모든 다이노이드 코인들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0: 이제 온 우주는 나의 것이다!
1: 사령관님, 지금 좌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대원들의 생명 반응이 매우 약하게 느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레이!
1: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3: 어서 동료들을 서둘러...
1: 사령관님, 티라와 대원들만 생존했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4: 비키세요! 빨리빨리!
5: 어서 서둘러!
6: 회복하는 대로 모든 대원들과 지령실로 오게. 얘기할 게 있네.
7: 사령관님, 모두 모였습니다.
6: 너희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카르노가 우리 미니트공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3: 미니트공대의 사령관, 이 대원들은 모두 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겠다.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 지구를 차지하러 간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고 내부화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7: 저 녀석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8: 카르노,
6: 모두 진정해라. 카르노의 오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8: 무슨 말씀이시죠?
6: 몇 달 전 우리 대원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지. 발견 당시 이 물체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지만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일부를 복원한 결과 이 물체는 또 다른 하이노이드 코인으로 판명됐다.
9: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지구에 있었던 건가?
6: 그렇다, 티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머나먼 사막에서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9: 그곳에 가서 다이노이드 코인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 맞추면 고대의 힘이 발현되어 과거의 용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6: 그렇다. 모든 정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다이노이드 코인이 완전히 복원된다면. 그 힘은 그레이트 코인의 힘에 비견할 만하다.
7: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군.
6: 대원들은 즉시 출동하여 이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확보하라.
10: 네,

0: 키라, 괜찮겠어? 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1: 그래, 넌 아직 다이노이드 파워가 회복되지 않았잖아. 변신을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2: 하, 이번 임무에는 내가 꼭 필요할 거다. 빼놓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0: 그럼 가볼까?
2: 좋아!

0: 그래? 빨리 힘을 빌려달라고 하자. 고대 다이노이드들, 우린 미니 특공대다. 지금 온 우주가 큰 위험에 빠졌어. 너희의 힘이 필요해. 우리를 도와줘. 부탁해.
1: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우리 못 알아보는 거야. 빨리 나머지 조각을 찾아내야 해.
2: 그래서 코인 조각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1: 그건 나도 몰라.
2: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난 네 촉이 아니야! 자, 이거 먹어!
3: 소시지 별로야?
2: 이건 얘들아 코인 조각이야!

티나! 정신 차려! 티나! 티나!

0: 아니노의 배우코인과 그 주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1: 우리가 고대 다이노이드 파워를 얻었어.
2: 골트, 어서 합체해보자.
3: 좋아, 다이노 엠페로 코인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이노 엠페로 합체.

0: 이건...
1: 정말 엄청난 힘이야.
2: 우리가 해냈군. 다시 한번 카르노와 싸울 수 있게 됐어.
3: 좋아.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보여주마. 각오해라, 카르노!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이게 동해 문화군요.
2: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3: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4: 한 250억 했고요.
5: 매출이 13억?
4: 한 50억.
3: 한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6: 예쁘죠? 전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7: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8: 우와!
9: It's magic.
10: 맛있지?
11: 감사합니다.
12: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13: 기기를 바로 고쳐라. 맛있는게 취하는데.
14: 몰래 줄룩.
15: 아이고.

0: 일어나! 일어나! 살 수 있어!
1: 어, 주세요! 주세요! 아! 우와! 우와! 하하! 먹고 싶어! 우와!

드디어. 야, 이번엔 제대로 환생한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로벨스의 주인공?

학생에서 CC? 어? 뭐야? 어디가? 아, 어디가?

0: 아니,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야?
1: 당연하지.
0: 아니, 왜 이렇게 여기 학생들은 이 식탐이 많은가 아침을 이렇게 다 챙겨 먹으려고 하지?
1: 우리 학교는 여기가 인기가 진짜 많거든.
0: 아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나?
1: 그게 바로 천원의 아침밥 때문이야.
0: 아, 천원? 아니, 요즘에 한 끼 먹으려면 막 10,000원, 막 10,000원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나도 먹어야겠다, 그럼 나도. 이건 무슨 무기예요?
2: 어깨장.
0: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 나온다, 이거.
1: 어때?
0: 와, 너무 맛있는데?
1: 맛있지?
0: 와, 저는 그 선배 천원이라서 그냥 그 밥만 나올 줄 알았어요. 공깃밥만.

0: 그치.
1: 어디 가서 공깃밥 1,000원이잖아요. 요즘 2,000원 대도 있어. 이야, 1,000원에 이거 지금 닭게장이 나오네.
0: 사실 바쁜 아침에는 밥을 차려 먹기 너무 힘들잖아.
1: 아, 힘들죠.
0: 근데 이 가성비에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1: 확실히 이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뭘 안 먹으면 뇌가 안 깬대. 뽀뽀해줘, 뽀뽀. 뽀뽀. 오호!
2: 슬리피, 슬리피. 뭐 하는 거야?
3: 나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2: 꿈 얘기 그만하고 수업 들으러 가자.
3: 수업? 나 뭐 수업 들으러 가야 돼? 가자, 어디로 가야 돼?
2: 이쪽으로. 아, 가자.
3: 여기로? 우리 뭐 친구인가?
2: 우리 베스트 프렌드지.
3: 아, 베프야? 베프야, 안녕!
2: 안녕.
3: 아, 여기구나.
1: 야, 우와, 여기 수의학과인가?
4: 수의학과요, 여기.
1: 아, 수의학과구나. 나 이제 수의대생이 된 거야?
4: 맞아, 와.
1: 안 그래도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의대 오고 싶었는데.
3: 아니, 그러면 우리 친구는 수의학과에 어떻게 오게 된 거야?
5: 어릴 때부터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사실 전국에 수의과 대학이 딱 10군데밖에 없어. 그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수의과 대학이 바로 경북대거든?
1: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5: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어.
1: 아, 꿈을 이뤘네 지금. 여기 일단 수의학과에 온 것만으로도.
5: 그치.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사람에서 하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강아지도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1: 아, 너무 좋다. 네. 배우고 싶었어요, 원래 개인적으로. 이, 인형이죠?
6: 네, 이거는 이제 교육을 위해 제작된 더미라고 하고요.
1: 더미?
6: 더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삽관이라든지 실습을 위해서 제작된 특수 이제 동물 모델입니다. 이제 깍지를 이렇게 끼고 팔꿈치를 포갠 다음에 수직이 되게 하신 다음에 강아지는 이 팔꿈치 뒤쪽이 심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눌러서 2분 동안 실습을 하게 됩니다.
1: 아, 아니, 근데 좀 사람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6: 똑같아요.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심장이 약하게 마사지가 되면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늑골을 부러지더라도 뇌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해야 됩니다.
1: 그게 부러지더라도.
6: 부러지더라도.
1: 자. 이상한데?
6: 리듬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 아, 이 박자.

0: 일어나! 일어나! 살 수 있어! 와, 이거 힘드네요. 땀이 난다.
1: 이제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잠시 나와서 빠르게 환자가 이렇게 그 상체 신호가 잘 돌아왔는지 확인해보고. 그런데 다행히 슬피 덕분에 심장이 잘 다시 뛰고.
0: 아, 살아왔다! 박수! 제가 살렸습니다.
1: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0: 이 수의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오면 좋을까요? 좀
1: 강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잘 공감이나 수의학적 지식으로 아예 아픈 거 알아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수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이과적 지식이 공부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을
0: 오면. 이과? 수학이요?
1: 네, 수학.
0: 수학을 잘해야 돼요?
1: 수학을 잘해야 아마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입학이 안 돼요, 수학. 수학을 못하면. 아.

0: 야, 여기는 MRI실 OCT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1: 아우, 공부 열심히 했구나.
0: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습니다.
1: 아,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
0: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1: 실제로 지금 환자를 찍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0: 진짜 저기 지금 얼굴이 보이네요.
1: 네네, 아픈 강아지예요.
0: 마음이 아파요.
1: 네, 그래서 지금 머리 MRI를 찍고

0: 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1: 건강한가요?
0: 얘는 지금 보면 얘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증상은 있는데 네, 그렇죠. 다행인 거죠. 네, 이게 젤이라서 영상 이렇게 되면 기자 이렇게 누르면 이 정도로 나오고 보시면 방광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오줌복 방광.
1: 여기가 방광이에요?
0: 네, 지금
1: 이렇게
0: 소장들 지금 보이는 게 소장들.
2: 잘 잡으시는데요? 처음인데?
1: 성질 있나요?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나 제가?
0: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40대, 50대 들어오시는 학생도 있어요.
1: 저 20살인데요?
0: 한참 젊네.
1: 아니 그럼 선배님은 지금 수의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3: 나는 일단 바로 저기 경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여기 영상의학과 석사 1년 차로
1: 선배님이시네요. 들어왔는데 예.
3: 뭐 사람으로 치면 인턴 1년 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병원에서 보지 못하는 좀 어려운 그런 질환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고 특히 그 안에서 영상의학이 이제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바로 들어온 편이에요.
1: 어떻게 좀 즐거우십니까?
3: 사실 집에도 늦게 가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친구들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
1: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집에도 늦게 가고.
3: 일단 몸은 좀 피곤한데 그래도 좀 보람찬 것 같아.
1: 미리다.
4: 미리입니다. 경북대학교 IT대학 강의실로 이동해 주세요.
1: IT대? IT대가 어디지? IT 가는 거야.
5: IT
1: 어디? 여기요, 여기예요?
5: 여기요.
1: 여기. IT 여기구나. 이거 뭐야? 아니 수의대에서 강아지 보고 왔는데 지금 아니 로봇개가 있네. 반가워요. 와, 너 대단한 친구구나.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6: 전자화학부 이상문 교수로 갑니다.
1: 교수님. 혹시 견주님 되시나요?
6: 네. 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사족 보행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6: 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내 환경을 인식해서 지도를 생성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경로를 계획하고 자율주행 기능도 가능합니다.
1: 우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6: 따라가 보세요.
1: 예. 너 어디가? 너 어디가?
7: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내 손안의 똑똑한 비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요. 굉장히 신나죠? 근데 옆에 앉은 외국인이 갑자기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클라우드 AI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AI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무엇일까요, 슬리피아 쌤?
1: 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사주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7: 사주를.
1: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만 알고 싶은데. 비밀인데.
7: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 자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우리가 유추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0: 교수님.
1: 네.
0: 뭐 하고 계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저희가 수업 중에 우리 학생들이 만든 반도체 소자 회로를 여기서 특성평가하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0: 아니, 학생들이 만든 반도체요?
1: 예, 맞습니다.
0: 아니, 그러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 어려운 것을?
1: 예, 맞습니다. 저희 전자공학부에서는 전국 최대 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도체를 설계, 공정, 그리고 측정평가까지 다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2: 인재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1: 예, 맞습니다.
2: 와, 지금 반도체를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만들어진 것을 특성평가, 얘가 잘 만들어졌나?
2: 아.
1: 얘가 우리가 설계한 만큼 잘 동작을 하나? 이것들을 여기서 측정하고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어려운 그런 것을 저 같은 신입생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1: 신입생이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나
0: 모르니까, 1학년, 모르니까.
1: 네, 맞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들을 차분히 배우고 4학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을 기반으로 공정을 설계해서 직접 나만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 4학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이게 아무나
3: 조금 더 공부해야 돼.
0: 아, 선배 4학년이구나.
3: 난 4학년이지.
0: 아, 와, 지식을 3년 동안 축적을 해야지 이런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0: 공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 좀 만져도 될까요?
1: 아, 네, 네.
2: 그럼요.
0: Can I sit? 1학년 있습니까?
3: 아, 아니에요.
0: 그럼 다들 학번이 어떻게 해? 2? 아우, 대성경이네. 저 26학번입니다. 아~
3: 후배구나.
0: 어, 후배. 말 편하게 하세요, 선배님들.
2: 어, 와, 좋아.
0: 아, 근데 선배 이게 메이크업 느낌이 약간 그냥 뭐 교포 느낌 좀 나요.
2: 진짜? 네. 제대로 봤어. 내가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 학교 국제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해외대학 명문대 썸머스쿨로 예일대학교를 다녀왔거든.
0: 아, 예일대가 좋은 대 아닙니까?
2: 맞아, 아이비리그지.
0: 저도 어디서 들어봤을 정도로.
2: 그럼 완전 좋은 대학교 맞다.
0: 거기서 그러면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오신 거예요?
2: 내가 사실은 경영학부야.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문과생이었는데 이제 처음 가가지고 데이터 수업을 들었거든. 어, 근데
0: 데이터.
2: 이걸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진로로 정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느라 좀 공부하느라 바쁜 상황이야.
0: 야,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썸머스쿨을 다녀와서 어떤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의 어떤 미래가 좀 바뀔 수 있는
2: 맞아,
0: 꿈이 생기고
2: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실제로 갔다 와서도 지금까지도 예일대학교 계신 교수님이랑 메일도 주고받고 아~ 줌으로 미팅도 하면서 나는 실제로 대학원까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어.
0: 그럼 뭐 대학원을 고민하는 선배들도 있는 반면에 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생각하는 선배도 있을 것 같은데
4: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우리 학교의 진로 취업과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어. 뭔가 단순 스펙 쌓기에는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춰서 내 진로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느낌이랑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0: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4: 제작해서.
0: 제작해서.
4: 그거를 제작을 하면은 마일리지가 또 적립이 되는데 그 마일리지로 이제 학기 말에 자기개발 장학금도 탈 수 있어서 아. 굉장히 도움이 되지.
0: 어, 약간 그분 닮았어요? 그분. 저기 누구야? 저 선재호 코트요. 변우석.
4: 아, 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아줘. 안 돼, 안 돼.
0: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3: 파이팅.
0: 야, 저도 이 학교를 졸업하면 엄청난 인재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5: 어, 그럼 어떻게 학교 좀 오래 다녀보실래요?
0: 아하.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또 많은 대학교를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리 다른 학교에서 환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야야. 아야야. 가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0: 대칭도 균형도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내 얼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2: 사람을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들어가네.
3: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0: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였다.
4: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안면신경마비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질환 중 하나입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안면마비 진단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빈후과 김진 교수와 함께 구안와사라 불리는 병, 안면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환자.
1: 해보세요. 눈 감아봐. 눈이 별로 잘 안 감기네요, 그렇죠?
0: 김일환 씨는 사흘 전부터 얼굴에 이상을 느꼈다.
2: 저는 37살, 직업은 교사고요. 네,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혀의 감각이 좀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0: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과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다.
1: 이번에는 뭐 하면서 생기셨나요?
2: 그냥 근무 중에.
1: 일단은 입원 수속하세요.
0: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2: 오늘이요?
1: 네, 빨리 약을 써봐야겠어요.
2: 저기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이쪽 근육이 더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하게 써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 충격이 크셨겠어요?
2: 일단 밥을 잘 못 먹고 양치질이나 세수도 눈이 안 감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0: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4: 좌측이랑 우측 사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표면 근전도 검사 진행할게요.
0: 겉으로 보이는 마비 정도와 신경 내부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4: 시작! 하나, 둘,
0: 정밀 센서를 눈을 뜨고 감는 근육.
4: 시작! 하나,
0: 입꼬리를 올리고 내리는 근육 등 얼굴과 목 다섯 군데에 부착한 후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4: 둘, 셋, 그만.
0: 검사 결과 왼쪽에 비해 오른쪽 근육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른쪽 얼굴에 나타난 안면 신경 마비다. 안면 신경은 뇌에서 나와 귓뼈와 침샘을 지나 오리발 모양으로 얼굴에 넓게 퍼져 있다. 안면 신경은 7,000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신경 다발막과 신경 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22개의 안면 근육과 연결돼 있다. 뇌에서 행동에 대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안면 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먹고 말하고 웃고 우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절에 감염을 일으켜 신경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신경 조직이 붓게 되는데 이때 측두골이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어 부어오른 신경은 단단한 뼈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신경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섬유가 파괴돼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벨마비라 한다.

0: 그러면 흔히 말하는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어떻게 다를까?
1: 구안화사는 어떤 입과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라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벨마비는 말 그대로 진단명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인이 불명확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명을 벨마비라고 합니다.
0: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같은 질병이다. 김미란 씨 역시 벨마비로 진단됐다.
2: 일단은 급성기에는 신경이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변성이 끝나는 게 한 2,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수술을 해야지 좋아요. 자꾸 변성이 진행되거든요. 신경이 그럼 변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변성되기 전에 감압술을, 압력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0: 후유증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처럼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걸까?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신경섬유가 손상되며 안면마비가 나타난다. 이때 치료 없이 그대로 두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붓기가 빠지더라도 변성을 일으켜 신경 말단이 죽게 되는데 이를 왈러 변성이라 한다.
1: 그래서 마비가 딱 오는 순간부터 2, 3일 내에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왈러 변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왈러 변성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72시간, 더 좋은 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뼈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복용뿐만 아니라 수술로 감압술을 진행해야지 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김미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경 변성까지 시작돼 수술이 결정됐다. 귀 속 내이도 부위에 신경이 부어 안면마비가 나타난 상황.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한 다음 염증이 있는 신경을 찾아 접근한 후 주변의 뼈를 깎아낸다. 공간을 넓혀 내부 압력을 낮춰주면 신경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안면마비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 안면신경 주변에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안면신경의 직경은 대략 2mm. 신경이 눌린 상태인 데다 부어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주위의 뼈는 직접 긁어냈다. 주변 뼈에 눌려 하얗던 신경은 압력을 풀어주자 선홍빛으로 핏기가 돌아왔다.
2: 스티뮬레이터.
0: 감시 장치를 이용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근육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2: 살아있다. 이제 닫겠습니다.
0: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가 묻어있는 녹는 솜을 수술 부위에 넣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눌렸던 신경이 풀린 만큼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벨마비는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무려 9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3: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4: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저도 새길래 뭐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5: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장량 노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이 돌아간 거예요.
6: 아니, 자고 일단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그냥 괜찮겠지, 괜찮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0: 전조 증상 없이 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7, 80%는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했다. 귀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으며 혀의 반쪽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감압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미란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7: 눈 감각은 어떠세요, 눈?
8: 시린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감을 때 감기는 느낌이 좀 나요.
7: 이제 곧 있으면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꼭 적절하게 감압수를 하셔서.
0: 수술 후 환자의 얼굴은 달라졌다.
7: 눈 깜빡깜빡. 눈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감는 것 같고.
0: 한쪽만 감겼던 눈이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7: 입가는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돌아오실 겁니다. 움직이네요, 조금씩.
0: 굳어있던 입꼬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눈도 입도 회복되었다.
8: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바로 느낌이 올 때부터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응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 골든타이밍.
8: 맞아.
0: 벨마비가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은 치료 없이도 2, 3개월 안에 회복된다. 문제는 남은 3명. 어떤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어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1: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지만 평생을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후유증이 남은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적어도 완벽히 돌아올 안면마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한쪽 얼굴이 마비됐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유성열 씨는 잘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0: 귀눈물이 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안경을 좀 넣고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다는 유성열 씨. 누구에게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10: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 지금 한 50여 년 됐습니다. 이렇게 발병한 지가.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이라 어디 치료해주는 데도 없고

0: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안면마비로 그의 왼쪽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쪽 눈과 입만 움직인 채로 살았고 시간이 지나자 마비가 없던 오른쪽 얼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1: 지금 이상이세요.
2: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2: 저는 그 얼굴 마비된 이후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 얼굴을 고쳐주는 분이 나타나겠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그 간절한 이 소망이기도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유상열 씨.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마비 상태로 지낸 만성 환자의 경우 치료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3: 총 다섯 가지 표정 지어볼 건데요. 맞아? 하나, 둘, 셋, 쉬고.
0: 다섯 가지 표정을 지으며 좌우 근육의 힘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마비된 왼쪽 근육의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입가를 내리는 근육은 마비된 왼쪽이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에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안면마비가 심했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다. 안면마비 환자의 20-3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연합운동이라 한다. 연합운동이란 환자가 의도한 얼굴의 움직임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거나 목까지 당기는 증상,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운동은 이마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연합운동 띠 안의 근육들이 덩어리째 움직여 나타나는 근육의 오작동이라 할 수 있다. 유상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자 동시에 눈이 감겼고 목까지 움직였다. 연합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연합운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4: 원래 이제 눈으로 가는 거는 다시 눈으로 가는 신경섬유랑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 가는 거는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이 부위가 심하게 파괴가 되면은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눈을 움직여라 해도 눈, 코, 입이 다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유독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0: 유상열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50여 년간 안고 살아온 엉킨 실타래를 이번 수술로 풀 수 있을까? 집도의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향을 정립해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아왔다.
5: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귀 앞쪽을

0: 설계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되면서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나타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면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진다. 귀 앞쪽을 절개한 후 눈을 감을 때 방해하는 신경들을 찾아 차단한다. 이어 눈과 연결되어 입가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목 근육까지 붙잡고 있는 신경들도 찾아내 모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과 스마스 레이어라는 지방층을 잘 분리해 당겨 꿰맨다. 입꼬리 모양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자연스러운 웃음도 가능해진다. 수많은 근육과 혈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1: 요거 봐봐. 눈가로 가는 신경 하나 찾았으니까. 틀릴라니까?
0: 전기 자극기를 통해 찾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이어 찾아낸 각각의 신경을 의료용 루프로 묶어 큐시해둔다.
1: 자, V1이라는 건 비교해볼게. 입가 올리는 거, 입가 내리는 거.
2: 입가 올릴까요? 정확히 올릴까요?
0: 이번에는 입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을 찾아 나섰다.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의 입가 근육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눈과 입을 움직이는 15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가지처럼 뻗어있는 안면 신경 속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들을 구분했다. 이어 건강한 신경들은 남겨두고 눈과 입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신경들은 잘라 차단했다. 모두 11개의 신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얼굴 감각이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더 좋아질 것이다.
1: 네, 잘 됐습니다. 한 신경을 한 15개 정도 찾았고 그중에 한 11개 정도가 방해하는 신경이었고요. 4개 정도는 아주 건강해서 4개 정도 신경이 얼굴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
0: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안면마비가 시작됐다는 서명자 씨. 4년 전 김진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3: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1: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3: 너무 잘 지내요. 요즘에는 뭐 너무 행복하고요.
1: 행복하시다고?
3: 네, 날씨도 좋고. 오. 얼굴도 좋고.
4: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보자.
0: 서명자 씨는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1: 자, 이해 보세요.
0: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는 대칭 교정 효과가 뛰어나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만성 안면마비 환자들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변성되면서 마비된 쪽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나 뻣뻣해지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비된 쪽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0: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 치료를 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서명자 씨는 홀로 세상과 싸우며 고통을 견뎌냈다.
1: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아, 나 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미안한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혼자만 계속 울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진짜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을 가진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0: 갑자기 나타난 안면마비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김진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우울증 정도를 확인한다.
2: 대부분 안면마비 환자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성기 또는 급성기 모든 안면마비 환자 중에 35%는 일반적으로 경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 또 25%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불안하다 아니면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0: 사거리에서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병달 씨.
3: 아 예, 일로 들어오세요. 아 이거.
0: 이 일을 해온 지 20년째로 단골 손님이 많다.
3: 이거는 이게 분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갈아야 돼. 치수가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A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관광 한번 내드릴게요.
0: 한때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그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 때문이었다.
3: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0: 종종 꺼내보는 사진 속엔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얼굴이 있다.
3: 요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0: 중학교 2학년 무렵 안면마비가 나타났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50여 년을 지내다 3년 전 김진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 돌아간 입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한결 편안한 인상을 갖게 됐다.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3: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저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0: 수술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는 윤병달 씨.
3: 다 됐습니다.
0: 반짝이는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의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2: 아, 요즘 어떠세요?
4: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볼이랑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2: 아, 목 좀 한번 볼까요? 목이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오, 요즘 눈은 어떠세요? 눈?
4: 눈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감기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감기진 않는 것 같아요.
0: 얼굴 왼쪽에 마비가 나타난 이미현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녀에게 안면 마비가 나타난 것은 3년 전.

0: 받은 후였다.
1: 23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0: 부정교합이 심해 양악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눈은 감기지 않고 입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1: 뭐 관악기 전공을 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니까 입에 힘이 안 들어와서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수 없긴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0: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보의 연주자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왔던 미현 씨.

0: 재활을 위해 가끔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쪽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연주는 쉽지 않았다. 결국 연주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한 벨 마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사고 등의 외상이나 대상포진, 종양 등이 원인이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1: 리프팅을 위한 장비를 통한 시술부터 양악수술, 안면 거상술 등의 수술 등이 굉장히 많은 안면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경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려면 이미 내부에 구축이 와 있고 또 섬유화가 돼 있어서 수술 자체도 많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미현 씨는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도수치료를 시행해 근육의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 방법도 가르친다.
2: 환자분들의 그 안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분리된 움직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안면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주고 있습니다.
0: 환자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사나 수술 치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 손상이 100%에 가까웠다는 안정원 씨는 1년 넘게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의 50%가 되살아났다.
3: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였거든요. 눈썹도 안 움직였고 다 안 움직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에서 제일 먼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만 지금 현재 아까 여기부터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 게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0: 몰라보게 달라진 안정원 씨. 그렇다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1: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섬유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고 두 번째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또는 거울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면신경근 재활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탁 웃었더니 삐뚤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세밀한 조정작업이 필요합니다.
0: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 박현진 씨는 가슴이 답답한 낮

0: 되면 무작정 달리곤 했다.
1: 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무 뛰고 나면 또 땀 쫙 흘리고 나고 아무튼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0: 그가 마스크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마비된 왼쪽 얼굴과 그 때문에 돌아간 오른쪽 입이었다.
1: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무너졌죠. 이성관계를 만나려 해도 입이 이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좀 다 끊어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예 포기, 그런 것들을 아예 포기를 하고 뭐 내 자신부터 위축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약간 끓이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옆으로 그냥 가고.
0: 포기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1: 저도 이따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이렇게 치료받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 한 번에 이번에 종양 제거하면서 얼굴까지 한 번에 그 수술을 한다고.
0: 종양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박현진 씨. 출발선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힘든 코스를 달려야 할 차례다. 며칠 뒤 박현진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안면마비 치료 중 최고난도의 수술이다. 수술을 앞두고 김진 교수는 환자의 귀 속에서 발견된 종양을 살펴나갔다.
2: 오랫동안 안면신경 주위에서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안면마비를 만들었던 종양인데요. 대략 한 장경이 한 1.4cm 정도 되는 종양은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얼굴로 가서 얼굴에서도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0: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검사 결과 안면신경초종이라는 양성 종양이 오랫동안 안면신경을 눌러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수술에서는 먼저 종양 제거술이 이루어지는데 뇌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의하며 종양을 제거한다. 이후 귀 뒤쪽을 꿰매고 다시 귀 앞쪽을 절개해 아래턱 뼈에 있는 측두 근육과 연결된 구상돌기라는 부분을 찾아 절단한다. 측두 근육이 보이는 곳에 인공근막을 연결해 입술 쪽으로 근육의 방향을 바꿔준다. 근육의 힘이 입술로 전달되면 환자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뼈를 제거하며 종양이 있는 위치로 접근해 나갔다.
3: 아, 종양 보이네 벌써.
4: 네,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0: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뼈를 제거해 나갔다. 이어 감지 장치를 통해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3: 얼굴에서도 감지가 안 되나? 얼굴을 한번 만져봐봐. 안 뛰지?
4: 네.
3: 아예 죽어버렸네.
0: 예상대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신경과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종양을 제거해 나갔다.
3: 헛벗에.
0: 종양이 뇌와 밀착돼 있어 뇌 손상을 주의하며 종양만 제거했다.

0: 양성 종양이라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했다. 이어 측도근 전이술이 진행됐다. 측도근은 원래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인공근막을 연결하면 돌아간 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연결해야 하는 상황.
1: 아니야.
0: 김 교수는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살펴본다.
1: 조금 더 위로 가볼게. 이게 별로네, 생각보다.
0: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매를 만들 수 있을지 환자의 사진을 다시 관찰한 후 수술을 이어갔다.
1: 잘생겨볼라 한번? 입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이거 좋다.
0: 수술 후 잘 회복된다면 돌아갔던 입술 모양이 균형을 찾는 동시에 입을 움직이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1: 당겨봐봐. 오케이.
0: 하지만 인위적으로 입 모양을 만든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배워나가야 한다.
1: 됐어. 나보자. 입 모양 어때? 좋아?
2: 잘 올라가 있습니다.
0: 수술은 예정대로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3: 측도근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입술 모양이 대칭적으로 맞추는 게 이 환자분한테는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 또 입가 올라가는 양상 이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환자분 얼굴 스타일에 맞게 잘 교정을 했습니다.
0: 50여 년간 안면마비를 안고 살아온 유상열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퇴원하게 됐다. 상처가 아무는 두 달 후부터 재활치료도 받을 계획이다.
4: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신다니까 힘을 가지고 내일 기대해봅니다. 파이팅!
0: 호탕하게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윤병달 씨는 구두방을 벗어나 친구들을 만났다.
5: 아, 얼굴 많이 좋아졌네.
1: 아유,
5: 반듯하게 왔어.
6: 병달을 위해요!
0: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도 남겼다.
7: 그것만이 내 세상.
0: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서명자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버스킹 도전에 나섰다. 치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8: 제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컴플렉스를 진짜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0: 환자들이 김진 교수에게 건네준 편지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
3: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딱 중요한 시점에 얼굴이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심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이런 저 같은 치료자가

0: 한 거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이 의학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환자가 그려주었다는 그림 속 김진 교수의 미소처럼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냉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7: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8: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7: 자랑스러운 국주.
8: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7: 축구 뒤에서 불만 잡은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9: 안 밀려져요.
10: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7: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0: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11: 너무나 더운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5.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4: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3: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천상현 셰프에게 배우는 맛나고 폼나는 반찬 레시피. 밥두 공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원조 밥도둑 반찬. 빨간 양념에 묻힌 실한 꽃게로 식욕을 자극하는 꽃게 무침부터. 된장의 구수한 맛과 향긋한 취나물이 조화로운 추억의 반찬.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취나물 된장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체육비 기업입니다.

0: 천상현입니다.
1: 예, 천상현입니다.
0: 네. 셰프님, 네. 원조 밥도둑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1: 그렇죠.
0: 이 꽃게 무침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이렇게 냉동 꽃게.
0: 네, 이게 몇 마리 정도 되죠?
1: 아, 세 마리요.
0: 세 마리.
1: 세 마리고 오. 양파,
0: 예,
1: 대파, 네.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참기름.
0: 네, 이렇게 준비했고
1: 네,
0: 사실 이 꽃게 무침은 이 매콤 달달한 양념 맛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 자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1: 네. 네.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청.
0: 네.
1: 국간장,
0: 네.
1: 참기름, 맛술,
0: 네.
1: 조미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양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꽃게 손질부터 양념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꽃게 손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장갑 껴주시고
1: 저는 냉동 꽃게.
0: 예.
1: 바로 급속 냉동한 냉동꽃게로 네. 한번 손질을
0: 냉동꽃게
1: 네. 이렇게 해서 네. 요 껍질을 벗겨서
0: 네.
1: 이렇게 어우, 알도
0: 오. 맞네요. 신선하네요.
1: 그렇죠. 이런 거는 따로 해서 네. 국물 파지 마시고 잘라가지고
0: 네.
1: 요 집게 다리하고 네. 요거 나중에 용도로 냉동시켜서 국거리
0: 아.
1: 육수 뽑을 때 쓰면은
0: 네.
1: 아주 좋죠.
0: 자 여기다 모아주시고 자 오늘 사용할 부위는 어느 부위인가요?
1: 꽃게 어차피 집게 다리는
0: 예.
1: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괜히 먹다가
0: 예.
1: 입 다쳐서 또 승질나고 하니까
0: 사실 제대로 이 집게 다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1: 없어요.
0: 예. 먹다가 씹다가 괜히 껍질만 많이
1: 그렇죠.
0: 씹지.
1: 그래서 잘라 버리고
0: 양념은 많이
1: 그렇죠.
0: 먹고 그렇죠.
1: 그리고 요 뒷다리도 여기도 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다 버리세요. 버린다기보다도 육수용으로.
0: 육수용으로. 거기에 생각보다 살이 없어요.
1: 살도 없고 이게 버무리는데 그거 하고 사람도 먹지도 않고.
0: 예. 양념만 많이
1: 그렇죠.
0: 먹고.
1: 그래서 이걸 반을 2등분을 해요.
0: 진짜 먹을 부분만.
1: 그렇죠. 이렇게 하고.
0: 예.
1: 여기를 살짝 잘라내고 여기에 이제 또 저런 게 많거든요. 저 뭐 이물질.
0: 예. 아가미 부분이죠.
1: 그렇죠. 아가미. 잘라내시고.
0: 예.
1: 살짝 하고. 한 번 더.
0: 한 번 더. 맞아, 요게 그렇죠. 먹기 좀 크게요.
1: 그렇죠. 딱. 똑같이.
0: 예.
1: 요렇게 해서 물로 살짝 한번 흐르는
0: 예.
1: 물에
0: 예.
1: 씻어주시면은. 네, 요렇게 해서.
0: 그렇죠. 한 번만 씻어볼게요.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0: 예.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요 알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뺄 필요 없어요. 버무리다가 남으면은 예. 알이랑 같이 양념이 남잖아요.
0: 예?
1: 밥 비벼 먹으면 또 그것처럼 또 맛있는 게 없어요.
0: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꽃게 손질을 저희가 했고요. 자 미리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게와 함께
1: 네, 그렇죠.
0: 제가 해볼게요.
1: 네. 자 미리 이제 손질은 다 됐습니다.
0: 예.
1: 채소를 한번
0: 손질해 볼게요.
1: 네, 네, 손질해 보겠습니다.
0: 사실은 이 꽃게 요리는 네. 생각나는 거는 뭐 꽃게탕이나 뭐 그죠?
1: 그렇죠. 우리 보통 꽃게탕, 뭐 꽃게 서울식 그 네. 꽃게 무침도 있고
0: 네.
1: 간장 게장도 있고 많지만은 네. 저는 약간 좀 매콤하고
0: 네.
1: 그 깊은 맛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꽃게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아, 저 집에서 우리가 게장을 담가 먹기는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시도를 못 하거든요.
1: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0: 아,
1: 한번
0: 예.
1: 간장 게장이 힘든 거지
0: 예.
1: 무침은 이 양념으로
0: 예.
1: 무치시면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0: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거죠.
1: 제가 하라 저 따라서만 하시면은
0: 네.
1: 전혀
0: 어렵지 않죠.
1: 네, 이렇게 살짝 좀 굵게 찹을 해주시면 돼요.
0: 예, 자, 굵직하게 바로 썰어주시고
1: 네. 그리고.
0: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잖아요.
1: 그렇죠. 단맛이 나죠.
0: 오늘 약간 매콤 달콤한 양념이니까.
1: 네. 양파에서 단맛이 나고 또 지금 햇양파잖아요.
0: 예.
1: 햇양파다 보니까 더 맛있고 몸에 더 좋고.
0: 그러게요.
1: 대파도 2분의 1.
0: 예.
1: 잘라주고 송송송.
0: 양파, 대파, 네.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는 그냥 항상 구비해두면
1: 그렇죠.
0: 좋은 것 같아요.
1: 네, 집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향채소들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다 해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0: 예. 이것도 참을 네, 해주는
1: 네,
0: 거죠.
1: 살짝. 네. 그래서 버무려줄 때.

0: 아, 비린 맛.
1: 네, 비린 맛이 이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면 비린 맛을 잡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0: 맞아요.
1: 물 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0: 오.
1: 그리고 보통 이게 뭐그 양조간장
0: 네?
1: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오늘 꽃게 무침은 약간 국간장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약간
0: 오.
1: 깊은 맛을 낼수 있게끔.
0: 예. 여러 가지로 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알려주고 계십니다.
1: 이렇게 해서
0: 네.
1: 다졌어요.
0: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1: 네.
0: 지금.
1: 이렇게 해서
0: 손질한 채소
1: 버무려야지.
0: 크기들이.
1: 네.
0: 네,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해봤고요.
1: 자, 양념장을 한번
0: 예.
1: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1: 양념장.
0: 만들어
1: 네.
0: 볼까요?
1: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양념 버무릴 수 있는
0: 예.
1: 큰 데다 해서 바로 양념장을 매실청.
0: 매실청. 자연의 단맛을 줄수 있는 진간장이라고 하셨나요?
1: 네. 국간장.
0: 예.
1: 물엿.
0: 물엿 들어가고요.
1: 고추장.
0: 예. 근데요, 이 꽃게 무침 할때 고추장이
1: 아, 고추장이 보통 많이 넣으면 안 좋지만
0: 예.
1: 한 3대 1 비율로 넣으면 고추장 맛을 못 느껴요.
0: 오,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1: 네, 약간,
0: 비율을.
1: 네, 그리고 약간 우리 고춧가루가 풋내가 나잖아요.
0: 예.
1: 그걸 좀 감소시켜 주는 게 고추장이에요.
0: 3대 2 비율로 고추장과 고춧가루 비율을.
1: 일반 감칠맛을 좀더 느낄 수 있게끔 조미료 살짝.
0: 네.
1: 한 꼬집이죠?
0: 어, 이거면 꽃게 무침의 양념이 끝난 거예요?
1: 끝난 거예요.
0: 야, 이 정도면 금세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무쳐 먹을 수 있겠네.
1: 이거 꽃게만
0: 예.
1: 바로 손질하면 요 양념장에 요거 넣고 버무리면 끝나요.
0: 오늘 불도 사용 안 했어요?
1: 안 해요.
0: 야, 아니 꽃게 요리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셰프님.
1: 자, 이거 해서 채소를 한번
0: 예.
1: 다 넣겠습니다.
0: 진짜 간단하다. 이러면 저는 굳이 게장 안 사올 것 같아요.
1: 예, 간장 게장하고 꽃게
0: 예.
1: 무침 우리가 그냥 빨간 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장단점은 다 있어요.
0: 아, 그렇죠. 물론 본연의 맛이
1: 맛이
0: 있으니까 오늘은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1: 그렇죠.
0: 저
1: 이게 좀 뻑뻑하죠?
0: 어, 약간 수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1: 아, 꽃게를 넣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0: 예.
1: 잘 버무려져요. 지금은 좀 뻑뻑하지만 예. 자, 꽃게를 넣겠습니다.
0: 예. 어, 그냥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1: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숟가락, 젓가락으로 버무리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보통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한데.
0: 예.
1: 오늘은.
0: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
1: 예.
0: 이 꽃게는 굉장히 또, 이제 뭐.
1: 예, 집게가 있어서
0: 예,
1: 찔릴 수가 있는데.
0: 예.
1: 그것도 요령이에요. 살살살살 해주시면은.
0: 숟가락으로.
1: 그렇죠.
0: 약간 샐러드 이렇게
1: 그렇죠,
0: 버무리듯이.
1: 그렇죠.
0: 뒤집듯이.
1: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묻어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진 그 채소들이
0: 예.
1: 이 살 사이로 다 파고 들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매운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0: 예.
1: 맞아요.
0: 오, 그 중간중간 잘 섞이네요. 이렇게
1: 예.
0: 보니까
1: 잘 섞여요.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버무려 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0: 그게요. 아까는 뻑뻑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촉촉해
1: 예.
0: 보여요.
1: 이렇게 해주시고
0: 네.
1: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참깨
0: 네. 마지막 참깨까지 이렇게 보면 약간 그냥 얼핏 보면 양념 게장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참기름.
0: 예. 근데요, 오늘은 이렇게 냉동 꽃게를 썼는데
1: 네.
0: 그 만약에 활개가 있다고 하면
1: 아, 활개도 손질해서 냉동을 시켰다 그 다시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0: 활꽃게 이렇게.
1: 네, 활꽃게는 근데 그 활꽃게를 바로 부치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빠져나와요.
0: 오.
1: 그래서 이제 버무리기도 힘들고
0: 예?
1: 또 약간 소독하는 개념도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0: 예.
1: 냉동고에 한 시간 정도 있다 나오는 게 더 맛있고 좋아요.
0: 알겠습니다.
1: 이렇게
0: 진짜, 맛있게
1: 예?
0: 무쳤는데 한번 그럼 완성해서 다 먹어볼까요?
1: 네, 예. 아유 다 됐네요.
0: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꽃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1: 꽃게 맛있어요.
0: 양념게장을 이렇게 맨날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1: 아, 이 꽃게가 예. 양념게장은 우리가 사면은 보통 뭐 미리 만들어져서
0: 예.
1: 사놓은 거는 다 만들어진 거는 막 중국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철 저는 항상 그래요. 제철 음식일 때는 좀 비싸더라도
0: 예.
1: 제철 음식 먹는 게

0: 한테나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1: 바로 만들어서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요 남는 우리가 지금 봄 꽃게는 알이 찬 꽃게잖아요. 네.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알들이 다 빠져나와요. 네. 그걸 밥도 좀 또 그 별미예요. 양념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별미예요. 그래서
1: 네, 마지막까지 올려볼게요. 아. 우와. 살에 그냥 맛있는 양념 잘 맺는데요. 그렇죠? 너무 모범스러워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현장파고 하니까 아까 샐러드 개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1: 밥 비벼서요?
0: 밥 비벼서. 네. 그 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1: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꽃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꽃게의 등껍질을 떼어내고 집게다리와 아가미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꽃게를 찬물에 헹궈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은 뒤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도 다져주세요. 매실청, 양조간장, 국간장, 물엿, 고추장, 고춧가루, 조미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고추장을 넣어주면 고춧가루의 풋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양념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 섞은 뒤 꽃게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통깨, 참기름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꽃게 무침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요즘은 시기적으로 나물의 계절이죠.
0: 그렇죠.
1: 자, 영양 많은 취나물 된장 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재료부터 이렇게, 볼게요. 네.
0: 취나물, 대파, 그 데칠 소금, 네. 참깨, 참기름.
1: 네.
0: 그리고 양념은?
1: 어, 양념이요?
0: 네, 양념. 제레시 된장, 네. 다진 마늘, 매실청, 국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자, 아주 간단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몸에 좋은 취나물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셰프님.
0: 네.
1: 자, 취나물. 네. 정말 봄에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0: 그렇죠. 지금 취나물뿐만 아니라 지금 봄나물들이 마트에 가면은 이제 한 10여 종이 나와 있어요.
1: 그렇죠. 나물의 향연이죠.
0: 네, 봄나물. 나물의 향연이고 취나물의 또 냄새도 좋고.
1: 네, 향이.
0: 우리가 연한 취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추에 네. 이렇게 하나씩 올려 드셔도 향이 너무 좋아요.
1: 쌈싸 먹을 때도.
0: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네. 익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살짝 네. 제거해 주시고
1: 배가 좀 너무 두꺼운 네. 큰 거
0: 그리고 이렇게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시고
1: 네.
0: 그리고 지금 한참 나올 때는 이게 두꺼워도 그렇게 질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손으로 탁탁 눌러도 뿌질어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그 누렇게 뜨지 않는 예. 이런 참나물을 그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벌써부터 이 취나물 향이 굉장히 좋은데
0: 아, 냄새 좋네요.
1: 이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네. 이 취나물 된장 무침 할 때는 한번 데치나요?
0: 네, 데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소금을 넣고 데치는 거는 끓는 점을 높게 해서 더 아삭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풋내도 날릴 겸 살짝 데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1: 네. 네. 풋내도 날릴 겸 데쳐 보겠습니다.
0: 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시고.
1: 네. 어, 취나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0: 아, 취나물 맛있어요.
1: 네.
0: 그 취나물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된장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밝게 국간장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도 버무릴 수 있고.
1: 네.
0: 나물 종류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버무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봄나물의 특징들이에요.
1: 맞아요.
0: 좀 살짝.
1: 예. 자,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아,
0: 이렇게 해서 30초.
1: 30초.
0: 30초 안 되게끔.
1: 예.
0: 끓는 물이잖아요.
1: 30초 동안 이 취나물이 몸에 어디에 좋은지.
0: 취나물이요?
1: 예.
0: 취나물은 우리가 보통 봄나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영양성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향. 향도 있고.
1: 예.
0: 예, 우리가 뭐 비타민. 칼륨.
1: 예.
0: 뭐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1: 오, 꼭 먹어야겠네요.
0: 네.
1: 제철일 때.
0: 제철, 아니, 저는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철일 때는 다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럼요.
0: 네. 그쵸.
1: 한 정도?
0: 네.
1: 어, 색깔도 더 푸릇푸릇해진 네. 것 같아요.
0: 네, 소금이 들어가요.
1: 푸릇푸릇해진 네. 혹시 뭐를 풋내도 날리고.
0: 네.

0: 네, 30초 대체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침을 할 거면 이걸 네. 잘 짜야 되는데 네. 짤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물을 짤 때는.
1: 그렇죠. 나물을 짤 때는 꽉 짜야 될 나물이 있고 예? 그리고 중간 정도로 짜야 될 나물이 있고 네. 안 짜야 될 나물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세컨 짜요. 세컨 짜는데
0: 세컨인데
1: 이
0: 취나물은?
1: 취나물은 그냥 살짝 중간 정도. 왜냐면 이게 너무 물기가 없으면 퍽퍽해서 털어지지가 않아요.
0: 그러겠네요. 그렇죠. 질겨지고.
1: 그렇죠. 이렇게.
0: 이렇게 중간 정도.
1: 그렇죠. 이렇게 정도.
0: 어느 정도 물기가 살짝 그러니까 정도만.
1: 눈사람 만들 때 그 눈 이렇게 하잖아요.
0: 눈 뭉칠 정도.
1: 그렇죠.
0: 너무 비유가 좋으셨다.
1: 이렇게 하고 예. 여기 이제 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시고 좀 길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처리를 해가지고 두꺼워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0: 예.
1: 그럼 칼로
0: 이렇게 기존 크기로
1: 한 두 번 정도.
0: 네.
1: 이렇게
0: 썰었어요.
1: 썰어서
0: 네.
1: 이렇게 넣고
0: 이 향 좋은 취나물
1: 그렇죠. 넣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취나물에 들어갈 대파
0: 썰어볼게요.
1: 대파.
0: 아니 근데 이 취나물 왜 대파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오늘은 취나물 본연의 맛.
1: 취나물 본연의 맛 느끼기 위해서 된장에 네. 우리 뭐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네. 본연의 맛이 요거는 살짝 그 파랑 섞어서 예. 그리고 다질 거예요. 하시죠.
0: 다져서 들어갑니다.
1: 네, 우리나라 이 향신료가 참 궁합이 잘 맞는 많아요. 뭐 다진 마늘, 대파 예.
0: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많죠. 뭐.
1: 이렇게 해서 크면 그거 아니라 이것도 살짝.
0: 네.
1: 보인동, 마른동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0: 사실은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 봄나물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정말 보면은 맛있는 봄나물이 많으니까. 예.
1: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모든 만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이제 그중에서도 오늘 취나물로 맛있는 취나물 된장무침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1: 그렇죠.
0: 예. 자, 이렇게 취나물하고 대파까지 손질해 봤고요.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죠?
1: 그렇죠.
0: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이거 큰 볼 드릴게요.
1: 네. 이 국간장. 네. 네, 국간장.
0: 네.
1: 매실청.
0: 매실청.
1: 다진 마늘.
0: 네.
1: 그리고 재래식 된장.
0: 네. 보면은 셰프님은 참 이 된장, 된장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구수한 맛을.
1: 개인적으로는 고추장보다는 된장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여기서 또 별미로 한 번은 된장, 한 예. 번은 고추장.
0: 그럼요.
1: 한 번은 좀 그냥 국간장으로만 예, 좀 본연의 또 맛을 살릴 수 있는.
0: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된장으로 맛있게 양념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이제 바로 이제 무치면
1: 네,
0: 되나요?
1: 바로 무치겠습니다.
0: 자.
1: 취나물을 넣고
0: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취나물 네. 향도 좋고
1: 이렇게 톨톨톨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0: 많은 분들이 이 취나물의 식감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된장하고 잘 어울려져서
0: 네.
1: 대파 이런 것도
0: 네
1: 이렇게
0: 대파 넣고 야, 이 된장의 구수한 향 너무 좋은데요.
1: 네. 그렇죠.
0: 약간 이렇게
1: 그렇죠. 이렇게 이게 또 털어준다고 예, 예. 털어준다고 하죠.
0: 예.
1: 통째.
0: 통째도 넣고 참기름까지 마지막에.
1: 사장님 참기름을 들기름을 좋아하시면 들기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좋아하니까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0: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시식을 못하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식.
1: 아, 시식.
0: 예.
1: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향,
0: 예?
1: 향과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된장이 어우러진
0: 아주
1: 코러스,
0: 맛.
1: 코러스 맛이에요. 코러스 맛.
0: 코러스 맛?
1: 예. 된장하고 이 봄의 향.
0: 하모니에 잘 맞다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0: 괜히 물어봤나 어려워.
1: 자, 이렇게 해서
0: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간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1: 간은 제가 한번.
0: 예. 드셔보세요.
1: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0: 이 취나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먹어보고 정확하게 제가.
0: 예.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아요.
1: 좋아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된장 맛하고 이 취나물의 향.

0: 하고
1: 예.
0: 그 매실청을 넣은 감칠맛.
2: 오. 너무 좋아요.
1: 조합이 좋구나.
2: 자, 담아보겠습니다.
1: 예. 자, 이것도 바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만들어서. 진짜 물기도 없고 너무 좋네요. 네. 자, 마지막 양념까지도 올릴게요. 사실 나물 안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도 오늘 치나물 된장무침 맛있게 먹고 네. 나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2: 아, 저도 그러면 좋아요. 저, 젊은 친구들 요즘 우리나라 나물 이런 잘 안 먹잖아요. 잘.
1: 맞아요, 맞아요.
2: 솔직히 뭐 인스턴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좀 저도 좀 걱정이에요.
1: 자, 오늘 맛있는 치나물 된장무침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치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치나물 된장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취나물의 질긴 줄기를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취나물을 넣어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취나물을 데쳐주면 아삭함이 살아나요. 데친 취나물을 찬물에 넣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를 다져주세요. 국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재래식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취나물을 넣어 무친 뒤 대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여기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황금양념 굴소스에 볶아 중식 일품요리 같은 죽순 채소볶음부터 우리 집이 바로 레스토랑이 되는 중화풍 바지락 볶음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요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4: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5: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7: 준비할게요.
5: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5: 네.
7: AIA 생명.
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가.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9: 커!
5: 수고하셨습니다.
9: 고맙습니다.
5: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이게 동해 문화호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원 했고요.
13: 연매출이
12: 14만 한 50원.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11: 진짜 보러 꽂히고.

0: 시켰잖아요.
1: 해산물과 갈은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 섞었지.
2: 우와!
0: It's magic.
3: 아니, 야, 끝말이 진짜. 먹어봐, 뿅뿅. 아.
4: 맛있지?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11: 먹는 즐거움.
10: 잇몸 튼튼 이가탄.
1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3: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2: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

0: 여사고.
1: 제가 베르베로로 아만 워터

0: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는 여정.
1: 시간 했나?
0: 아, 했나? 네. 어. 뜨거운 땅에서 피워낸 전통과.
2: 이야, 이거 완전 녹색으로만 되었네, 여기는.
0: 오아시스 푸른빛이 담긴 유산까지. 불모지에서 삶을 일구는 태양의 후예들. 그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모로코는 다채로운 풍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유서 깊은 도시와 푸른 바다, 4,000m급 고봉들.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는 사하라 사막이죠. 이번 여정은 사하라 사막으로 향합니다. 아틀라스 산맥이 품은 은꽃 마을을 거쳐 요새 도시 아이티빈 하두로 이어집니다. 모로코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가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반드시 지나게 되는 것이 중앙에 솟은 아틀라스 산맥입니다. 은꽃은 아틀라스 산맥이 품은 마을로 다양한 작물이 유통되는 곳입니다. 드라 오아시스를 포함해 두 개의 오아시스로 둘러싸여 있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마다 다른 시장이 열릴 정도죠.
2: 이게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썩었어. 야, 썩다. 아, 썩다, 썩.
1: 썩, 썩,
2: 썩, 썩.
0: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가축과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2: 야, 오랜만에 시장 나왔습니다. 엄청 큽니다, 여기.
0: 7년 넘게 모로코에 살면서 나름 여러 곳을 여행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막으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간식도 살 겸 천천히 시장을 둘러봐야겠습니다.
2: 아, 이게 지금 대추하잖아요. 살라말리콤.
0: 모로코 대추야자 열매는 아틀라스 산맥 남쪽 경사면에 있는 세계의 오아시스 지역에서 약 90%가 생산되는데요. 그 양이 연간 15만 톤에 이릅니다. 오아시스에서 재배하는 과일 중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죠.
2: 다른 집보다 더 맛있나 봅니다. 유독히 여기가 사람들이 많고.
0: 대추야자 열매는 라마단 금식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먹는 과일인데요.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의 생명의 나무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2: 나힐 하다 땀을 하자 하다 허파. 네, 그럼 맞아. 올라와 하다 하다.
0: 시장을 지나가다 대추야자 열매만큼 많이 보이는 것이 있어 상인분께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씨앗을 보여주시더라고요.
2: 아, 저는 이게 커피콩으로 봤어요. 근데 커피콩 치고는 너무 커서 그랬더니 대추야자 씨앗이네 이게.
3: 예? 예? 리베임.
2: 예.
3: 리베임.
2: 부임.
3: 아.
2: 아, 약골 하다. 마이즈. 마이즈 약골. 하다 까싸. 아, 아. 마, 파임, 파임, 파임.
3: 디리, 디리.
2: 어?
3: 디리야, 디리.
2: 이 염소를 먹인다 그러네요. 야, 그
0: 대추야자 열매 생산량이 많은 만큼 그 씨앗도 많이 나와 가축의 사료로 쓰는 모양인데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고마운 과일이네요.
2: 하다 이 마이즈 하다.
3: 네, 네.
2: 네. 하다 삼이 삼만 하다.
1: 이번 했나?
2: 아, 했나? 네. 아, 여기는 되게 힘나네, 힘나.
0: 은꼽의 또 다른 특산물 헤나입니다.
2: 지역의 원산지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네. 여기가 은급인데요. 여기 가장 모로코에서는 히나 중에 가장 저기 그 생산량이 많고 또 그다음에 그 퀄리티가 가장 좋다 그래요. 여기가. 아, 이분 색깔 나오네요. 여기.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주 오래 전에 칠했던 건데 이제 색깔이 바래서 이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헤나가 또 있네 여기도. 아 헤나. 은컵은 헤나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품질이 좋고 생산량이 많다는데요. 매년 약 2,000톤이 이곳에서 생산된답니다. 제가 헤나에 관심을 보이니 상인분들이 시장 끝에 헤나 공장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4: 살람 알레이쿰. 살람. 세팔 함둘라. 하달 하달 마스나 알레 헤나. 아 묵게 숍. 묵게. 여기가 방앗간이네요. 방앗간.
0: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옛날엔 이런 방앗간이 동네에 하나씩 있었죠.
4: 아이고야. 이게... 아. 아, 이게 헤나 잎입니다. 잎. 야. 와. 여기 막 부서지네, 이게. 푸른빛이 납니다, 푸른빛이. 오.
0: 잘 말린 헤나 잎을 기계에 넣어 빻는다고 하는데요. 입자를 곱게 빻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헤나로 문양을 그릴 때 미세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 밀가루보다도 더 미세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네요, 이게. 아주 먼지 같아요, 먼지.
0: 헤나 색을 내는 건 이파리라는데요. 이곳은 줄기도 같이 넣더라고요.
2: 저희는 이게 불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헤나 잎하고 잎에 있던 줄기인데요. 줄기도 마른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빻아서 같이 똑같이 빻았는데 밀가루처럼 분말이 아주 가벼운 분말이 됐죠.
0: 헤나는 쓰임이 참 다양한데요. 헤나 제품에 대한 압두라만 씨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헤나를 직접 기르신다고 해 공장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2: 아, 여기다 세우래요.
5: 네. 아, 한다.
2: 아, 하도 했나?
0: 염료와 알료로.

0: 수많은 해나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기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 지역과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니사니에서만 재배된다고 합니다. 탐험으로 하듯
1: 8년 되었구나 주스치니.
0: 아, 이 작아 보이는 이 식물이 무려 6년근이랍니다.
1: 다시를. 개큐멜.
0: 아, 아이와? 아이와?
1: 기다고.
0: 아하.
1: 개슈.
0: 아이와?
1: 개슈 개슈.
0: 아, 다스피프. 다스피프. 남.
1: 데이버스.
0: 데이버스. 데이버스. 남. 캄, 캄샤흐르, 야니. 야, 사라스와, 야.
1: 시마나, 흠시겸.
0: 1년에 네다섯 번 수확하는데 뿌리만 남은 상태로 겨울을 났다가 4월부터 일정 크기로 자란 잎사귀를 정기적으로 수확해 이 크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해나 밭구경에 이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압도라만 씨께서 집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풍경이 퍽 정겹습니다.
2: 있습니다.
3: 있습니다.
2: 아, 해나.
3: 수박.
2: 수박. 이제 수박. 여기는 항상 그 모로코에서는 신발을 벗고 좌식 문화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질리스라 그럽니다. 사람들 초대하고 앉아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안채하고는 구분이 돼 있죠. 아이, 스크란. 아차이, 아차이, 아차이, 마그리비.
1: 아차이, 마그리비.
2: 마그리비, 아마지기. 파티마자 하라. 찰렌다카. 어머라, 아나 아타칼비 아랍의 포스. 안티, 안티 딸리바. 네. 에이 무스타와.
4: 펠리페 에데디.
2: 살리사 유다디 아라로 사라. 사르무록?
4: 아르바타샤.
2: 아르바타샤 사라. 안티, 디라사 제이다.
4: 네.
2: 어,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는 데입니다. 공부 잘하는 데입니다. 와, 아이다, 안테, 알렌티, 루갈 잉글리지야?
4: 네.
2: 오, 뭉사, 아저.
4: 루갈 파란스.
2: 루갈 파란스, 하트 루갈 파란스야. 안테, 다 말라디?
4: 네.
2: 했나? 아, 우리, 저, 여기, 파티마 자하라거든요, 이름이. 파티마 자하라가 본인이 이거 힌다를 할 수 있다가는 한번 봤더니.
1: 이름이.
0: 보통 해나 가루에 물과 오일 등 지속성을 높여주는 여러 재료를 넣는다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물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해나는 축복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종교 행사 같은 특별한 날 손이나 발에 해나로 장식을 하죠.
2: 하드 자하라.
4: 네.
2: 이스무아 자하라, 파티마 자하라, 와타르슴 파테 자하라. 이름이 파티마 자하라거든요. 근데 자하라가 그 또 꽃을, 꽃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꽃을 그려줍니다, 지금. 야.
0: 모로코에서는 지역에 따라 해나 그림이 달라지는데요. 대개 북부 지역은 섬세한 꽃무늬를 사용하고 남부 지역은 크고 대담한 그림이 인기가 많다는군요.
2: 자, 맞죠? 찍어주세요. 우리 파티마 자하라하고 앞으로 또 모로코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파티마 자하라가 그려주세요. 중학생. 문타지. 일단 캄 워크트 나볼까 할까든.
4: 사아와사틴.
2: 바데인 캄냐옴 바다 캄냐옴에 염시해야 될 걸로.
0: 집을 나서려는데 압드라만 씨가 뭔가를 챙겨주십니다.
5: 지금 처음에는 요만큼 줬다가 우리 제작진들을 보고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져가라고 이제 한 통 1kg짜리 뜯어내주시네요.
6: 아,
5: 미스터 압드라만의 가족의

0: 큰딸, 그 미래 호프, 모로코 드림스.
1: 하나, 세마이, 세라.
0: 사하.
1: 뭐라 그러 샬라.
0: 슈크라.
1: 엔샬라.
0: 엘라.
1: 세마이.
0: 세마이.
2: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마음을 고맙게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아트러스 지역을 떠나기 전 흙으로 지은 마을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암석 사막 위에 지은 요새 도시 아이트빈 하도입니다. 도시를 둘러싼 방어벽부터 가옥들까지 모든 것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여기가 곳곳이 영화 촬영지예요. 중세 또는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많이. 저기는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찍었다고 써있네요.
2: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로마의 한 장군이 황제의 총애를 받다 가족을 잃고 검투사가 되어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 이게 원래 가옥 구조로는 기존에는 부엌이었어요, 부엌.
2: 영화가 흥행하면서 촬영지인 이곳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죠. 이 공간이 어떤 장면에 쓰였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이외에도 인디아나 존스, 미이라, 왕자의 게임 등 수없이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됐답니다.

0: 복도는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서도 방 안의 창문은 낮게 설치해 열기의 유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1: 여행을 하려면 계단 운동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계단들이에요. 이야.
0: 1987년 아이트빈 하도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 원래 이 마을이 외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성체 형태로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가스바. 그래서 모로코 전역에 곳곳에 보면 마을들은 가스바 형태로 되어 있죠.
0: 얽히고 설킨 골목길 따라 걸으며 옛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0: 아우, 저 하늘 보세요. 우리가 항상 그리는 블루스카이 깔끔합니다. 이쪽 넘어가 이제 동쪽인데 쭉 가면 사막여행을 가고 그 넘어가면 이제 알제리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대사하라 사막이죠.
1: 사하라 사막 교역로에 위치해 사막을 건너온 대상들이 쉬어가던 아이트빈 하도 저도 잘 쉬다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하라 사막을 향해 달립니다. 사막이 품은 마을을 거쳐 황금빛 모래바다 에르그 샤가가 사막에 이릅니다.

0: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건조한 땅 위로 모래바람이 붑니다. 사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는데 어디선가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차를 세웠는데요. 이곳이 말로만 듣던 도자기 마을인가 봅니다.
1: 여기는 녹색 도자기로 유명한 탐그루트라는 마을입니다. 이야, 이거 완전 녹색으로만 됐네, 여기는. كله اخضر يعني
2: اخضر لون المنطقه معروفه باللون الاخضر
0: تامغورتو의 녹색 도자기는 모로코 전역으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2: المنطقه معروفه باللون الاخضر اللون الاخضر مطلوب جيدا كهذا بدون زواقه او نقش مطلوب حاليا في الاسواق المغرب هذا اللون.
0: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점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1: 야, 이게 같은 녹색이라고 하지만은 칸칸마다 있는 그 도기들이 색상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근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데.
0: 사막이 품은 오아시스의 색을 닮은 것 같습니다.
1: 리마드 하드 하드 카사니 리사카타
2: 하지 하지 하지 리 아말로 필 포르
1: 아이와
2: 비아디 비다 하카다 ونعمل اخرى هكذا لكي لا يلتصق في الفراغ
1: صح هذا لمز 예, 탐그리트.
2: 탐그루트. 이라 마칸쉬 하다 레사 탐그루트.
1: 파힘트? 이게 이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징표로 되는 어떤 그런 심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없으면 탐그리트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이 됐나요? 그러네요.
0: 녹색 도자기 이외에도 아름다운 도자기가 많더라고요. 가게 뒤편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탐그루트의 도자기는 이 지역에서 나는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만든다고 하는데요. 도자기에 쓰이는 흙은 인근에 있는 드라계곡 지하 3m 깊이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1: 다시.
0: 성형을 마치면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린 후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정형 작업을 거칩니다. 도자기의 수분이 마르면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를 진행하는데요. 약 1000도에서 도자기를 굽는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표면에 유약을 입힐 때 골고루 붙는다고 하네요.
1: 마다 야 말.
2: 에, 호나카 카라. 코히. 망가니스. 오, 누하스. 와 실리스. 5 ساعات. 1000 درجة. درجة الحرارة تطلع الى 1000. اللون الازرق.
0: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 도자기를 굽는 것을 재벌구이라고 하는데요. 가마 속 온도가 1000도에 이르면 안에서 유약이 서서히 녹는데 유약이 흘러내리기 전에 가마를 식혀 마무리해야 한답니다. 이 마을에는 총 7개의 가마가 있는데 동시에 여러 과정이 진행되더라고요.

0: 녹색 도자기의 비밀은 바로 이 유약에 있다고 하는데요. 색을 내는 조합은 이곳만의 비밀이라고 하네요.
1: 그럼 마구야네 마이야 한테 써봐봐.
2: 디스바가 나추럴 컬.
1: 컬.
2: 원누하스.
1: 누하스.
2: 실리스.
1: 실리스. 한테 살라서 봐.
2: 마시고야 말.
1: 안 보여.
0: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 도자기 색이 결정된다는데요. 물을 섞었을 때 검은색을 띠는 이유는 코올이라는 광물이 들어갔기 때문이랍니다.
2: هذا اللون يعطينا اسود. بي المنطقه معروفه بالاخضر. اول لون في المنطقه هو الاخضر. حاليا هنا كثير من انواع اللون. هنا اصفر هنا اخضر هنا ازرق.
0: 각 가마마다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가마 하나당 도자기는 약 250여 개가 들어간다는군요. 탐구르트의 도자기가 유명해지면서 그릇 이외에도 꽃병이나 촛대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있답니다.

0: 요즘은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있어 특히 많이 팔리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이게 저기 모로코 토속 음식인 그 하리라 수프용인데 모로코 사람들이 여기다 하리라를 많이 담아 먹으니까 지금 여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철 시즌입니다. 이 독일 공장이 엄청 바쁘네요.
0: 몸은 고되지만 도자기 덕분에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행복하다는 탐그루트의 주민들. 이 지역의 흙과 염려를 없애낸 탐그루트의 도자기가 마치 사하라 사막이 준 선물 같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점심 식사할 만한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니 압둘 사마드 씨가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1: 스크란.
0: 엉겁결에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길 떠나는 여행자에게 따스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1: 차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랍 사람들이나 특히 모로코 사람들 이 전통이 사람 초대하는 그게 문화가 상당히 활발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도 이게 이미 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0: 손님을 초대하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접대 공간인 마질리스가 집집마다 만들어진 거겠죠.
1: 근데 사막에서 하듯이 그대로 실내에서 아예 그 버너까지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물을 끓여서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뭐 마치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그 암염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암염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이거 설탕입니다. 설탕.
2: Le seul farq era hada jayid.
1: 리바드 جيد. هذا ذوق مختلف.
2: ليس الذوق. انا لقيت اجدادي منذ زمان يعملوا بنا
1: تقليدي.
2: شيبا.
1: شيبا.
3: تشربون السكر؟
1: ايه السكر.
0: موروكو에서는 차주전자를 높이 들어 차를 따르는 전통이 있는데요. 차에 공기를 공급하고 풍미를 돋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2: 사하.
1: 수쿠안.
2: 사하. 제잇.
1: 아, 몸타드. 평소에 단맛을 즐겨하진 않는데 이 사막 여행하다 보니까 아, 역시 단맛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4: 어, 조심.
0: 식사 전 손을 씻는 것 역시 모로코의 오랜 전통입니다.
1: 초대한 손님들이 일어서서 뭐 화장실에 손 씻고 오고 번거롭게 되니까 아예 그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 주전자에 적당한 손 닦일 수 있는 온도로 해서 준비해서 해주네요. 이게 타올까지. 저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지금 차를 마시고 손까지 닦았습니다. 어. 아, 쿠스. 쿠스.
2: 나폴레옹의 호스 쿠샤.
1: 쿠샤. 쿠스. 아.
0: 그런데 압둘 사마드 씨가 또 뭔가를 가져오네요.
1: 따진.
2: 아, 따진.
1: 자. 컵즈 꾸샤.
0: 오늘 손님 대접 제대로 봤습니다.
1: 아주 컵즈 목살리프마, 야니, 빠시유, 마라케시유, 목살리프.
2: 아, 따진 빌 코다.
1: 따진 빌 코다. 이, 따진.
2: 알바타티스.
1: 바타티스.
2: 시사. 디지털 배너.
3: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얼마 만에 맛보는 집밥인지 모르겠네요.
2: 뜨뜨지시. 뇨 뜨지시.
1: 뜨뜨지. 식당에서 먹는 따진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집 식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스치는 인연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반가이 맞아주는 마음. 사하라 사막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오아시스입니다. 이제 탐그루트를 떠나 사하라 사막 직전에 있는 마지막 마을 무하미드로 갑니다. 무하미드는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기 전 대상들이 쉬어가던 오아시스인데요. 요즘은 사막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사막 캠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여기 모로코 중동부에 위치한 무하미드 마을이고요. 여기서부터 사막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60km를 약 2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해서 그 사막 목적지인 에르가 샤가가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람 알레이쿰. 마이스무 카림.
1: 아브두사마드.
0: 아브두사마드 아나 칼리드. 아할로마 살람. 쿠란.
2: 모로코 사하라 사막 관광엔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르조가에서 출발하는 에르가 쉐비 사막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향하고 있는 에르그 샤가가 사막입니다. 에르그 샤가가는 이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해서 사륜구동 자동차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운데요. 인적이 드물어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손이 덜 탄 사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살람알레이쿰. 케파르크. 유숲. 아다 칼리트.
3: Yes. Nice to meet you.
0: 네, 축하. 안타 사하라비.
3: 네, 아랍.
0: 아랍이 사하라비.
1: 아마지기.
0: 아마지기. 살람알레이쿰. 아나 칼리트, 와이스 카림.
1: It's Muhammad.
0: It's Muhammad.
1: Muhammad.
0: 사실 유럽에서 이제

0: 아랍어로 사실 이제 저기 슈크란이 이제 감사합니다죠. 뭐 그런데 다들 모로코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아마지교로서는
1: 잔메르트.
0: 탈메르트.
1: 잔메르트.
0: 탈메르트.
1: 잔메르트.
0: 탈메르트.
1: 아주 탈메르트.
0: 탈메르트. 사하라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낼 캠프입니다. 이곳에서 사하라 사막에 살았던 유목민의 자취를 느껴보려 합니다. 마침 바람소리가 저를 부르는데요.
2: 이야, 이... 저기는 지금 뭐 사람의 발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기.
0: 드디어 사하라 사막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2: 이야.
3: 움직이는 거, 바람 날리는 거 보이시는 거예요?
2: 이야. 이거 뭐, 밀가루 날리는 것 같아요. 이 사막 언덕의 고래에서 아래로 향하니까 바람에.
0: 인간의 자취를 덮어버리는 바람과 모래. 사하라 사막에는 오직 자연의 숨결만 가득합니다.

0: 쭉 한번 뛰어볼게요. 제가 이거 뛰어보고 싶어서. 예, 제가 좀 달리기를 좋아해요. 어이씨야. 이야, 이거. 어이쿠. 어이쿠, 언덕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참 날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밟지 않은 사막을 오늘 걷어요, 제가. 이야. 아, 이렇게 하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가운데를 갈 수 있겠군요, 이거.
1: 바람이 빚은 능선을 따라 걸으며 그 옛날 두 발로 길을 열어 사막을 오갔던 이들의 마음을 쫓아가 봅니다.

아, 시원하다. 나, 저기, 저 언덕 높은 데로 가겠 거야. 어휴, 이 경사 보세요, 경사. 이 경사를, 제가, 제 발이 지금, 오르지는 못하고, 확 돌아갔어요. 아유, 저를 손 잡으세요. 제가, 야, 이거 맨발로 가니까, 맨발이 더 편하군요, 이게 신발보다. 예? 야, 미끄러지고 해서,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아, 야, 개운하네. 맨발로 들어가니까. 자, 이게, 너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된다, 신발. 잠깐 기다려. 자, 저는 지금, 우리, 사하라 친구 손을 잡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야! 자, 저 끝에 너무 계속 사막에 그 능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와, 너무 아름다워요. 야. 에르그 사가이 그러는데, 에르그가 아랍어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모로코 이제 불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그 불어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0: 에르글은 이 모로코 토속 그 부족들인 아마지기 또는 유럽에서는 베르베르라고 지칭하기도 했지만 아마지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부족 언어 에르글은 사막이란 뜻입니다. 사막 언덕, 사막 언덕 에르글. 정상에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반대쪽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차와서 내려오니 코를 막 모래가 때리네. 이야!
1: 저무는 태양에 황금빛 바다가 일렁입니다.
0: 모로코는 영어식 이름이고 아랍어로는 알마그립입니다. 이 알마그립은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가 지는 나라 모로코. 저는 오늘 모로코에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해지는 광경에 서 있습니다. I'm from Korea. Yeah.
2: Okay.
0: And you?
2: From France.
0: France.
2: I don't know. It's really beautiful.
0: Ah,
2: it's
0: yeah,
2: really beautiful.
0: Yeah, yeah.
2: And we are from the north of France.
0: Ah,
2: and
0: north of France.
2: There is a lot of rain to this week.
0: Uh-huh.
2: And it's like summer here.
0: It's
2: like summer. So it's really great for us also, vacation.
0: Yeah.
2: But yes.

0: 황홀했던 노을이 자취를 감추면 칠흑 같은 사막의 밤이 찾아옵니다. 급격히 차가워진 밤 공기에 딱 어울리는 따끈한 음식이 나왔네요.
1: 이게 모로코 정통 하리라 숲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그 매 식사에 하리라 숲이 들어가는데 오늘 저는 이 하리라 숲을 오랜만에 먹으면서 아까 잠시 전에 그 해지는 석양을 보면서 모래를 입안에 많이 삼켜지게 됐는데 이 하리라 숲을 먹으니 속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아, 오늘은 닭고기 따지니. 네. 닭고기 속살. 이야, 이거 푹 익혔어요.
0: 자주 먹어본 따진이지만 사막에서 먹는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1: 우리가 야, 된장 뚝배기 우리 한 그릇 갈까 이러지 않습니까? 여긴 모로코에서는 따진이 뚝배기거든요. 그래서 따진 한 그릇 먹는다는 게 이제 정이 깔리는 어떤 그런 음식이 되겠죠. 아, 올리브도 상쾌합니다. 맛이.

사하라 사막을 향해 떠나온 여정. 태양처럼 뜨거운 삶을 일구고 오아시스의 샘물처럼 시원한 정을 건넨 이들을 만났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사하라 사막 태양의 후예들. 그들이 있어 황금빛 사하라 사막이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으로 1년 사이 담임 교사가 6번이나 바뀌며 논란이 됐었죠. 교육감까지 직접 나서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학교를 나오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유급이 됐고 또다시 유급 위기에 놓였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전북교육청이 학부모 A씨를 고발한 건 벌써 두 차례입니다. 재작년 4월 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적인 민원 소송으로 교사를 장기간 압박했다며 처음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A씨 등이 5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다시 고발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설 만큼 이례적인 조치였지만 두 사건 모두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은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며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사건도 7개월째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이거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많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에 대한 그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1: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학교 현장은 여전히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온 A씨의 자녀도 지난해 11월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급된 데 이어 올해도 등교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이면 2년 연속 유급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겠다며 시작된 민원이 오히려 아이 자신의 학습권과 학교 생활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3: 학생이 이제 학교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라고 하면서 끝내 출석일수 3분의 2가 부족해서 6학년을 다시 다니게 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6학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6학년도 3월부터 3, 4, 5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1: 학교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학생 신변 확인과 개입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조치는 없습니다. 보호자의 거센 반발과 민원을 의식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4: 다른 학대권 같으면은 저희들이 경찰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아마 어떻게든 그 현장을 찾아서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안도 이러고 엄마가 너무나 기피하고 아예 뭐 만나주려고 하지를 않는 상태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1: 학교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돌아온 건 또다시 민원입니다.
3: 악성 민원인과의 이 괴롭힘 속에서 언제 이런 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되거나 또는 SNS에서 다시 또 그런 공격이 저에게 치닫을 때는 정말 좀 숨이 막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좀 절망감이 좀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1: 학부모 A씨는 SNS를 통해 담임교사가 아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사와 아이를 분리해달란 입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특별교육 이수 결정도 거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제서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 과태료는 지금 부과하려고 사전 통지서 그걸 이제 발송하고 있대요.
1: 결론 없이 시간만 흐르는 사이 학교도 학생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가족 중에 누군가 장애를 겪게 되면 간병을 맡은 다른 가족의 삶도 함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장애는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부부 아티스트 라움콘을 황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 한 손으로도 쉽게 낄수 있게 단추를 옆면에 단 장갑. 부부 아티스트 라움콘이 만든 작품입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한쪽 손이 불편한 남편 이 작가를 위해 부부가 함께 고안해냈습니다.
7: 장갑이 정말 끼기가 어려웠어요. 그거

0: 편하게 장갑이 정말 그 환자들한테 쓰니까 막 그러면서 조금 맞아 보자.
1: 예술가로 활동하던 두 사람은 결혼 첫 해였던 2018년 남편인 이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긴 재활 치료 끝에 남은 건 편마비와 언어장애. 하지만 두 사람은 장애를 견뎌야 하는 고통으로 바라보기보다 달라진 몸과 삶을 자신들만의 예술로 연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2: 변화된 신체랑 삶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니 그 방식을 저희가 살아왔던 혹은 행동했던 실천했던 예술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게 현재의 활동이고.
1: 장갑을 끼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한 손으론 국물 그릇을 기울이기조차 힘들었던 일상의 모든 불편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작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0: 뭘 하나 집어갖고 딱 이거야 우리는 이거랑 그런 건 없어요.
2: 정말 사안도 작업실이 되고 식당도 작업실이 되고 올라가기 힘든 계단도 작업실이 되고
1: 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젓가락과 포크. 국물이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여 접시를 들고 먹을 필요가 없는 그릇이 그 결과물입니다.
0: 딱 만들어지고 나서 아니야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거보다는 좀더 좋은 계속 찾게 돼요.
1: 완성된 작품은 항상 관객들이 써볼 수 있게 전시합니다.
2: 몸으로 경험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거나 이야기 드리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혹은 공감하시고 혹은 다른 생각들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연결하시더라고요.
1: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 함께 조각은 혼자 서는 입기 어렵고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장애와 더불어 사는 삶의 서툴고도 따뜻한 과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2: 두 분이 입어도 불편하고, 세 분이 입어도 불편하고, 네 분이 입어도 불편하지만, 넷이기 때문에 안에서 손을 잡으시기도 하고, 두 분이기 때문에 친해지시기도 하고.
0: 조금 불편하죠. 아이, 근데 좋아요.
1: 팀명인 라움코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남편이 처음 내뱉은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뇌출혈 후유증 때문에 잘못 나온 착어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에겐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장애를 불편함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속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2: 불편함은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나 삶에 힘듦은 누구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내가 정말 힘든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는.
0: 저의 그거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사고하는 상상과 그런 것들이.
1: 언젠가 비엔날레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라는 두 사람. 오늘도 세상에 없던 따뜻한 가능성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네, 이상으로 5월 20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흘려져요.
4: 역시 코스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인들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엘레나는 에이든이 제일 좋대요. 친구보다. 노래방 가고 춤추고.
1: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1: 네.
0: 어때?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2: 나와.
0: 레나 밥 먹자. 인조해, 인조해. 이거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맞지? 좋아? 먹어. 짠.
3: 우리 미국 간다.
0: 엘레나 이든 곧 보자.
4: 참, 어떻게 하냐, 이제.
5: 오늘 못 간다면서. 그게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4: 언제가?
5: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4: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0: 안 보이는데. 에이드 봐봐. 누구야? 이야! 에이드!
4: 귀엽다! 잘 있었어?
6: 응.
4: 어, 잘 봐.

0: 또
1: 여기야 해서 뭐지? 여기야 해서 뭐지?
2: 어, 거기.
0: 됐어. 됐다. 아우, 잘했네. 됐어. 또 어디 해야 될까? 애들.
1: 할아버지 또 어디? 여기?
0: 어, 만져봐, 네가. 여기도.
1: 여기?
0: 응, 거기.
1: 아니, 할아버지가
0: 어디냐고 물어봐.
3: 아니, 선생님이 찾아주셔야지.
0: 고기야, 여기야. 만져봐.
3: 응, 고기.
0: 응, 고기래.
1: 아닌 것 같아.
0: 또.
1: 이것밖에 없네. It's my turn. It's my turn, Aiden. Aiden, it's my turn.
0: 꾹 눌러.
4: 할머니.
0: 꾹 눌러야지.
4: 아닌 것 같아.
0: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4: 왜 거꾸로?
0: 이렇게 놓고 힘으로 딱 맞춰서 꾹꾹꾹 눌러봐. 거기 옳지? 어, 힘이 좋구만. 어우, 이제 땡겨야지. 땡기는 게 틀려?
3: 응.
0: 오, 엘레나 또 해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한대.
1: 이거?
0: 오, 꾹 눌러서.
1: 마지막.
0: 마지막이네. 됐다. 오, 잘했네.
1: 이제는
0: 없어. 이제 좀 기다려.
1: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
0: 얼마큼 기다려야 돼?
1: 5분.
0: 5분.
1: 이제 빼? 할아버지? 아니야, 더 귀여워요.
5: 할머니가 해줘. 레나, 이거 봐봐.
1: 이거?
0: 무슨 모양이 됐어, 에이드?
1: 나 페퍼로니.
0: 페퍼로니. 와.
1: 아니야. 어, 다 됐다.
0: 엘레나.
1: 빨간색이 됐어.
0: 아우, 잘했네.
1: 빨간색이 됐어.
0: 이쪽으로 와서 또 해봐, 할아버지. 쪼쪼 갖고 와야지.
3: 그건 뭐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었죠. 배려심이 참 커요. 보면 자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아무튼.
5: 됐지?
1: 여기 할아버지?
5: 여기.
1: 하나, 둘, 셋!
6: 나연이나 이제 나갔다 올게. 애들 재울 수 있겠어? 애들 8시 전에 무조건 재워야 돼.
0: 자겠지? 졸린데 안 자겠어?
6: 아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지?
3: 전화할게.
6: 어, 오케이. 전화해.
1: 안 돼.
6: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들어올 거야.
1: 안 돼, 안 돼. 안 돼.
3: 미투.
1: 엄마 문 잠글 거야. 안 들어오게.
6: 너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1: 아니야.
6: 그건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다 있고. 엄마, 가능하면. 엘레나는. 할머니 말 잘 듣고 있고, 오케이? 밥 잘 먹고,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7: 사랑해.
5: 진짜 엄마 안 들어왔어?
0: 우리 엘레나는 친해서 잘했어.
6: 밥 잘 먹고, 우리 진짜 늦게 올 거야. 안녕, 엘레나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1: 엄마, 언제 가? 엄마.
6: 엘레나, 할머니랑 잘 있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0: 잘 놀다 오세요. 그래, 빠이. 엘레나, 엘레나 잠깐만. 뒤에 오빠 드론 날린대. 우리 그거 구경하고 같이 놀이터 갈까? 가보자.
3: 우리 드론 날리러 가자.

0: 할아버지, 우리 빨리라도 갈 거.
1: 뒤에서?
0: 뒤에, 뒤에.
1: 그래. 어디 에이드 실력을 보자.
2: 오.

0: 오, 그만, 그만.
1: 뭐야? 왜 이렇게 툭 하면 부딪혀?
2: 왜 그래? 과자이지, 놀이터.
0: 그래요? 그거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빠 이거 하는 거 보고.
1: 위로, 위로.
0: 위로, 위로, 위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왜 절로 가, 근데?
0: 오, 오. 왜 자꾸 그쪽으로 가? 오, 오, 그만, 그만.
2: 아이, 뒤져보셨네.
1: ADHD 조정을 못해서 그래.
2: 아니요, 집에 갈래.
3: 운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4: 안 했어.
3: 안 그랬어? 그래? 걔, 너 왜 자꾸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 큰일 났어.
2: 야, 자.
3: 뒤로 가래. 너무 화가 났어?
0: 됐다, 이제 놀이터 가자.
2: 난 놀이터 가기 싫어. 난 안에 있을 거야.
0: 그럼 너, 가자.
2: 아니야, 난 집에 있을래.
1: 여기 좀.
0: 누가 먼저 가서 탈 거야?
1: 레이든 먼저 타.
2: 나도.
1: 일로 와. 차차차, 엘레나 탈게, 거기.

0: 누가 빨리 가나? 할아버지가 빨리 가나? 할머니가 빨리 가나?
1: 할머니.
0: 할머니?
1: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빠르네.
2: 우차차. 아, 오늘 파카가 덥다.
0: 응?
2: 파카가 더워.
0: 가서 볼까? 엘레나, 에이든, 좋아하는 거 집어?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3: 좋아하는 거가, 어, 그거 바닐라.
0: 어떤 거?
3: 거기 올라가 봐. 넣어줘.
0: 그거? 요거? 바닐라.
3: 그럼 사.
0: 너, 이거, 너 이거 먹어?
3: 어, 맛있어.
0: 에이든 어떤 거? 이거 블루베리?
3: 어, 한, 그거 하나.
0: 아, 그거 또 어떤 거?
3: 그 딸기 바나나.
0: 이거?
3: 응.
0: 딸기 바나나?
1: 난 블루베리 이거 좋아하고.
0: 엘레나 이것도, 이것도 좋아하잖아.
1: 응.
2: 왜냐면 저 위에도 있어.
1: 아니, 난 하얀색 거. 아니, 그건 시도. 시도. 시도 할머니.
0: 싫어? 그러면 어떤 거? 엘레나 봐봐. 아야, 네. 이거?
1: 어.
0: 어, 이거?
2: 그래, 이걸로 하고 이거 두 개를 빼.
0: 너는 이거 먹고? 이제 다 샀어?
1: 우티와그 민트야.
0: 아, 아, 아.
1: 레몬도 필요하는데, 할머니.
0: 레몬도 이거.
3: 레몬, 레몬.
1: 내가 아미.
2: 애들 그거 먹어.
0: 이거.
1: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0: 이제 다 끝났어? 다 샀어?
2: 가자, 그러면. 이거 담아.
4: 엄청 힘들었죠. 네.
0: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시니까. 엘레나는 그 민지, 우리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0: 때는 엘라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똑같아서 야 너도 한번 키워봐라. 무조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갖고 뭐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손녀딸한테 빵꾸똥꾸라고 했겠어요.
1: 다행히 쉽게 넘어갔죠. 그가 안 줬으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진짜.
2: 아니 맞은데?
3: 응?
2: 맞아.
3: 아닌데 이게 헐렁헐렁하면 안 돼.
2: 돼. 아버지. 기대지 않는 거지.
3: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허리 앞으로 굽혀.
2: 그건 아직 못해. 나. 할아버지나 도와줘. 할아버지나 손잡아. 그 다음에 걸어.
3: 그 다음에 걸어? 하나, 둘. 미끄러져서 확 나가.
2: 아니, 할아버지가.
3: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0: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1: 에이든, 엘레나, 밥 먹자. 미국 와갖고 한식 먹으니까 이상하네.
2: 한식이 응? 뭐야?
1: 한국식.
2: 한국에서 먹는 거?
0: 맛있어? 아우, 잘 먹네. 맛있어?
2: 맛있다.
0: 맛있어?
1: 땡큐.
0: 아, 잘했네. 한 입 딱 넣어야지. 얼마나 맛있어? 이거 먹어. 아까 과자 먹고 그래서 덜 먹어서 근데 배고플 거야. 얼른 먹어야 돼.
1: 소세지.
2: 소세지.
0: 얼마나 맛있어?
2: 네.
1: 소세지가 맛있긴 맛있다. 응?
0: 많이 먹어. 많이 드셔. 엘레나, 얼른 먹어.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 하얀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1: 소세지가 맛있다니까.
0: 소세지 잘못 줬네. 자자, 지금 8시야. 가자, 우리 시치러 가자. 에이든. 아니, 가자.
2: 할아버지 어디 있어?
0: 할아버지, 잠깐, 모르지. 할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잘 거야.
2: 나 방산대인.
0: 못 썩으면 치과 가서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 돼. 네가 아,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2: 나, 셋. 아니, 토마토 칩 이거고 싶어.
0: 토마토? 여기 있네.
3: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 색깔이 있네. 그치?
2: 어떻게 영어를 잘해, 이거야.
3: 고마워. 고마워. 얘는 망가졌어.
2: 나는 오늘 졸려.
3: 응, 잘까?
2: 응.
3: 그래. 애들 다 읽었지? 다 했다니?
2: 응.
0: 너, 하루 종일.
3: 이제 코 자자. 오늘도 고생했어. 하루 종일.

0: 거니까. 라이트한 거. 아, 안 추워. 우리 온실 가는 거라.
1: 빠진 거 없지?
2: 다 됐어요?
0: 네, 출발.
1: 출발.
0: 야, 너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출발. 어, 날씨 좋다.
3: 괜찮아, 너도 갈 수 있어. 자, 둘이 이제 새길 거야.
0: 우리 어디 갈게요? 아내가 온실이야. 그래서 더울 수도 있어, 아빠.
1: 응?
0: 더울 수도 있다고. 나비는 처음 오잖아.
4: 폭만 이제.
0: 나비는 딱 3월부터, 3월 4월. 중순부터 4월까지만.
3: 네. 나비. 나비 너무 좋아요.
1: 이제 번데기 먹자, 오늘은. 번데기 맛있어.
0: 그거요?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4: 어, 좀 따뜻하게 나비 보러 가요.
5: 종류가 많네.
0: 그치? 가자.
4: 가자.
1: 어우, 덥다.
5: 와. 호랑나비다.
4: 와.
0: 이것도 여기.
4: 여기.
0: 와, 예쁘다.
4: 와.
5: 와우. 이쁘네.
0: 이쁘지? 오, 예쁘다.
3: 예쁜 나비인데. 너무 예쁜 나비야.
0: 너무 예쁜 나비야.
3: 예쁜.
4: 우와. Aiden, look at this. He's resting. Come here, come here.
3: Oh, my sister's too scared. I even saw it though.
6: Aiden, they're not gonna come to you. Hey?
4: 노란 검정 너무 예쁜데.
0: 호랑나비인가, 이게?
4: 와, 예쁜데. 예쁘지 않아?
3: I really like a butterfly, but I'm too scared of the blue.
7: 나비 어떻게 생각해?
8: 무서워.
7: 왜 무서워?
8: 가까이 와서.
0: 에이든 3살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파란 나비가 에이든만 쫓아다니는 거. 요만한 애가 에이든만 쫓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포비아 있죠? 그 나비 포비아.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애가 겁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4: 와. You can hug my side.
0: 여기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준비가 됐어.
1: 나비.
4: 가자.
1: 이거 아니야, 이거?
0: 나비.
1: 나가자.
0: 오.
4: 다 봤어?
0: 이제 밥 먹자.
5: 밥 먹자. 배고프다.
0: 벤치 여기 있던데, 아까?
8: 어.
0: 이쪽에 펴놓기만 해보자. 오케이?
4: 그러니까 지금.
0: 엘레나 거 여기 있다. 엘레나.
8: 마법봉.
4: 네. 잘 먹겠습니다.
0: 에이든도 좋아하지.
3: 엄마.
0: 뭐?
3: 나 김밥 먹었어.
0: 그러니까 맛있지?
1: 엘레나도 김밥 먹나?
5: 먹지.
0: 엘레나 김밥 좋아하지.
4: 더 먹어요.
1: 에이든.
0: 엘레나, 딸기 전에 김밥 먹고 있어?
4: 응?
0: 오, 먹었어?
4: 응.
0: 오, 멋지. 아유, 어머님 김밥 드디어 먹었는데 어때?
4: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5: 많이 먹어요. 많이.
4: 기대하고 있었어요.
5: 많이 먹어요, 많이.
3: 잘 먹었습니다.
4: 부모님, 잘 먹었습니다.
0: 고마워요.
5: 가자.
0: 엘레나도 그거 줬어, 엘렌?
3: 어.
1: 보리.
3: 아니야, 살았어.
1: 보리.
4: 해님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님. 오랜만이지. 헨케런도 왔어요.
3: 바짝바짝.
9: 헨케런, 하이. How are you? Hi, guys.
0: Hi. Hi. Oh, good to see you.
9: Hi, Carrie.
10: Ah, so
0: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스페이스랑 시이모 캐런이에요.
4: Always when Minji's parents are here, we make time for a visit. Usually, you know, having dinner together, maybe dessert.
1: Hello, Stish.
9: Good to see you again, I guess. Again. I'm glad you guys got back, though.
0: Yeah. Their flight got canceled.
9: Yeah, I heard. And then delayed 24 hours.
0: Yeah.
9: A long like travel. Yeah.
1: 고생했어요.
0: Well, anyway, we are going to make dumplings.
4: Dumplings? Yes. Korean mandu? No.
9: No.
0: Well, it's 100 times way better than that dumpling.
9: Okay.
0: This is like from scratch.
9: Okay. Yeah. So, well, yeah.
0: Yeah, and from my mom. Yeah. We made it. Can you peel off the carrot and then chop into the little pieces?
9: You're peeling. And like this.
2: Yep, that's how you do it.
9: You
0: want a dice? A cube? Yes. Yeah. Oh,
4: can you make it even smaller?
9: Oh, yeah.
4: Okay. I can give you a bigger
9: head. Can I do this? Can I dice it?
4: Skills.
0: Okay.
4: There.
0: All right. You just, you know, chop, chop, chop. Just one way.
10: Are they going to be really small?
0: Yes.
4: 내가 갈 수 있어. 뭐 할까?
0: Wow, that's perfect.
2: Squish, squish, fast. That's cool.
4: Watch the knife through those noodles. 왜? 잘못 샀어?
0: Yeah. 영어 읽어봐요.
1: 그라운드. Turkey?
4: 맞춘다고
10: 그래? That's right,
9: Turkey.
10: Turkey를
0: 잡았어, 질문 좀.
1: 아니, 이거 엄마가 골랐어.
5: 아니, 거기 포크로 붙어 있었잖아.
4: 다 먹었어요.
0: Yeah, I will put it in the fridge right now.
5: 포크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은 거지.
0: 생강도 가져왔어. 간장, 소금 필요해?
5: 태희 씨, 소금을 짜게 먹어, 싱겁게.
0: 짜지, 짜게
9: I like salt everywhere except not my ice cream.
5: 아, 그럼 더 넣어야지.
0: 간장만?
5: 소금. 넣어. 좀 더. 됐어.
0: 느껴봐.
4: 근데 만두 만두자, 만두 만두자.
5: 이게 만두? 응? 이렇게. 여기 이렇게.
4: It's water on the edge.
9: Mm-hmm.
4: That's just gonna pinch it together.
9: Ah.
4: Okay, one spoonful.
9: So pretty. Nice. Milk.
4: What are the chairs?
9: Is it milk?
4: Now you get a little bit of water.
9: Yeah. One down.
0: Do this. You can only go. I only want half pack.
5: Stacy, 이거 뭐 김치 할 거예요. 김치.
9: For kimchi?
5: 김치.
9: Oh, so you're making kimchi?
0: Yeah,
5: kimchi.
0: Oh,
5: 김치.
9: Ah, okay.
5: Wow.
9: You can tell.
5: Smells really good. Stacy,
9: kimchi 한번 드셔보세요. Mmm, that's good.
4: Oh, did you try kimchi?
11: If that's kimchi, yes, it's good.
4: Oh, yeah. No. I'm excited.
11: No, that's good. Of course.
5: 라이언이 겉절이 좋아.
11: Good.
7: 라이언 likes.
4: 감사합니다. 와.
0: 잘 먹겠습니다.
11: Thank you.
4: Look at all your hard work. Uh-huh.
11: It's beautiful.
4: How's the food?
1: 너무 많아.
11: Oh, of the show.
5: 근데 우리 신면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11: I think I need a fork.
4: 어떤 게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뭐 엘레나 보고 민지 보여, 에이든 보고 민지 보여 아니면 좀 믹스요? 어떻게 보여?
0: 사랑받을 줄 알고 애교 많고 고집도 세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1: 에이드는 라이언이 많이 나오고.
0: 아니야, 에이드는
1: 아니야.
0: The first 아니
1: 민지도.
0: This is 이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First son, 첫 번째 아들은 엄마의 지능을 빼닮는.
1: 아, 지능 그건 모르겠고 하는데 에이드는 좀 민지가 아닌 거고.
0: 아니야, 나라니까.
1: 엘레나는 거의 99%. 아니야. 민지야.
5: 라이언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키울 때요?
0: How was Ryan when you were raising him?
11: A rule follower. And wanted everybody else to follow the rules.
1: Aiden.
0: It's like Aiden.
11: Mm-hmm. Very much like Aiden. Yeah. And a clock watcher at an early age. He'd worry when people were late. Yeah, he could be 7 years old and shouldn't we be leaving?
0: 늦을까 봐 걱정. Aiden 학교 갈 때 맨날
4: Aiden, 아빠, it's 8:10. We have to go.
11: That was you. Hello, you're now raising you.
4: It's like, 아빠,
0: 3:17. You said, or 3:20. He says,
4: no, it's 3:17.
0: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네 같은 딸이라서 like 한번 켜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11: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dinner, everybody. It was lovely. It was so good. I was so excited to try it. Yes,
1: and
11: I really thank you.
5: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Thanks for coming.
10: Thanks for allowing us to prepare it with you. It was fun.
0: Well, thank you guys for coming.
4: Sure, we'll see you again before they go home.
0: Yeah.

0: 네.
1: 그리고 그만 할까? 이제 먹을까? 알았어.
2: 심장을 이제 그만 뛰어. 쉬어, 쉬었다가. 여기 놓고 고기 먹고 하자.
3: 맛있게 드세요. 네.
1: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먹을 줄 아네 이제.
4: 시티 보이네요.
1: 아버님 돼지고기 괜찮아요? 어?
3: 바베큐 괜찮아?
1: 바베큐?
2: 맛있는데? 응. 감자탕 먹는 것 같아.
3: 이 뼈로 살이. 감자탕 끓여 여기서는.
2: 아니 살이 감자탕 살하고 비슷해.
3: 응. 비슷한 고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진짜 잘 먹었어.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 거야 한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

0: 돌아갈 시간이야.
1: 아, 왜?
0: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딨어?
1: 한국.
0: 응, 여기서 평생 살면 나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야지.
1: 안 갈 거야, 할머니.
2: 얘들, 다음에는 우리 한국 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3: 나도 갈래.
4: 야, 할아버지가 같이 보여.
5: 아이, 볼.
6: 오, 에이는 꼭 비싼 건데.
0: 엄마는?
1: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0: 짐 싸야지, 얼른 엄마.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5: 엘레나하고 에이든 여기 담아서 갈까? 누워서 따라가려면 누워.
7: 에이든 거기 타고 가게?
1: 응.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0: 에이든 나와. 할머니 진짜 늦는다니까. 에이든 할머니 늦는다고 나와. 이제 짐 싸고 할머니 가셔야 돼.
1: 왜?
0: 다 잘 챙겼어? 여권?
5: 여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0: 여권만 잘 챙기면 돼.
7: 아, 에이든 할머니 여권 없으면 못 가.
2: 응? 주세요. 저기 가.
0: 할머니 인사해 이제.
5: 할머니 인사해.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알았지?
1: 안녕하세요.
0: 할아버지 잘 가요.
1: 할아버지 잘 가요.
7: 잘 있어.
0: 이거
7: 한국에 오면 그때 못 가? 가자. 애들 이제 가자.
2: 아이고. 레나.
7: 애들 잘 있어? 울지 말고.
0: 애들, 우리가 할머니 고로 또 여름에 갈 거잖아, 그치? 할머니 가야 돼. 할아버지도 하고.
7: 울지 말고.
0: 조심히 가, 고생했어.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울면서 보낼 거야?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하면 되잖아.
1: 다음에 또 봐요.
0: 다음에 또 봐요, 할아버지.
2: 아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하자. 다음에 봅시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에이든, 엘레나.
2: 할머니 보일렀어?
1: 여기 엘레나 옷 이쁜 거 많다? 이리 와봐. 에이든 빨래 잘 갠다면서.
3: 할머니 이렇게 해?
2: 그거?
4: Make sure it's in the right aim and then we're finished.
2: 할머니 우리 TV 다 했어.
1: 잘했네. 잘했네. 너무 잘했어.
5: 상담할 노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6: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7: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8: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7: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9: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7: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0: 설마 치매까지는?

0: 되겠지?
1: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생과물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0: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생과물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3: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생과물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5: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0: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7: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0: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위바위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항. 이른 아침부터 모두 어딜 가시려고 이렇게 줄서 계신 걸까요?
3: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저희요? 아니, 그 비룡길 한번 하려고요.
5: 부모도 가요.
3: 부모도?
5: 비룡길.
2: 달콤한 봄바람 불면 반드시 그 섬에 가야 한답니다.
6: 금호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7: 안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6: 뭐가 그렇게 좋대요, 금호도가?
7: 섬이 너무 멋있대요.
2: 얼마나 좋은지 이분들은 해마다 가신다고요.
8: 동영아, 저기 봐봐. 차 내려오는 거 보여? 동영아?
9: 금호도는 봄에 가야지 진문명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맘때쯤이 좀 가장 아름답거든요.
6: 이때쯤이면 가시는 거예요?
9: 네.
2: 설레는 마음 안고 쪽빛 바다 건너서 지금 금호도에 갑니다. 섬이 커다란 자라와 같다고 자라 오자를 써 금호도라 부른다죠. 천혜의 해안 절경을 간직한 금호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25분이면 닿을 수 있어 당일 다녀오기 좋은 섬인데요. 섬이 유명해진 건 이렇게 아찔한 벼랑 끝을 걷는 비렁길 덕분. 전망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길 어디에서나 바다를 마주할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10: 왔다.
11: 멋지네.
12: 저 순천 사는데 우리 모임에서 왔어요.
6: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12: 아주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섬에서 이렇게 저 길도 사는 길도 잘 내놓고 아주 잘 해놨네요.
2: 18.5km 모두 5개의 코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출구의 경치를 자랑하는 출렁다리를 따라 직포마을로 이어지는 3코스. 한적한 마을길을 걷다 보면 지친

0: 마음이 절로 위로가 된답니다.
1: 너무 뷰티풀. 그 맑은 날보다도 훨씬 좋고, 크하게 이렇게 운에 이거에 잠겨 있는 게 여운이 남잖아. 이렇게 마음속에 산이고 바다고.
0: 섬을 뒤덮은 신비로운 해무. 이 그윽한 풍경이 어딘가 마음 요동치게 했던 건 자욱한 해무가 감춰 놓았던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이 계절 어디를 가나 지푸른 초록빛 바다가 펼쳐진다는 금오도.
2: 아, 여기가 우리 집 곳간이고요. 금오도에는 이 섬에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3: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2: 방풍.
0: 방풍나물로 더 익숙한 갯기름나물인데요. 해안 모래밭에서 주로 자라는 독특한 향기와 맛을 지닌 고급 나물입니다. 이곳 섬 사람들에게는 1년을 먹고 살게 해줄 만큼 풍요를 안겨주는 고마운 작물이죠.
3: 방풍나물이 왜 방풍나물이에요?
4: 봉풍이 좋은 게 방풍, 풍에 그런 게 방풍.
3: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 그럼?
4: 여기 결혼해갖고 와서 산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됐어요.
3: 그때도 이게 여기에 방풍나물이 이렇게 많았어요?
4: 예. 그때는 막 엄청 이것도 가격도 비쌌어요.
5: 이거는 나물 캐면서 너무 재밌어요.
6: 냄새 좋다.
5: 보약 한번 먹고 냄새 너무 좋아요.
3: 아, 그렇게 냄새 맡으시는 게 보약이에요?
5: 네, 보약 한번 먹고. 이게 황금이죠, 말하자면. 1년에 한번 제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게 이제 효자나물이죠.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안 하니까.
0: 이른 봄, 여린 순 채취를 시작으로 모두 세번 수확한다는 방풍나물. 이맘때면 섬 안악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풍밭에서 보냅니다.
3: 어머니, 이거 그러면 캐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드세요?
4: 너무 저 뒤쳐서 너물 해먹으면 좋아요. 장아찌도 해먹고, 너물도 해먹고.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도 요거 맛있어요. 요거 생으로 씹어 먹어도.
3: 바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4: 예. 요거를 요거 해갖고 자녀들 다 가르치고 안 사요. 차려놨어. 요런 데는 요런 거 아니면 없어요.
3: 돈 많이 버셨겠네요, 이거 가지고.
4: 많이 버려 안 사겄어.
0: 그윽한 방풍향이 온 마을 휘감으면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띈다는 금오도.
7: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0: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8: 아이고 이쁜 사람, 아이고 이쁜 사람,
9: 왔어?
8: 아이고 사랑해, 도겸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쁜 사람.
9: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분 나온다.
5: 바쁜데 어찌 왔냐?
10: 아, 이 방풍철이니까 이거 방풍 일 도와주러 왔죠.
3: 누가 온 거예요 여기다?
5: 우리 손자, 며느리, 아들, 손녀.
9: 엄마.
0: 잠깐만. 아무리 바빠도 예쁜 손녀 쉴 곳은 마련해 줘야죠. 뚝딱 만들어진 할머니표 소쿠리 의자.
11: 이마.
0: 할머니 눈에서 꿀 떨어지시겠어요.
11: 이마.
0: 방풍철이면 어김없이 섬에 온다는 아들 효영 씨.
9: 땡겨, 땡겨. 와, 잘하네. 주민이 와봐. 응, 땡겨 봐. 요거.
0: 이제 손주들까지 일손을 거듭니다.
2: 아들아 좋고, 손자 손녀분께 더 좋고, 금상첨화네요. 잡았어? 양무 잡어. 똑바 깍 잡어. 자, 됐어. 자, 잡고 있어. 힘들어?
12: 아니요. 아,
2: 힘안 드지? 요거 해야 하지 않고 주지. 또 잡아. 잡고 있어. 하나, 둘.
0: 힘쓰는 건 아들 효영 씨 목.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마대에 몸은 힘들지만 고생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만큼은 즐겁답니다.
10: 방풍이 무게가 마대가 커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한 3, 40kg씩.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두 분이 하시기는 힘드니까 이럴 때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네.
0: 추악한 방풍은 당일 바로 육지로 나가는데요. 아들과 손주들 덕분일까요? 오늘은 제법 수확량이 좋습니다.
12: 고생했습니다.
0: 수확의 기쁨은 나눠야죠.
2: 자, 방금 받은 나물 판 거 용돈이야. 자, 도겸이. 자, 일단. 자, 규민이.
13: 감사합니다. 그,
10: 인사 좀
2: 엄마 줘야 돼. 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1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해야지.
3: 우와, 할아버지가 용돈 주셔서 되게 좋겠다. 그치요?
13: 네.
3: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예요?
13: 만 원이랑 500원.
3: 500원?
2: 5만 원.
3: 아니, 농사진과 손자들한테 그냥 다 주셨어.
2: 아니, 손자가 예쁜데 줘야지. 안 그래요? 네. 아들 주고 손자 주려고 고생을 했는데.
3: 아, 네,
2: 그렇지.
3: 어떻게 수확한 거에 대한 가격을 잘 받으신 거예요?
2: 예,
3: 것 같아요?
2: 지금 좋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가격이 내려도 지금 또 작물이 잘 커. 날이 따시니까 함께 일단 내려도 하루 아침에 장가 가면 뭐 10만 원, 20만 원 버기는 일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기 섬에서는. 최고의 작물이에요. 비가 와도 걱정 없고, 가물에도 걱정 없고, 진짜 좋은 작물이고, 좋아요.
0: 이젠 수확의 기쁨을 입으로 채울 시간. 청정바다와 태양이 키운 방풍은 어떤 맛일까요?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가 모처럼 손맛 발휘하실 거라는데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품은 방풍은 끓는 물에 데쳐 주로 된장에 양념한다죠.
4: 뭐예요?
14: 자, 방풍 나물 먹어봐라. 안 맞는 거 아니? 입 가서 계속
4: 맛있어요.
14: 맛있어요?
0: 꾸물꾸물한 오늘 같은 날씨엔 전 빼놓으면 섭섭하죠. 노릇노릇 부쳐내는 방풍 전에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겼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육지에서 사온 고기까지 더해지니 그 모두의 봄 밥상이 푸짐하게 한 상 가득 완성됐습니다.
2: 자, 먹자. 맛있게. 고기도 하나 한 잔 먹고.
13: 먹겠습니다.
4: 방풍나물을 넣어드릴게요.
0: 시아버지 챙기는 건 며느리뿐.
2: 고마워.
13: 네.
0: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크게 싼 쌈 하나에 담겼습니다.
2: 맛있다.
10: 엄마.
0: 아들도 보고만 있을 순 없죠.
3: 며느리가 쌈 싸줬는데 아버님 어떠세요? 며느리
2: 맛있지. 며느리가 사준 뒤 최고지 최고.
0: 금오도 방풍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진한 향이 일품.
10: 고기 먹을 때는 방풍 장아찌? 네, 그게 느끼함을 진짜 많이 잡아주거든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양껏.
0: 든든한 고향의 곶간 덕분에 모두가 넉넉해지는 순간입니다. 안개가 휘감고 바람이 흔들어대는 척박한 섬. 일생을 섬에 기대어 살아온 부부에게 섬은 거칠었지만 진한 한 삶을 지탱해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부부에게 이 계절은 곳곳이 보물밭이요 황금곶간이죠.
3: 섬에서도 매일매일이 바쁘시네요.
2: 매일 바빠요. 한 4월 말까지는 매일 바쁘다고 봐야지.
0: 일로 시작해 일로 끝나는 계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 계절이 손꼽아 기다려진다는 부부.

0: 이 고사리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몇 시간의 벌을 서야 하는 고단한 일이지만 이것도 섬의 축복이라 말하는 부부. 부지런히 몸으로 움직이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테죠.
1: 삶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2: 이제 말려가지고 행기관들 조금씩 나눠 먹으려고요.
1: 섬 생활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도 없고.
2: 힘들어도 또 이제 해는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뭐 단풍도 캐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고사리도 끊으면 또 행재관하고 갈라먹고 일 힘들어도 재미는 있어요.
0: 섬 총각과 섬 처녀가 만나 뿌리 내리며 살아온 세월. 금오도에 사는 이상 금오도 남자, 금오도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섬을 담지 않고서는 스며들 수 없었던 시간이었죠. 섬에 사는 재미란 이런 걸까요? 온 가족이 낚싯대 하나씩 둘러매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낚싯대 잡은 자태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2: 어디 가냐?
3: 동네에서 낚시 잘하기로 소문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주 종목은 꽁치예요.
1: 꽁치를 뭐 얼마나 어떻게 잘 잡으시는데요?
3: 하루에 100마리 이상.
1: 우와, 물었다. 물었다.
0: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가요? 먼저 잡은 건 아들 효영 씨.
1: 예, 볼락.
4: 볼락입니다, 볼락.
1: 오, 아드님도 낚시 좀 해보셨어요?
4: 저는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여기 이제 요수로 나오고 나서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자, 기다려봐. 근데 위험해. 오.
0: 어린 아들도 탐내는 손맛. 그만큼 금오도의 바다가 풍요롭다는 얘기겠죠.
1: 물었다, 물었다. 크다, 커. 커.
0: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1: 우와, 이거 비싼 물고기인데, 비싼 물고기. 예.
4: 뱅에돔. 네. 고급 어종이에요, 고급 어종. 와, 지금 처음 낚아봅니다, 저도.
0: 지금 이 순간 속이 타는 한 사람.
2: 고기야, 고기야, 얼른 잡히라. 우리 손자들 잡아서 해줄란다. 맛있는 고기.
0: 금오도 낚시 여왕의 면모 오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3: 어, 됐죠? 오, 올라, 올라, 올라, 올라.
1: 오, 잡으셨어요?
2: 예, 볼락 하나 잡았네요.
0: 이제야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2: 미끼 하나 다시 끼봐라. 아, 하나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또 물었다.
0: 우와! 또 볼락?
1: 아! 오, 아까보다 큰 것 같은데요?
2: 예, 아까보다 크네요.
4: 겨울 내내 낚시했던 실력이 나오네.
5: 이 금오도는 참 깨끗하고 공기 좋고 사람들 순박하고 참 좋아요. 이보다 좋은 섬이 없지, 안 그래요?
0: 기다렸기에 더 찬란한 봄. 이제 5월이면 금오도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6: 사랑이야. 차 딸 때마다, 강 맡을 때마다 맑아지는 것 같아요.
1: 좋아.
7: 잡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6: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분만 아닐까요?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9: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경세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이기 이영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식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와 간략하게 작물을 심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교훈들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비록 작물을 귀찮게 하는 잡초라 하더라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와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들을 관찰하거나 키우면서 평소에 제가 무릎을 치며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봄철 대추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나무 잎들이 다 나와도 아직 순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장 늦게 나오는 나무 중 하나가 이 대추나무일 겁니다. 그러나 봄비가 내리고 햇볕이 따뜻해지는 4월 어느 날 드디어 조금씩 움이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 순들은 어떤 나무보다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다른 나무 싹들이 다 나왔는데도 이 대추나무가 움이 트지도 않았기에 죽은 줄로 알고 베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아마 빨리 자라지 않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들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이런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세상 이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추나무처럼 움트는 것이 늦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이 느린 다육식물처럼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하기는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다육식물이나 대추나무는 생각보다 멋지게 자라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변화무쌍한 나라에서는 인내라는 말이 너무도 고리타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식물을 키우면서 생각할수록 귀한 단어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무관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식물을 기를 때는 일반적으로 늘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때로는 무관심해야 합니다. 처음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싹이 나오는 것이 신기해서 매일 관찰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게 할까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볼 때마다 물을 줍니다. 물을 자주 줘야 잘 자랄 줄 알거든요. 그리고 툭툭 건드려보고 잡아당겨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싹은 주인의 지나친 관심에 뿌리가 썩어서 죽고 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때로 무관심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일 때문에 거의 열흘 만에 우리 주말 농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았는데도 감자 잎을 비롯해서 토마토, 고추, 쑥갓, 상추, 근대, 가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모두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세 번째는 특성에 맞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 옮겨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돌나물 같은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그냥 뜯어서 땡볕에 며칠 놓았다가 심어도 다시 삽니다. 쇠비름이란 잡초는 한수이입니다. 빨랫줄에 한 달 널어 놓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존력이 강합니다. 또 어떤 식물은 옮겨 심으면 몸살을 앓으나 이내 적응을 합니다. 어떤 식물은 옮겨 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벽과 식물들은 스스로 자신을 잘 지탱합니다. 그러나 고추 같은 식물은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줘야 합니다. 오이나 줄기콘 같은 식물은 지지대를 세우고 줄을 띄워줘야 합니다. 호박 같은 식물은 울타리나 뚝 또는 쓸모없는 땅에 심는 게 좋습니다. 수박, 참외 같은 식물은 바닥을 잘 길 수 있도록 주변을 비워줘야 합니다. 무나 배추, 감자 같은 식물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고구마 같은 작물은 거름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름이 많으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오이 같은 식물은 병충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나 상추 같은 식물은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가지과 식물들은 대체로 추위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시금치 같은 식물은 추위에 강합니다. 상추는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더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추는 장일 식물로 해가 길어지면 꽃이 핍니다. 반대로 들깨는 해가 짧아지는 가을이 돼야 꽃이 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특성들을 언급한 이유는 식물도 이렇게 성격이 다양한데 사람은 얼마나 더 다양할 것인가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식물을 관찰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배추 예를 들어보면 한창 성장기에 냉해를 입으면 그해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냉해를 입은 배추는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냉해를 입어 꽃을 피운 배추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질서라든가 배추의 입장에서 보면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꽃을 피워야 결실하고 씨앗을 생산해서 후대에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추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그 가치가 있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식물들이 냉해를 입거나 겨울을 통과해야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봄에 꽃을 피우는 벚나무를 비롯해서 멋진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모두 추운 겨울을 이겨낸 대단한 식물들인 것입니다. 식물들이 보통 4월, 5월에 무서운 속도로 자라는 이유도 추운 겨울의 고난을 견디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봄에 일시에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위를 경험해야만 잠에서 깨어나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식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꺾꽂이를 삽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거름이 풍부한 기름진 흙과 거름기가 없는 모래흙 중에서 어느 흙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정답은 거름기가 없는 모래흙입니다. 땅에 거름이 충분해야 삽목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거름기가 없는 마사토를 사용해야 뿌리를 잘 내립니다. 기름진 흙은 나무 줄기에 영양분을 단기간에 공급해서 임시적으로 잎을 무성하게 할지는 몰라도 도리어 그 기름진 흙 때문에 썩으며 죽습니다. 그러나 거름기가 없는 모래 땅에서 삽목한 나무는 영양분이 없는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무수히 잔뿌리를 내립니다. 5월의 장미는 정말 아름답죠? 보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배추꽃은 어떨까요? 장미보다는 못하지만 추위라는 고난을 뚫고 핀 꽃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하시면 참 귀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사실 식물을 기르며 배우는 교훈은 무궁무진합니다. 잘 관찰하면 우리 인생의 길과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해보십시오. 건강한 먹거리가 거기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리도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끝으로 작물을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둑 위로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말 농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넓게 평일랑을 만들어 작물을 심을 때면 손이 닿지 않으니까 두둑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또 이랑이 넓으니까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두둑 위를 밟고 건너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편리한데요. 문제는 흙이 다져져서 땅속에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층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작물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속 산소도 부족해져서 작물이 자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절대 작물이 심겨질 그 두둑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씨앗은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은 무작위로 흩어뿌리는 산파, 한 줄씩 심는 줄파종, 그리고 구멍을 뚫고 심는 전파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파종이든 간에 처음 뿌리다 보면 그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씨앗을 한 곳에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씨앗은 대체로 알갱이가 아주 작습니다. 처음 뿌리다 보면 씨앗이 안 나올까 염려도 되고 또 뿌려도 표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뿌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한 군데에 생각보다 많이 뿌리게 되는데요. 씨앗은 항상 조금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나온 것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셋째, 모종을 너무 가까이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양배추를 심어 놓았는데요. 주간 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붙어서 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배추는 잎도 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 작물입니다. 주말 농장 땅이 아무리 협소하다 해도 배추는 주간 거리를 30cm 이상은 해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추인데요. 주간 거리가 20cm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좁습니다. 좁게 심어야 수확량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 거리가 짧으면 통풍에 문제가 생기고 병충해 피해도 더 많아집니다. 작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고추는 가지가 많이 뻗는 작물이기에 주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아주 좁은 곳에 오이고추, 청양고추, 일반고추 등 여러 종류의 고추를 심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좁게 심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0cm 정도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추 주간 거리를 50cm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 거리를 멀리 한 것 같은데도 나중에 작물 키가 커지면 아주 비좁아집니다. 오늘은 식물에서 배우는 지혜와 작물을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면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수면의학 전문학회인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로요. 생각보다 흔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 코골이 이 수면무호흡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코 안 골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 코골이 무호흡 심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난 남편 코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개는 남자분들이 코골이가 많아요. 흔하고 보통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 이제 그 수면 클리닉에 젊은 분들이 오시면 보통 한 30대, 40대, 뭐 막 결혼하신 부부, 신혼부부죠. 부부라든지 뭐 이렇게 또 사귀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는 되게 남자분의 코골이

때문에 여자분이 이제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50 이후가 되면요,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코골이 수면 모흡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컴플레인을 해서 내가 이렇게 검사 진료를 받으러 왔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골이 이 수면 모흡증이 이 성별 이제 좀 구분 없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중년 이후에는 남녀 구분이 이제 거의 없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 코골이 수면 모흡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되게 이 코골이 그러면 이제 이 코에서 소리가 난다. 이 코골이니까 코소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막상 이 코골이 수면 모흡증은 그 소리가 코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 뒤쪽, 그다음에 연구개, 목젖 있죠. 우리가 입을 아 벌리면 이렇게 보이는 그 목젖 부분, 혀 뒤쪽,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입을 좀 벌리시고 이렇게 칵칵 해보면 이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칵 숨을 들이실 때칵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되게 연구개, 그다음 혀, 요 부분이 뚫려서 소리가 납니다. 칵. 이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코 막히고 그 비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코골이가 심하던데 이제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게 돼요. 이렇게 코를 누가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벌리겠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요혀 뒤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비염, 코막힘도 코골이의 일부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 대한 치료를 잘하는 것도 코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 뭐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비염 치료를 한다든지, 코 세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코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코골이 수면 모흡증은 기도의 구조, 특히 아래턱의 크기, 혀의 크기, 아래턱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구조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래턱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코골이 모흡이 있을지 없을지 비교적 쉽게 이제 구분해 볼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을 아 이렇게 벌려 보시면 돼. 입을 아 벌려 보시면 벌려 봤을 때 우리가 거울을 놓고 이렇게 보면 본인의 이 기도 구조를 볼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병원에서 우리 진료를 할 때, 처음에, 이분 코골이 모흡이 있을까? 치료를 어떻게 할까? 이걸 알아볼 때도 하는 방법이. 아, 벌려보면, 혀하고, 이제 목젖하고, 이제 관계인데, 혀 뒤쪽 공간이 다 보이고, 목젖도 잘 보이고 하면은 1단계예요. 그게 조금 낮아져서, 이게 달락말락 하면은 2단계가 되고요. 혀가 한, 목젖의 한반 정도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 그러면 3단계. 거의 다를, 그리고 아예 가려서 아예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4단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코골이 모흡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좀한 3, 4단계 정도 돼서, 아, 나이 벌렸더니 혀 뒤쪽이 거의 안 보여.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한번 방문해서, 나 코골이 모흡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의외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고 났을 때 입이 마른다든지, 입이 말라요, 뭐 이런 분들 있고요. 자고 나도 나는 머리가 멍하고 이제 잔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옆에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지간하지 않으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하면, 아, 옆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코골이 때문에 못 잤어. 이 정도 되면, 아, 나 병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골이 수면 모흡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옆 사람이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근데 사실은 코골이 수면 모흡증으로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 분은 당사자예요. 본인이.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느껴요. 사실 이제 코골이 수면 모흡증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만듭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우리가 숨을 안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혀가 뒤로 떨어지면 기도를 막아버리면 실제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10초, 20초 길게는 100초,

거의 2분 가까이를 숨을 안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심장, 뇌, 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가 타격을 받아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 혈압 때문에 혈관이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도 올수 있어요. 뇌혈관 질환도 올수 있어요. 게다가 이 수면무호흡으로, 이게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거는 마치 내가 잘때 누가 목을 조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분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혈당 조절도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 있죠. 그것도 관련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잠을 깊게 못 자고 무엇보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뇌세포가 빨리 죽는 거죠. 마치 연탄가스 마시고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이 수면무호흡증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자다가 깨는 거의 흔한 원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20초 동안 목을 졸라요. 안 깨겠습니까? 깨거든요. 그게 바로 수면의 관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일단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는 일이 자주 있을 때, 나 코골이 수면무호흡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뭐 치매, 또뭐 멍한 피로, 사실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뭐 그런데 그럼 뭐 이거 바로 이제 수면 클리닉 가서 뭐 검사도 받아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 내가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이 IT 기술이 좋아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간단하게 본인의 수면 상태를 측정해 볼수 있고, 심지어 그 수면 중에 호흡이나 그 산소 농도에 대한 정보도 나와요. 그걸로 이제 간단히 보시고, 제가 이걸로 봤는데요. 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이러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그렇게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수면 검사입니다. 하룻밤 주무시면서 수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특히 숨 막히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검사를 하면 그게 숫자로 나와요. 한 시간에 몇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치료를 할지 말지, 심지어 이제 금강보험이 될지 안 될지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 방법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시는 코골이 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진료실에 보면 이미 코골이 수술을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아, 내 친구가 받았는데 걔는 크게 효과를 못 봤다더라. 나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수술 아닌 다른 방법을 원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수술을 조금 덜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 이비인후과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수술 외에 또 비수술적인 치료를 또 많이 하세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옛날에 이제 구강내 장치라 그래서 치아에 이렇게 어떤 장치를 끼면 그 장치가 아래턱을 조금 앞으로 내밀어서 혀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장치도 있습니다. 지금도 치과에서 처방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데, 그 장치에 이제 장점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비용이 다소 부담되는 그런 뭐 불편함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양압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고, 그 마스크가 양압기라는 기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만들어서 불어넣어줘서 이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산소 발생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열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막힘없이 잠을 잘때 이제 편하게 잘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장치는 뭐 이렇게 이제 수술처럼 뭐 아프거나 위험한 거는 아니고요. 해보다가 괜찮으면 이제 계속 하시는 거고, 너무 불편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이제 뭐 반납하고 또 다른 치료를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골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는 이제 수술도 있고, 구강내 장치, 뭐 양압기 같은 치료도 이제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중년 이후에 이게 좀더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노인분들한테도 흔해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 중에는 입을 들여다봤는데 혀가 크지 않아요. 근데도 자다가 숨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조금 다른데, 노인분들은 이 기도를 유지하는 조직에 탄성이 없어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숨을 빨아들일 때 이게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별로 없이 숨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골이 없더라도 수면무호흡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 우리가 거울로 또 간단하게 좀 짐작해 볼수 있는 거, 또 병원에서는 검사 어떻게 하고 또 치료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면증 정말 흔하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인데, 다음 강의 불면증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생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 쓰레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커다란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를 특별하게 대형 쓰레기로 분류를 합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중에서도 또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은 폐농약, 폐의약품, 형광등과 같이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 자연방사성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겠죠.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직접 매립한다. 그래서 직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게 되면은 매립장이 빨리 차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은 소각제가 나오겠죠. 그 소각제를 매립을 합니다. 이것을 간접 매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지자체는 소각을 하고 어떤 지자체는 매립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질문하세요. 간단해요.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바로 매립을 하는 거고요.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소각을 한 다음에 소각제를 매립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소각을 통해서 소각제가 매립되는 방식으로 갈 텐데요. 종량제 봉투를 매립할 수 없다면 이 쓰레기는 100%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나온 다른 대안이 전처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혼합 쓰레기를 다시 한번 선별해서 걸러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나오게 되면 이 종량제 봉투를 기계적으로 뜯어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각해야 될 쓰레기의 양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분리배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걸러줌으로써 소각이나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전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불연성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타지 않는 쓰레기는 사실은 소각장에 들어가면 소각장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타지 않는 쓰레기는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그러니까 사기 그릇이나 도자기, 화분, 흙과 같은 불연성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의 특수 마대, 그러니까 불연성 종량제 봉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구입하셔서 따로 배출을 하게 되면 바로 매립장으로 가겠죠. 그런데 집에서 밥을 먹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유리 조각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소량으로 불연성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소량 배출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큰 마대를 살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꺼운 종이로 이런 것들을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

0: 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쓰레기를 태우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연소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가 타면서 열이 나오겠죠. 근데 이 열은 에너지잖아요. 그냥 날려보내면 아깝죠. 그래서 이 열을 회수해서 난방 에너지 등으로 사용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가 타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겠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오염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쓰레기를 태우는 연소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폐열 보일러, 그리고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오염방지 시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한다 그러면 드럼통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검은 연기가 막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는데요. 현대적인 쓰레기 소각 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각장 굴뚝에서 뭔가 하얀 게 빠져나가죠. 이것을 우리는 하얀 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얀 연기가 아니고요.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소각장 굴뚝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찬 공기와 만나면서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묻는 게 다가 아니에요.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은 쓰레기가 썩으면서 침출수라는 더러운 물이 나올 거고요. 쓰레기가 분해가 되면서 메탄이라는 메리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침출수는 지하수나 강을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메탄이라는 메리가스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보다도 28배나 강한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메리가스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새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 침출수와 메리가스 두 가지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니까 현대적인 위생 매립 시설은 이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 밑에 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차수막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묻게 되면은 침출수가 나오게 되는데 침출수가 매립장 제일 바닥에 차수막에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프를 통해서 이 더러운 물을 끌어올려서 정화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합니다. 그 매립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매립장 곳곳에 파이프를 박아서 가스를 모아서 올려서 태워서 날려보내요. 메탄가스를 CO2로 전환시켜서 날려보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고요. 메탄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모아서 에너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가 메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도 따로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자, 재활용품은 이제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분리배출을 하셔야 되겠죠. 아파트는 분리배출 장소에 분리배출 품목별로 마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 장소에 가서 품목별로 구분해서 배출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집 앞에 정해진 시간대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전 배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점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혹은 재활용 도움센터 이런 이름을 쓰고 있고요. 분리배출되면은 이것을 따로 모아서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집 차량으로 분리수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배출하는데 한 차에 싣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차에 싣더라도 이게 다 쓰레기로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한 차로 다 실어서 운반하더라도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별장이라는 곳에서 품목별로 선별해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선별장에서는 어떻게 선별을 할까요? 컨베어 벨트 위로 우리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컨베어 벨트 위에서 쭉 늘어서서 자기가 담당하는 품목을 손으로 골라내는 것이죠. 유리병을 골라내는데 유리병은 색깔별로 골라냅니다. 백색, 녹색, 갈색 이렇게 색깔별로 유리병을 선별하고요. 다음에 종이도 선별을 할 거고요.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합니다.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할까? 페트병을 골라내고요. PE, PP, PS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 골라냅니다. 그리고 비닐류를 골라내게 되겠죠. 다음에 금속류를 골라내는데요. 금속은 크게 철과 비철로 구분이 되는데요. 철은 자석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 위에서 자석 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품이 쭉 지나가다가 자석 벨트 밑을 지나갈 때는 철들이 자석 벨트에 다 붙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석을 이용해서 철은 선별을 하게 되고요. 자석에 붙지 않는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선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재활용품을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사람들이 손으로 선별하는 방식은 위생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손으로 선별하는 수선별 방식에서 기계가 선별하는 자동 선별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 팔로 이렇게 골라내는 기술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선별하는 방식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요.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가 재활용품을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배출 단계에서 정확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소각, 매립, 재활용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리배출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품목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RWC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끼게 쓰는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10: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0: 집 보험 좋지.
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0: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0: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네, 안녕하세요. 신우스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강은 제가 이혼소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혼을 결정하신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는 두 사람 간의 협의를 해서 협의이혼을 끝낼 것인지, 협의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혼을 신청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성년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한달 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할 수 있고, 짧게 이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 강의에서, 1강에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협의이혼 하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에게 남는 상처도 적고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데, 미래가 꼭 다른 사람, 다른 여자와가 아니고, 사실은 부부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재결합이 다시 성공하려고 하면, 이혼할 때 갈등이 최소화돼야 돼요. 상처가 적고 아픔이 없어야만 재결합이 쉽거든요. 재결합을 권하느냐고요? 자녀가 있다라면 전 재결합을 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갈등을 최소한으로 해서 상처를 적게 해서 이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뭐 협의는 안 됐고 재판상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변호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고 지는 싸움이지 사실은 윈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라는 현실에서. 이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봅니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1강에서 이혼은 5가지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혼, 그다음에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 5가지 중에서 뭘 가져다 드리면 성공하는 건가? 이기는 건가?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하면 다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긴다는 조건이.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다수는 돈을 많이 가져와야죠. 그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든 돈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 조금 뺏겨야 돼요. 이거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춰서 이제 일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내 기준에서 이긴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된다가 더 많아요. 이걸 했을 때 망한다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소송 중에 이건 정말 하면 안 돼요를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이고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유책 사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가? 그래야만 강제적으로 저쪽이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라는 판결이 나고, 그것뿐만 아니고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판단, 유책 사유를 가지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인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실제 재판에서는 부정행위와 같은 강력한 그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기여도와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과거에 소송할 때 남편분이 댄스 학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셨죠. 여자분한테. 근데 그분들이 재산이 뭐가 있었냐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한채 있었고요. 근교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사는 거고 이 상가에서 그 당시에 월 임차료가 4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또 서로 상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가를 갖겠다. 집은 저쪽 줘라. 두 개가 공동명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줘라 이렇게 싸웠는데 댄스 학원에 가서 바람난 아버님이 아파트, 이제 돈이 월세가 나오는 건 어머님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재판부가. 그래서 유책 사유가 이렇게 무엇을 갖는가 나눈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혼 소송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지 말아야 될 나한테 불리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돈 빼돌리기.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3년치를 입력해서 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3년치를. 그리고 나서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3년치 이전 것도 볼 필요가 있으면 그걸 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돼서 전부 조회가 됩니다. 했던 것까지. 근데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유는 물론이고 그 직전에 갑자기 통장에 있던 1억 원이 뚝 인출이 돼버려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회가 되고 계산에 들어오고 1억 원을 쑥 빼셨네. 판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통장에서 돈 치우기 의미도 없다. 근데 예금돼 있는 거 치우는 건 괜찮아요. 손해가 없으니까. 정말 해약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약하신다니까요. 종신보험 이런 거 다시 못 듭니다. 연세 들어가지고. 실비보험 이런 거 옛날엔 100% 보장해줬잖아요. 지금 70%도 안 해주고 70% 해주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보험금도 비싸고 이런 거 해약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나 늙어서 저기 연금처럼 받으려고 한 거. 그런 거 깨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깨도 계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제발. 제발 그거 두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리해집니다. 왜 돈을 빼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한다고 오라도 하겠지만 이렇게 돈 빼리고 이렇게 계산적이면 아, 남편분한테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불리해. 돈 빼돌리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권을 뺏길까 봐 아이를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사전에 8천 이런 데다 부탁해갖고 돈 줘갖고 애를 거기다 감춰놓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한 분이 양육권자를 지정받은 예를 제가 못 봤어요. 재판부의 제재가 가장 강력한 게 이거예요. 아이 감추는 거, 아이 안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전에는 이런 탈취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없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여기서 딱 이 현상을 다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합니다. 아이 탈취하지 마세요. 아이 탈취하는 순간 불리하게 될 겁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법원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복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가장 불행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영원 잊지 못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경우도 법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아이 탈취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했죠? 돈 문제, 아이 문제. 그 다음에 소송이 이제 진행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분 사이의 합의예요. 그거는 이제 소송 제기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두 사람이 작성한 그 합의서가 소송이 제기가 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가장 효력이 없는 게 뭐냐면 남편분들이 맨날 술 먹고 매박하고 들어오면 아내분들이 잔소리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 각서 써! 다시 안 막는다고. 그리고 다시 술 먹고 들어오면은 알몸으로 나간다고 써. 특히 바람피우 걸리면 다시 바람피다 걸리면은 알몸으로 나간다고 써. 그럼 쓰죠. 남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냐 하면 한 시간 뽑기다가 아 이거 쓰려면 이제 끝이구나. 그냥 쓰는 대로 써요. 아내분들이 그거를 소중하게 장롱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혼할 때 넌 알몸으로 나가야 돼.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런 건 무효인데 어떤 합의서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수시로 이혼한다 만다 이제 싸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재산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해요.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 식당 운영하고 계신데 이 식당은 나밖에 못하니까 당신 못하니까 식당은 내가 갖고 아파트는 당신이 갖기로 해. 그러고 보험은 누가 갖고 이렇게 갖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때 이혼은 안 했지만 나중에 3년 뒤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내분이 이걸 딱 내밀어요. 그럼 재판부가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효력은 없지만 본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합의했겠지?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그래서 합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작성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비싸게 안 받거든요, 저 상담료. 그거 내고서라도 그 합의서 검토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합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 뭐가 빠졌는지 이런 거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할 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판결받고 조정할 때 국민연금 준다는 거 안 쓰면 되겠지.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조항에서 뺍니다. 줘야 되는 입장이 꼭 늡니다. 포기한다고. 왜냐하면 이혼에서 가정법원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법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이 돼요. 국민연금. 그래갖고 이혼을 하고 나서 수급연령이 되면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하나 띄겁니다. 분할 수급권이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으러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쪽은 국민연금을 합의조항에 빼셔도 돼요.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근데 줘야 되는 쪽은 날벼락이죠? 야, 난 이게 다 그때 이혼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어머? 반을 주라네? 왜냐? 합의 조항에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것까지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법에서도 규율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합의가 된 게 있다면 그에 따르게 돼 있어서 합의원을 한다면 그 부분과에서 뭐 협의와 공증을 해놓으시든지 재판에서 조정 조항에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돼서 합의는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길지 질지가 이렇게 까리한 사건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소광이 비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당사자한테 엄청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저한테 딱 전달을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정말 하셔가지고 이건 뭐 소송이 완전히 이쪽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내용을 담겨서 문자를 턱 보내오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혼 소송은

0: 아무리 짧아야 합의가 안 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1심이.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 소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쪽이 이쪽을 욕설하는 내용. 자기의 잘못을 자기는 잘한다고 쏟아붓지만 그걸 인정하는 욕설, 문자, 대화 전부 녹음되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가 돼도 이혼을 안 하겠다는 아내분 또는 남편분이 따라가면 생활비 잘 지급하셔야 돼요. 돈을 확 끊어버린다든가 양육비를 끊는다든가 이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유책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판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일정한 생활이 유지되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게 본인에게 소송에 유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는 갈등이 정말 하늘을 찌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혼 소송 중에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만 사과를 했으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했다고 이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하는 게 이분들의 소원입니다. 그 당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일부 이해는 해요. 가운데다 금을 딱 꽂고 반대로 딱 돌아서 누가 더 멀리 가나. 이게 내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고무줄을 꺼놓고. 근데 이혼 소송이 딱 끝나면요, 그때서야 돌아섭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세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회한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남편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왜 아내가 그 부분에 이렇게 예민해했는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아, 내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선 돌아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혼하고 나면 애들 갖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시지만 돌아서고 나면 후회하고 미안한 부분이 있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바닥까지 보지 마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건저 사람에게 나의 마지막 가닥 모습을 안 보여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지를 좀 주시자고요. 조금만 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건 엄청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스스로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지 마세요. 사랑했던 거 맞거든요. 그리고 발단은 애정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볼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수 있는 여지를 꼭 남기자. 제가 이게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접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자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특별한 도구 없이 손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 코일링 기법으로 첫 번째 시간은 접시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코일링 기법은 학교 다니실 때 많이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코일링 기법은 점토를 가래떡처럼 길게 밀어서 한줄한줄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타래를 연결하여서 형태를 완성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타래 쌓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기계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자유롭고 비정형적인 작업을 할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물레 작업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고 무거운 편이며 일률적인 작업물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번 만들 때마다 약간씩은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다른 느낌이 손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흙 가래를 미실 때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흙 가래를 미실 때 손에 살짝 압을 주시면서 밀어주셔야지 흙 안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고요. 기포가 들어갔을 때는 가마 안에서 터지거나 갈라짐이 있을 수 있어서 기포가 없이 밀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일정한 두께로 밀어주시는 게흙 두께의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미시다가 한쪽 부분이 얇아지시면 다시 바깥쪽에서 흙을 모아서 일정한 두께로 맞춰주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줄로 흙을 덩어리째 잘라주시고요.

하실 때마다 비닐에서 코일을 하나씩 꺼내셔서 붙이시면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흙 바닥을 미실 때는 흙 덩어리를 먼저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기포를 좀 빼주시고 난 다음에 쫄대와 밀대를 이용해서 바닥을 만드실 거예요. 쫄대와 밀대 그리고 천 위에 흙을 올려주시고 밀대로 앞뒤로 쭉쭉 밀어주세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쭉쭉 밀다 보면 길쭉한 타원이 되니까 원형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흙을 조금 돌려가면서 최대한 원형에 맞게끔 흙판을 솜물리에 올리고 동그란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원을 체크해서 그릴 수 있지만 나는 하트 접시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은 하트 모양으로 바닥을 재단해 주실 거고요. 난 세모 접시면 세모나게, 네모 접시면 네모나게 바닥 사이즈와 바닥 모양에 따라서 접시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형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무판 위에 올려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흙을 밀은 바닥 쪽은 깨끗한데 위쪽은 약간 찌글찌글한 부분도 있고 불규칙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스펀지와 물을 이용해서, 스펀지는 항상 물을 이렇게 꽉 짜서 쓰셔야 돼요. 닦아주시면 매끄럽게 표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전칼로 앞쪽으로 재단을 했으면 뒤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우리가 흙을 붙이는 부분을 긁어주실 건데요. 테두리 부분에 흙띠를 하나 붙이실 거예요. 편하게 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긁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놨던 흙띠를 붙여주실 거예요. 흙풀. 우리가 종이랑 종이를 붙일 때도 풀을 붙여야 딱 잘 붙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흙풀을 붙여주실 텐데 흙풀을 만들지 못하고 흙풀이 없으신 분은 그냥 물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흙풀을

준비된 띠를 붙여주실 텐데요. 띠는 시작하는 부분은 약간 비스듬하게 자르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시작하는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흙을 눌러주실 건데 옆으로만 누르시면 흙이 얇아지기만 하니까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두 손으로 붙이시면 좀 얇아지고 안에서 엄지손가락이 미는 힘 때문에 바깥쪽으로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바깥에는 약간 세 손가락 정도, 네 손가락 정도 이렇게 받쳐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하시기 편하세요. 이렇게 한 줄이 다 되면 아까 이쪽 부분에서 비스듬하게 잘랐기 때문에 시작점을 위에서는 그냥 편하게 일자로 맞춰서 끝을 내주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돌리셨으면 다시 확인할 때 내가 잘 붙었나 안 붙은 부분 있나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눌러주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붙인 부분에 기포 들어가거나 떠 있으면 가마에서 100% 갈라지세요. 이렇게 해서 한 줄 정도 붙이시고 혹시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접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줄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항상 긁고 흙풀 바르고 띠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붙였던 부분을 찾아서 붙였던 부분 말고 그 부분을 피해서 붙이실게요.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겹치듯이 붙여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잘 붙었나? 이렇게 해서 붙여주셨으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 다 붙인 부분에 흠이 있죠? 이 틈을 다 메꿔주실 건데 나뭇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뭇

칼은 한쪽 부분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 뒷부분으로 벽에 있는 흙을 안쪽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바깥에는 바닥에 있는 흙을 위로 올려서 붙여주실게요. 안쪽은 벽에 있는 흙을 바닥으로, 바깥쪽은 바닥에 있는 흙을 벽 쪽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서 붙여주실게요.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흙을 다 위로 올려서 붙여주셨으면 이제 한 번씩 손으로 흙 면을 깨끗하게 한번 다듬어 주실게요. 바깥에도 밑에서부터 이음새 부분을 잘 메꿔 주실게요. 이렇게 붙이고 나셨으면 첫 번째 줄에서 아까 다듬으신 다음에 혹시 내 접시가 너무 다듬다가 파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흙 뒤를 다시 얇게 밀으셔서 흙풀을 살짝 한 번만 발라주시고 이 사이에 흙을 덧대서 연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이셨으면 흙을 반은 바닥에 반은 옆면에 연결해 주세요. 또 다시 한번 잘 메꿔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폰지 물을 꽉 짜서 표면 정리를 한번 또 들어갑니다. 바깥쪽 부분도 한번씩 쭉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에 물을 살짝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두 손을 흙벽을 맞잡고 돌리시면서 일정한 두께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아 여기가 두꺼웠네 여기가 얇았네 다 느껴지시거든요. 두꺼운 부분을 조금 더 펴주시고 얇은 부분은 흙을 좀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고 손에 물을 묻히시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두께를 맞춰주시고 벌려주시고 싶으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벌어지기도 하고 나는 세우고 싶으면 이 바깥쪽에서 바깥쪽 손으로 살짝 안으로 힘을 주시면 다시 세워지기도 하세요. 흙은 굳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변형하실 수 있으니까 만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대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스펀지로 물을 꽉 짜서 남아있는 흙 위에 물들을 제거해주세요. 가운데 좀 자연스러운 모양을 주고 싶으시면 살짝 손가락 끝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모양을 연출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릇에서 전부분을 잘라주고 싶으시면 칼 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되세요. 반듯하게 일자로 자르시고 싶으면 아까 바닥을 자른 것처럼 이렇게 칼날을 대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태를 원하시면 조금씩 칼을 이렇게 대고 나면 금이 갈 수도 있어서 스폰지로 다시 한번 전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좀 넣어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일링 기법으로 기본 접시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자기는 건조, 초벌, 재벌을 하면서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도 수분이 한번 날아가고 초재벌 가마를 굽는 과정에서도 수분이 날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15%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성형 과정 시보다 원하는 크기, 바닥 사이즈도 1, 2cm 정도 크게, 높이도 한 줄 정도 더 높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에는 접시보다 조금 더 높은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가 미생물의 일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지구에, 사람에는 물론이고 지구에게 굉장히 좋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유불급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긴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녹조, 적조입니다. 조류는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며 살아요. 광합성이라는 게 다 아시죠? 광합성은요, 뭐만 쓴다느냐? 빛, 햇빛,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크게 세 가지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물 속에 사니까 일단 물 걱정 없고요. 햇빛만 내리쬐면 사실 이산화탄소 별 걱정이 없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밥하고 막 먹고 살 수 없고 반찬 먹어야 되는 것 같고 비타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비타민 무기염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바로 이런 무기염류들이 이런 조류의 성장을 제어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 이렇게 바다에서 얘네가 필요한 이런 그 무기염류가 부족한 상태를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제 이름하고 상관없습니다. 빈 영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빈 영양 상태가 적당히 이런 조류의 성장을 제어하는데 이게 땅에서 이 유기물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뭐 생활 하수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조류들은요. 보통 이런 미생물들, 이런 조류들은 사실 이 더러운 물을 좋아해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맑은 물은 얘네들한테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얘는 먹을 게 많아져요.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부영양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는 부영양화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연 상태에서 조류가 많이 자라지 못했던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녹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과 호수 같은 이런 담수에서 발생하는 녹조의 주범은 엄밀히 말하면 조류가 아니에요. 얘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세균무리입니다. 이 세균은 말 그대로 녹색을 떠요. 그리고 식물하고 똑같은 광합성을 합니다. 즉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당을 만들고 이제 산소를 내보내죠. 지구상의 원조 광합성 생명체입니다. 대략 한 30억 년 전에 이미 출현해가지고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환경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죠. 왜냐? 광합성 결과로 산소를 계속 내뿜었거든요. 이처럼 식물보다 훨씬 앞서서 광합성을 시작한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에 식물이 출현할 즈음 대략 한 15억 년 전쯤 이때 이미 지구 대기에는 산소 농도가 대략 한 10% 정도 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 증거에 의하면은요, 이 지구 대기에 산소가 많이 축적되면서부터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양한 생명체는 아마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시아노박테리아인데 이때 이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햇빛이 많이 쪼이고 수온이 올라가서 많이 자라면 아주 급증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과유불급이에요. 네, 일단 얘네가 물에서 덮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녹조 라떼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 위를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햇빛을 막아요. 그럼 그 아래 밑에 있는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은 광합성할 빛이 부족하죠. 광합성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산소 발생을 그만큼 못하게 되죠. 그럼 물 속에 산소량이 줄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 사는 다른 물고기도 그렇고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되겠죠. 물고기가 죽으면 썩게 되겠죠. 그러면 악취가 나고 또 썩은 그 물고기를 또 그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그나마 산소를 또 소모하고 악취가 나고 수중 생태계가 아주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일부 시아노박테리아는 또 독소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시아노박테리아라도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주범은 해양 미세조류예요. 뭐 대부분 뭐 와편모조류 또는 규조류 이런 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원인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부영양화죠. 여기에 의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면 소가 섞이지 않잖아요. 잔잔해지고 이제 햇빛이 쫙 내려쬐면

얘네들이 대량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미세 조류들은 결국 죽어서 가라앉으면서 세균, 물 속에 사는 세균들의 먹잇감이 돼요.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물 속에 가라앉는 조류를 분해하는, 즉, 세균들이 먹어 치우면서 똑같아요, 세균도 우리하고. 얘네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많이 먹어서 수가 많을수록 숨쉬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물 속의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 결과 용전 산소량,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숨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죠. 물고기들이 또 질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조를 익히는 조류 일부도 독소를 만들어요. 그럼 이런 그 미세 조류를 먹는 해양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먹이로 먹거든요. 먹으면 그 독소가 또 축적이 돼요. 우리가 또 그런 어패류나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적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해양 미세조류의 대발생이 적조 말고 또 다른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구 터키죠. 네,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 앞바다 마르마라해에 2021년 4월에 이 공포의 바다 콧물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바다 콧물이라는 거는요, 공식 용어로는 해양 점액이라고 부릅니다. 주 성분은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배출한 점액 물질이에요. 플랑크톤은 어떤 불격증이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그저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떠다니는 작은 그런 생명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부유생물이라고 하죠. 이 플랑크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과 그리고 먹이를 섭취하는 동물 플랑크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광합성 세균 또는 이 미세 조류들 다 식물 플랑크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원생 동물이나 소형 갑각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 플랑크톤에 속하죠. 자, 이 떠돌이 생명체들이 얘들도 살다가 생을 다하잖아요.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워낙 수가 많으니까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아주 감성적입니다. 머린 스노우. 바다 눈이라고 불러요. 자연 현상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가 되죠? 내려가면서 물 속에 있는 세균들의 먹이가 되고 끝까지 내려가서는 바로 바다 깊은 곳까지 먹이를 공급하는 중요한 자연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플랑크톤이,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들 중에 일부가 점액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면 얘네들이 뭉치게 돼요. 너무 많이 뭉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끈끈이 하게 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다 콧물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다 눈, 이 바다 눈의 크기는 이 뭉쳐지는 플랑크톤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게는 밀리미터에서 크게는 미터. 극단적으로 튀르키예 해안에서 봤던 것처럼 바다 해안을 전체 덮어버리는 그런 콧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다 콧물의 주성분은 식물 플랑크톤에서 유리한 끈적한 당류입니다. 그러니까 성분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해로울 게 없어요. 문제는 이 끈끈이가 바다 표면을 뒤덮으면 햇빛 가로막죠. 산소 공급도 심각하게 차단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바닷속 아래 사는 생명체들은, 물고기들은 산소 부족으로 또 질식사하게 됩니다. 2021년 그 마르마라 해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죽은 물고기, 죽어서 해안가는 물려온 물고기 수만 1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어종이 자그마치 18과에 속해요.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이 바다 콧물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많은 미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해요. 미생물 가운데는 병원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큰 우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바다 콧물은 워낙 두껍고 견고하고 끈적해서 선박 운항과 어로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 바다 눈, 이 바다 눈은 식물 플랑크톤에서 출발해서 동물 플랑크톤과 함께 다양한 해양 동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의 출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뭉쳐서 눈덩어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문헌을 보게 되면 튀르키예 마르마라해의 최초 바다 콧물 발생 시기는 문헌 기록에 나와 있는 게 1729년이에요.

그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아마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놨어요. 그 더러운 바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크진 않았고 그냥 끈적한 점액들이 보였던 것이죠. 이후로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어요. 문제는 지난 30년에 걸쳐서 그 발생 정도가 좀 빈번해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2021년에는 해안 전체를 뒤덮는 그런 파다 콧물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거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당장 부영양화도 있지만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침묵의 봄으로 유명한 레이첼 카슨이 1951년에 우리를 둘러싼 바다라는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바다 눈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 깊은 바다 밑바닥을 생각할 때면 나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하늘거리며 내려오는 작은 눈발이 떠오른다. 하나씩 하나씩 층층이 쌓인 눈꽃들. 지구상 최고의 강설이 아닐까. 바다 눈이 폭설이 아니고 아름다운 눈송이로 하늘거릴 수 있도록 그런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 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서는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는 느낌보단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선어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 사이에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출신의 역사학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티어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는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트에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 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운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아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아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아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 사이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아나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

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한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애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 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수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곤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곤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곤 추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레곤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곤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정하며 미국은 퓨지트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드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폴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타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포와탄 부족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후 그녀는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했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뀌어 유럽식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도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포카혼타스 신화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세럽기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주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창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모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시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죠.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 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티어 신화를 만드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진짜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석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0: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0: 그래?
1: 그럼 어디 있냐고.
0: 저쪽으로 가보자.
2: 지금이야. 다녀올게.

0: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거 좀 없나?
5: 응?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가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오,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두목을 괴롭혔죠?
1: 일단 피하자.
3: 어? 오. 어? 뭐지?
0: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1: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2: 그러네.
0: 거기서 뭐 해요?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2: 그랬어요?
0: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 꼴이 뭐냐?
1: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0: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1: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0: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1: 그 고양이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0: 해치?
1: 응.
0: 그럼
1: 계획이 있어요?
0: 혼내버리자고요.
2: 오, 예. 나 갈게.
4: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5: 윤호 왔구나.
4: 네.
5: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4: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5: 그럴래?
4: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2: 날아가 볼까?
1: 저기에요.
0: 그렇네. 해치, 이 녀석.
1: 오씨.

0: 해치, 이 잠보녀사!
1: 모냥이다!
0: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2: 좋아!
0: 닐리리야! 닐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럼 아자자자자자자!
2: 이번엔 안 놓친다.
0: 그렇지. 오예.
3: 윤호야.
4: 어? 세나.
3: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4: 괜찮은데.
3: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너도 어? 고맙지?
2: 거기서!
3: 어? 어?
0: 이치라!
3: 어?
2: 어?
0: 아자자자!
2: 아자자자!
0: 아자자자자자자자자!
2: 아자자자자자!
0: 나 여기 있다.
2: 거기 서라.
0: 싫다고.
2: 아자자자자자자.
4: 아자자자자자자자. 어? 이쪽으로 갔는데.
3: 어?
0: 아자자자자자자.
2: 거기 서.
0: 나 여기 있다.
2: 어?
0: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2: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0: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2: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0: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0: 자, 이제 끝내줄 테다. 알아듀! 짜잔! 또냐? 밀리리야!
1: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알아듀!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냐?
1: 잘 봐.
0: 뭐 하는 거냐?
1: 아자자! 알아듀! 잡았다!
0: 도와줘!
2: 뭐야?
0: 이때다 밀리리야!
3: 성공이다!
4: 조군.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밀리야!
3: 너 누구야?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진정해.
1: 이때다. 알아요. 짜잔.
0: 깜짝이야. 안 되겠다. 밀리야.

0: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1: 바라뷰! 이제 괜찮지?
2: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3: 세나야, 사실은...
2: 어?
3: 비밀 꼭 지켜줄 거지?
4: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3: 잘 가.
4: 응, 내일 봐.
3: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5: 어, 수고했어.
6: 여기 살고 있었군.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멋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엄마! 엄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나는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엄마, 이건 다른 거잖아.

내꺼 내꺼 내꺼

축하!

비키세요. 박쥐 고마? 어때? 나 정말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맘에 쏙 들어. 먹는 것도 자신 있지.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오늘은 콩쥐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배가 있는 콩쥐레빗 키즈펜션.
3: 맛있었다.
0: 콩쥐레빗 키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콩쥐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인원.
4: 맛있겠다.
5: 맛있겠다.
6: 소품 최고.
1: 빨리 먹고 싶어.
4: 너무 맛있겠다.
5: 별 5점 만점 소품이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7: 해가 사라졌어.
6: 운이 안 좋네.
7: 비보고.
4: 운이 안 좋아.
5: 비가 너무 많이 와. 운이 정말 안 좋네.
6: 똑바로 서자.
5: 누구 우산 없어?
1: 나 하나 있어.
7: 하나뿐이야.
8: 운이 정말 안 좋네.
1: 같이 쓰면 되지.
9: 나는 7이야. 혹시 여기 천국이야?
5: 여긴 숫자 나라야.
9: 호호, 행운이야.
8: 우와, 무지개다.

0: 왜? 왜들 그래?
1: 봐!
2: 오! 거울이네! 행운이야!
0: 1, 2, 3, 4, 5, 6, 7! 일곱 색깔! 난 무지개 색깔 블록이야! 난 정말 우리 좋다니까! 야호!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7
1: 빼기 1은?
2: 바로 6!
0: 오, 귀여운다, 이 블록들이. 내 친구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우리 좋은 넘버 블록이야!

0: 곤란하니 운이 좋네 내가 도와줄게 건너도록 행운의 출마입니다 뭐든지 다 잘될 테니까
1: 예
0: 무지개 타임
1: 빨강
0: 내 첫 번째 블럭 빨간색이야
2: 주황
0: 내 두 번째 블럭 주황색이야
1: 노랑
0: 내 세 번째 블럭 노랑색이야
2: 초록
0: 내 네 번째 블럭 초록색이야 오는 파랑 육은 남색 칠은 보라색인데 오 바로 나야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헤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 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 빌더가 있습니다.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짜라라.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1: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말랑물질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팩 메이커.

0: 소개하게. 나는 딩딩.
1: 나는 보잉. 아! 제가 보이시나요?
0: 보여요. 머리에 천사링이 있는 거 보면.
2: 설마 죽은 영혼?
1: 맞아요. 전 죽었답니다. 어쩌다가. 억울하게 죽은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가 살았죠.
3: 아, 감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나눠 먹어요.
4: 그럴까요? 자, 으쌰. 자, 큰 거 당신 드세요.
3: 아니에요. 당신이 드세요.
4: 당신 드세요. 됐어요, 됐어요.
1: 그런 착한 부부에게 한 요정님이 절 보냈어요.
4: 당신 드시라니까.
1: 한마디로 전 요정이 보낸 축복의 선물. 아주 특별한 거위였죠. 여기서 문제. 백조와 오리 사이에서 저 거위를 찾아보세요.
2: 으아! 백조, 오리, 거위 다 하얗고 비슷하게 생겼어.
0: 이건 백조? 이건 오리. 거위는 어딨지?
2: 아하! 여기 있다! 거위!
4: 어머나! 아니, 이게 웬 거위야?
3: 우리가 좋은가 봐요. 이 근처에 거위 키우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온 거야?
4: 그럼 우리가 키워볼까요?
3: 그럴까요?
1: 그렇게 난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4: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알을 낳나 봐요.
3: 아침은 거위알로 후라이를 해 먹자고요.
4: 좋아요. 아유, 어디 보자.
3: 아니, 이거 황금 아니야? 여보, 뭔 닫아요? 누가 보는 거 아니지?
4: 닫혀 있어요.

0: 난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았고 부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1: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고.
0: 네. 하루는 배불리 먹고 하루는 멋진 새 옷도 샀지.
1: 근데 새 옷에 어울리는 멋진 신발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하나 더 못 났나?
2: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자꾸자꾸 욕심이 생기네. 저 거위야, 이왕 낳을 거 내일은 더 크게 낳아라. 낳는데요.
0: 부부는 황금알을 계속 팔아서 멋진 집도 사고 부자가 되었어.
1: 부자라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2: 부자라면 이 정도 쇼핑은 해줘야지.
1: 거기야, 내가 또 살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황금알 좀 많이 낳아라.
2: 맞아, 황금알 너무 부족해.

0: 날아간 황금알은 정원에 떨어졌는데.
1: 으아! 온통 다 황금색이야!
0: 과연 황금알은 어디 있을까?
2: 이건 황금색 꽃!
3: 이건 황금색 럭비공인가?
1: 으아! 오! 황금알이다! 찾았다!
0: 황금알을 찾는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어.
4: 내 거예요!
5: 좋아요! 왜 이렇게 싸워?
4: 황금알 판 이 돈으로 골프채 살 거야!
6: 어머나!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7: 무슨 소리? 명품 시계 살 거라니까!
6: 탁월한 선택! 세요, 세요. 이쪽으로 세요!
4: 어머! 저기 시계 도둑이다!
1: 뭐? 안돼 어디야?
4: 시계. 내가 먼저 샀지.
7: 당신?
6: 아 저기 고객님. 아 일단 이 물건은 가지고 가시고 돈은 내일 주셔도 되는데.
7: 왜 사그러?
4: 그렇네. 여보. 황금알, 내일 황금알 나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7: 아하! 그렇게 신통말통한 방법이?
6: 자, 그럼 구매하시겠습니까? 주사님.
8: 그렇게 부부는 외상으로 흥청망청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
6: 진지 먹거리.
4: 아, 내 목에 딱이다, 진짜.
6: 너무 예쁘시다, 진짜.
4: 이게 좋아요.
7: 내일 갚을게요.
6: 내일 갚을게요.
4: 어차피 내일 황금알 나을 거니까 괜찮아요.
6: 아, 그것도 내일 갚을게요.
4: 내일.
8: 그렇게 막 물건을 사던 어느 날.
4: 잘 어울리죠.
1: 고객님!
7: 여긴 어떻게?
1: 아니 어떻게라뇨. 맨날 내일 간다 얘기해놓고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렇죠.
4: 누가 그깟 돈 안 갚는다고. 여보, 오늘 황금알 나왔죠?
7: 그건 벌써 썼지.
4: 네?
1: 지금 갚으실 돈이 이만큼! 이만큼이라고요! 빨리 갚으세요!
7: 그건
4: 내일!

0: 이거 가지고 돈도 다 못 갚는데.
1: 아우, 답답해. 하루에 하나로는 부족해. 거우야, 그 어떻게 하나만 더 못 낳을까? 꽉꽉꽉꽉.
0: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한 시간에 하나씩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럼 돈도 다 갚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0: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맞이 낳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1: 꽉꽉.
0: 첫 번째 훈련, 빠밤. 영양이 풍부해야 알이 많이 생긴다.
1: 영양 가득 먹이, 많이 먹기. 먹어라, 더 먹어라.
0: 더 먹어, 더 먹어. 이것도 먹어라.
1: 이거 먼저 먹고.
0: 먹어봐라. 골고루 먹어라. 이거 더.

0: 빵을 잘 먹는다. 빵! 빵!
1: 두 번째 훈련! 빵! 체력이 좋아야 알을 쑥쑥 많이 낳는다.
0: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100회 실시! 응. 와!
1: 실시! 와!
0: 더 내려가 더! 힘내! 세 번째 훈련. 빠밤. 응원은 거위도 알을 낳게 한다.
1: 알 낳으라고 열심히 응원하기.

0: 나와라, 황금아!
1: 그래, 거위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리야.
2: 아유, 힘들어라. 아유.
1: 아유. 아유. 많이 먹이고 운동시켰더니 도망만 잘 가네.
2: 아유, 아무리 해도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났나 봐요.
1: 아유. 에이, 쓸모없는 거위 같으니라고. 하루에 고작 하나가 뭐야.
2: 아유, 답답해 진짜.
1: 아, 그런데 저렇게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 보면 저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하지 않을까?
2: 아유, 그렇겠네요. 엄청 큰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2: 거위를
1: 아이고, 거위야. 그 아까는 우리가 미안해.
2: 이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자. 앉아 편하게 쉬어야지.
1: 지금이야. 황금, 황금 어디 있어?
2: 어디. 오, 황금 알이. 거위가 죽으면 내일부터 황금알 한 알도 못 낳는 거잖아요.
1: 아유, 그렇지. 아유, 어떡해.
2: 아유, 어떡해. 그냥, 아유, 잠깐만, 거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유, 거위야, 어서 일어나봐. 아유, 일어나라고.
2: 일어나. 아유, 이게 뭐야. 매일 황금알 한 알도 감사한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요.
1: 그러게. 어떡해, 거위야.
3: 그렇게 난 죽었고 부부는 과하게 욕심부린 걸 후회했지.
1: 거위야, 미안하다.
3: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마. 꼬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3: 암흑 보석이요?
2: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3: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4: 완전

0: 시켜 보소.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1: 보석만 손에 넣으면

0: 엑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맛있겠지?
4: 와, 진짜 맛있다.
5: 떡볶이.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먹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퀴라 티티바론 옴브릭스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 요즘 회사가 바빠요.
3: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0: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4: 왜요?
0: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3: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3: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5: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3: 응?

0: 쓸모가 없어? 왜요?
1: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0: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1: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0: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1: 아니,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0: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하러 그래.
0: 즐겨 좀!
2: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3: 지금이 AI 시대인데 뭐.
4: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5: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6: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 돼?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7: 그러네.
6: AI는 직업들이 그럼...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 돼?
5: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6: 그러니까 그 살 돈이 어디서 만드는 거야?
5: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전에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6: 그럼 AI의 시대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5: 그 사람들은 뭔가 또 살아가는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6: 데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4: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에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6: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4: 어쨌든 먹는 거 말아.
8: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4: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5: 그치 우리 세대 이야기
6: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4: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이미 딸리고.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5: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4: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6: 그럼 그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4: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5: 맞아 맞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4: 편의점 알바.
8: 난 회사원.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6: 근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잡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8: 그래서 좀 더
6: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8: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이잖아.
5: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6: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5: 맞아.
6: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5: 그렇지. 감정이 없으니까.
6: 그렇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5: 맞아.
6: 그게 아니고 제 말은요 그 대체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네.
4: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6: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5: 이번 이쪽에서 돌까?
3: 오케이, 오케이. AI 만드는 사람.
6: 아.
3: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4: 아.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5: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4: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6: 그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5: 아 근데 아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디 이 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4: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3: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6: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은 막 3천 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3: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 한땀해서 만드는 거니까.
6: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8: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4: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6: 그치.
3: 맞아.
5: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돈 주고 안 살래. 왜냐하면은 그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3: 근데 만약에 고우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우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우가 그린 거의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해.
6: 나 니네들의 의견이랑 비슷한 게 반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8: 알지?
5: 응, 있었어.
6: 반 고흐.
8: 몰랐어. 난 반 고흐 몰라.
6: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 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 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 고흐는 정신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 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더 가치가 높다고
3: 제 생각해.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4: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6: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네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3: 점점 퇴화했다가 다시 발전해 나간다.
4: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미래를 이어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AI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6: 나도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막 수능 사라진다 그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공부에 대해서.
5: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원래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걸 인간으로 대체를 당하면 인간이 완전 무력해질 거고 일을 안 하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안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4: 하면 되지.
7: 슬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 아니, 절대.

0: 인간이지. 쓸모가 없다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1: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2: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게 아닌 것 같아.
0: 생명은 쓸모없는 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3: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 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 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0: 맞아.
4: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0: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 있지.
5: 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어.
6: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2: 함께 대화할 수 있다.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
7: EBS, EBS, 알려줘.
8: 아니,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0: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5: 그냥 똑똑한 거야.
8: AI를 AI를 누구세요?
9: 직장인입니다.
10: 직장인이다.
9: 회사.
11: 안녕하세요.
8: 화이팅.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 왜요?
11: 왜요?
4: 책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9: 없어요. 맨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11: 근데 휴가가 있지.
0: 연차 쓰면 돼.
9: 야, 근데 휴가하면은
8: 근데
9: 일자리가 없어.
8: 방학은 공짜야.
11: 두 달 동안
0: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1: 죄송하지만
5: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8: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0: 맞아.
12: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엑셀.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한.

0: 내게 놔라.
1: 누나가 먼저 놔.
0: 네가 먼저 놔.
1: 누나 먼저.
0: 알았어. 그러니까 누나는 까불래 안 까불래.
1: 이 누나가 먼저 다 놀렸잖아. 가지 가지 가지. 누나가 먼저 다 놀렸어요. 둘 다 시끄러. 얼른 화해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허구헌을 싸워 그래?

0: 라면이네. 누나 나 한 입만.
1: 아, 네가 끓여 먹어.
0: 아잉, 누나 나 한 입만 줄게.

0: 한 입만 먹어야 돼. 진짜로 한 입만.
1: 알았어. 맛있겠다.
2: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0: 아, 뜨거워. 아, 이것도 다 먹어.
1: 오예, 오예.

0: 지금 씻는다.
1: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이제 씻을 거야. 내가 먼저 씻을게.
0: 어? 지금 씻는다고?
1: 응.
0: 얼른 씻어.
1: 알았어 알았어. 5분이면 돼.
0: 5분?
2: 명탐정 벤츠와 신비의
3: 신쟁이야. 나는 내 거야.
1: 어머나 웬일이니.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잖아.
0: 지금 안 씻지? 나 화장실 쓴다.
1: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지금 씻을 거야. 아, 저거 왜 이렇게 웃겨. 아, 나 10초만, 아니 1분만.

이거 드디어 나왔네.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거 드라마 이거 이제 안 해. 웬일이 저럴 줄 알았어.

아 누나! 아 나 누나 때문에 진짜 늦었단 말이야! 남매가 싸우는 이유 3위! 화장실 쓰는 순서 때문에! 야! 나 진짜 늦었다고!

0: 나오는 이유 2위 하늘 같은 누나한테 야라고 해서. 너네 집 유치원 봐야지.
1: 아 진짜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내놔.
0: 내놔. 시끄러. 너 하루 종일 봤잖아. 내가 볼 거야.
1: 아, 나 딩동댕 딩동댕 봐야 돼.
0: 에헤이, 촬영. 으중 샷.
1: 아 누나는 휴대폰으로 보면 되잖아.
0: 오,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가 휴대폰으로 봐.

0: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려고. 노라고 했지.
1: 내가 먼저 노라고 했다.
0: 근데 우리 왜 싸우고 있더라?
1: 그거야 누나가 먼저.
2: 왜 싸웠더라?
0: 남매가 싸우는 진짜 이유.
1: 뭐 그게 중요한가?

0: 어? 어, 진짜 호빵이랑 호미예요?
1: 맞아요. 진짜 호빵이랑
2: 호미. 오늘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고민상담소 콘텐츠를 진행할게.
1: 잠깐, 그 전에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2: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소 Let's do it! 하나 읽을게요.
0: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1: 이게 무슨 말이니? 잠깐만, wait. 항상 자기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2: 맞아, 맞아. 잠깐만, 채팅 하나만 볼게요. 괜찮음. 호미를 보아. 누구니? 악성 채팅은 차단할게.
1: 차단. 우리가 자기 얼굴은 모르지만 절대 아니야. 세상에 못생긴 얼굴은 없어.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 거 알아? 그럼 81억 개 얼굴이 있다는 건데 얼마나 다양해, 그치?
2: 맞아, 맞아.
1: 81억 명 줄을 세워서 순위를 매길 순 없잖아.
2: 없지, 없지. 물론 호미처럼 독보적인 미모가 있기는 해.
1: 아무튼 내가 나를 안 예뻐하면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해주겠어?
2: 그리고 사람은 뜯어보면 안 예쁜 구석이 없다구.
1: 맞아, 맞아.
2: 얼굴도 마음도 나는 물론 안 뜯어봐도 다 예쁘지만. 잠깐만, 채팅 하나 또 볼게. 호미는 어딜 뜯어봐야 예쁜. 이 매니저, 이 사람도 차단 부탁해요.
1: 매니저가 어딨어? 아무튼 친구는 자존감부터 올려야겠다. 내가 완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지금 앞에 거울 있어? 자, 거울을 올려놔. 올려놨어? 그럼 거울을 쳐다봐. 자기 눈을 쳐다봐. 아이컨택. 이제부터 나를 따라해. 나 뭐 돼? 따라해.
2: 나 뭐 돼?
1: 호미 뭐 되지?
2: 응? 나 뭐 되지?
1: 뭐 되지?
2: 나 뭐 되지?
1: 되지. 칭찬이야.
2: 예.
1: 했어? 기죽을 때마다 기억해뒀다가 써먹어. 그리고 기죽이는 사람한테는 한 글자만 바꿔서 물어봐. 너 뭐 돼?
2: 너 뭐 돼? 어? 채팅? 호미, 너 뭐 돼? 왜 이걸 나한테 하지? 어? 오늘 지켜준 사람 많네? 차단!
1: 뭐, 이러다 다 차단당하겠네. 아무튼 자기한테는 내가 숙제를 하나 더 줄게. 오늘부터 내 장점 하나씩 찾기!
2: 그럼 우리도 서로 장점 하나씩 찾아서 말해주기 해볼까?
1: 좋았어. 그럼 호미 first.
2: 우리 호빵이는 우리 호빵이는 이 점이 정말 예뻐.
1: 어? 어떤 점?
2: 요 점, 요 점. 여기. 너무 예뻐.
1: 눈 옆에 점.
2: 맞아, 맞아.
1: 그럼 우리 호미는
2: 어?
1: 호미는
2: 호미는

0: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렵네.
1: 뭐야 뭐야 뭐야.
2: 빨리 말해.
0: 호미는 듬직해. 친구로서 정말 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야. 내가 내준 숙제 잊지 말고 우리처럼 하루에 칭찬 한 개씩, 알겠지? 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호빵 언니. 아, 천만의 베이비.
1: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잠깐,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이거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쫄깃쫄깃하네.
4: 떡볶이.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팔파와 조지가 인형집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팔파는 소꿉장난을 하고 싶어 했죠.
1: 있잖아 조지, 난 엄마 아빠 할 거니까 넌 애들해, 알았지? 얘들아, 이제 간식 시간이야. 그러니까 가서 손 닦고 와라.
0: 조지는 인형들을 재우려 했어요.
2: 안녕 잘자.
1: 조지, 왜 애들을 침대에 눕히는 거야? 이제 간식 시간이라니까.
0: 조지는 계속 재우려 했어요.
1: 얘들아,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나와. 안 그럼 케이크 안 줄 거야.
0: 하지만 조지는 여전히 인형들을 재우려 했습니다.
1: 조지, 나랑 같이 인형들 갖고 놀려면 간식 시간 준비하는 걸 도와야 해. 이거 받아. 가서 그 주전자에 물 받아와. 얘들아,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나와라.
3: 알았어, 갈게.
0: 조지는 주전자에 물을 받으러 갔습니다.
2: 아우.
0: 사면대에서 거미가 나왔어요. 조지는 거미랑 친구가 되고 싶었죠. 조지는 거미가 좋았고 거미도 조지가 좋았죠. 팔판 소꿉놀이가 좋았습니다.
1: 여보, 초콜릿 과자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어제만 해도 많았는데.
4: 미안해 여보. 실은 내가 다 먹었어. 허허허.
1: 당신도 참.
0: 조지가 거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2: 안녕 잘자.
1: 조지, 뭐 하는 거야? 간식 시간인 척하고 놀 거라니까.
5: 난 몰라! 도와주세요! 아빠, 우리 방에 큰 거미가 있어요!
6: 오호, 걱정할 거 없다.
5: 빨리요, 아빠. 얼른 쫓아주세요.
6: 걱정할 거 없어요. 조지, 너도 거미 보았니?
5: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빨리 쫓아주세요.
6: 무서워할 거 없다니까, 페파. 거미는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 우릴 해칠 순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마. 아빠가 얼른 쫓아내줄게. 왜? 무슨 거미가 이렇게 크지? 가서 엄마를 불러와야겠다. 여보!
1: 안녕, 거미 아저씨.
0: 팔파가 용감해진 것 같죠?
1: 내 인형 집이 그렇게 좋아요?
7: 엄마 올라왔어. 그래, 너희들 방에 큰 거미가 있다고? 엄마가 쫓아줄게.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1: 엄마, 이제 거미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7: 어우, 거미 아저씨라더니 정말 크구나.
0: 팔파와 조지는 거미가 좋았어요.
2: 안녕 잘자.
0: 조지는 거미를 침대에 눕혔죠.
1: 안 돼, 조지. 거미 아저씨는 자는 것보다 간식 먹는 걸 더 좋아할 거야. 거미 아저씨, 배고프지 않아요? 케이크 좀 드릴까요?
0: 팔파는 더 이상 거미가 무섭지 않았어요.
1: 엄마, 아빠, 앉으세요. 앉아서 거미 아저씨랑 같이 차도 마시고 간식도 드세요. 차 드실 거죠?
7: 네, 주세요.
6: 나도 주세요. 맛 좋다.
0: 팔파는 소꿉놀이를 좋아합니다.
1: 이거 드세요, 거미 아저씨. 뭐라고요? 우리 아빠랑 인사하고 싶으시다고요?
3: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6: 됐어, 그만해, 페파. 거미 아저씨도 차를 마셔야지.
1: 아빠, 거미 무서우세요?
6: 무섭긴 그건 아니야. 너무 가까이 대지 마.
0: 팔판의 가족 모두 거미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 두 할아버지.
0: 팔파와 조지가 할아버지 배를 타고 강에 나갔습니다.
8: 내 배에 탄 걸 환영한다, 얘들아.
9: 페파, 조지, 너희들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0: 할아버지 배에서 팔파와 조지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8: 이 배의 선장은 바로 이 할아버지다.
9: 알겠습니다, 선장님.
5: 알겠습니다, 선장님.
8: 이 배에 탄 선원들은 무조건 이 할아버지 선장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알겠지?
9: 엉뚱한 걸 시키면 안 해도 돼.
8: 이 할아버지 선장은 엉뚱한 걸 시키지 않아요.
9: 그러시길 바랍니다, 선장님.
8: 조지, 깃발을 올리도록 해라. 에파, 종을 쳐라.
5: 알겠습니다, 선장님.
8: 할머니는 키를 잡도록 해요.
9: 알겠습니다, 선장님.
8: 전속력으로 출발.
5: 전속력으로.
9: 선장님,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8: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5: 할아버지, 전 빨리 달리는 게 좋아요.
8: 걱정 마라. 좀 이따 빨리 달릴 거니까.
5: 저기요, 배가 또 있어요.
0: 다연이 할아버지도 손자인 데니를 배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8: 어이, 친구, 오랜만일세.
10: 그래, 친구, 오랜만이군.
5: 데니, 안녕.
11: 안녕, 베파.
0: 두 할아버지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8: 자네 배가 아직도 물에 떠다니는 걸 보니 정말 놀랍군. 자네만큼 오래된 고물일 텐데 말이야.
10: 오래됐다고 무시하지 말게. 그 양철통 고물 배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8: 어이, 그 영감탱이 해적마냥 큰소리치긴. 경주해 보자고.
10: 지구 울지나 마, 이 똥보 영감아.
9: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처럼?
8: 아, 저 영감탱이가 나한테 뚱보라잖아.
1: 할아버지가 먼저 해적 같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8: 저 영감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하지.
11: 할아버지, 페퍼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친구시잖아요.
10: 싫다. 사실 내 배가 더 빨라서 빠르다고 한 건데 내가 왜?
8: 그래, 좋아. 이 해적 같은 영감아, 다음 다리까지 경주하자고.
10: 셋에 출발하는 거야.
8: 하나, 둘,
10: 출발!
8: 아, 너무 빨리 출발했잖아.
10: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 뚱보 영감아.
8: 아, 저 해적 같은 영감이. 빠르다고 큰 소리 치더니 기어가는군. 따라와 보라고. 이겼다.
0: 아, 저런, 할아버지 배에 기름이 다 떨어졌군요.
9: 이제 어쩔 건가요, 선장님?
8: 너무 빨리 달렸나. 기름이 떨어지다니.
9: 이제 어쩔 거냐고요.
1: 저기 데니 할아버지 배가 와요.
9: 우리 배를 끌고 가달라고 해요.
8: 어쨌든 난 저 영감 배에 끌려갈 순 없어.
10: 나도 끌어줄 마음 없어, 이 뚱보 영감아.
9: 두 분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1: 할아버지,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8: 아까 해적 같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네.
11: 이제 얼른 할아버지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10: 나도 미안하네, 뚱보 영감탱이라고 해서.
9: 잘들 하셨어요. 데니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우리 배 좀 끌고 가 주시겠어요?
10: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인. 친구, 이 줄 밖에.
8: 알았네, 친구.
0: 두 할아버지는 다시 친한 친구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데니 할아버지가 파파 할아버지의 배를 끌고 갔죠.
8: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겼다는 거란다.
9: 해파 할아버지.
5: 할아버지도 참.
8: 해파, 종을 쳐라.
5: 알겠습니다, 선장님.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고등은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Z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드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다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3: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3: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내가 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찬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은?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5: 네! 최후의 한 명까지.

0: 너무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2: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부스터 최대 출력!
3: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3: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2: 없어서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무슨
4: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테스트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저건 또 뭐야? 조심해! 안 돼!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3: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1: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4: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5: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6: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2: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

0: 태우.
1: 테디, 어떻게 된 거니?
2: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3: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4: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이카루스의 추락.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2: 도와주세요.
1: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업히세요.
2: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2: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3: 테디,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4: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1: 여기야!
4: 괜찮지, 태호? 어서 타!
1: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4: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1: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 헬기는 괜찮아?
4: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1: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4: 그래, 내려간다.
5: 잠깐만요. 그렇게 될 순 없죠.
4: 태호야!
1: 뭐야? 이번에 다리가...
5: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4: 안 돼! 이야! 에어로젯!

0: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비하자.
1: 어? 이런 게 있었어?
0: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1: 훌륭한데?
2: 형! 허큘리스 X!

0: 하는 거야?
1: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2: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1: 응.
2: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수리 완료.
1: 고마워. 좋았어.
2: 간다.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 겹군요. 그렇습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우스게 만들면 그만이지! 어?
1: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우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3: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6: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7: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이거 완전 짱이다!
1: 사랑아, 보석 좀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그러면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3: 타요라.
2: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4: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2: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3: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5: 내게 맡겨.
3: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6: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7: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7: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8: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8: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7: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9: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7: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8: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7: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2.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바닥 구조대.
2: 야! 야!
3: 상어 공격!
4: 악어로 반격!
5: 각, 각, 각!
6: 어우, 조심해, 바비.
7: 악어 중에 바다에 안 사는 악어도 있죠?
6: 그만해요, 여보. 오? 또 종일 물어보려고요?
1: 어, 그거 제가 알아요.
6: 오, 언제부터 해양생물학에 관심이 있었을까?
1: 사실 태씨가 알아요.
4: 내가 뭐라고? 얼른 설명해줘.
8: 악어들이 바다에 살지 않는 건 왜냐하면
1: 바다에 못 들어가서?
8: 아, 그렇지. 그리고...
1: 그리고...
4: 헉! 혹등고래!
7: 어, 혹등고래?
1: 아마

0: 소주대.
1: 그런데
2: 약간 먹어요.
3: 아빠가 질문 계속하기 전에 둘이서 물놀이 더 하고 오는 건 어떨까?
0: 좋아요. 누나, 뜬구레 마냥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어들을 막을 차례야. 두둠칫 둠칫.
1: 못하겠어.
0: 좀 더 연습해보자, 제피.
1: 난 이제 포기야.
2: 나도 잘 못하잖아.
3: 제가 같이 춤춰드릴게요.
0: 고마워, 테시. 근데 제피가 더 도움이 필요할 거야. 박자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4: 너희 다 끝났니? 아빠 이제 정말 일해야 되는데.
0: 아빠, 잠시만요.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4: 내가?
0: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제피.
1: 그러면 한 번 더.
3: 하나, 둘, 셋.

0: 우리가 해냈어! 해냈다고!
1: 잘했어! 그럼 아빠는 이제 이래도 되지?
0: 아니요. 이제 다른 춤을 도와주셔야죠, 아빠.
1: 다른 춤이라니?
0: 하나, 둘, 셋, 출발!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0: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EBS 뉴스입니다. 내일이면 교육감 후보들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 대결도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연수기획, 오늘은 우리 교육 현실을 바꿀 공약들은 무엇일지 현장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유권자의 시각에서 교육감 선거 공약을 가려보는 방법.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소장님께서는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1: 네.
0: 현장 교사의 눈으로 볼 때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공약의 흐름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네. 한마디로 디지털과 돌봄을 향한 화려한 더하기 행정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AI 디지털 혁신이나 늘봄 학교 전면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것이 또 다른 행정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인증, 기기 관리, 인력 채용 업무가 결국 교사에게 얹혀지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행정 업무 시간은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유권자께서는 후보가 무엇을 더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뺄 것인지 그 설계도를 가졌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0: 네, 시대적인 요구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장의 부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후보들이 내고 있는 공약들이 현장에 어떤 문제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1: 네, 우리 공교육이 마주한 5대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는 진영을 넘어선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력 격차와 문해력 저하, 마음 건강의 위기, 저출생 돌봄 요구,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입니다. 모든 후보가 이 다섯 가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비슷한 구호 속에 숨겨진 실행의 차별성을 보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사업 개수만 늘리는 후보인지 아니면 비대해진 교육청 구조를 과감히 개편해 교사를 온전히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실력이 있는지 가려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감이 실제로 할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1: 네, 가장 쉬운 기준은 법을 바꿔야만

0: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교육감 행정명령으로 즉시 가능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편, 자사고 폐지, 교원 임용 개혁 같은 공약은 듣기에는 시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나 교육부 소관이라서 교육감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약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합의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또한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요구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하기에는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약하지 않겠어요? 유권자께서는 교육감 권한인 교육청 조직 개편이나 예산 집행, 인사권, 지역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학교 현장의 짐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는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반면에 현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인데 공약에서는 정작 잘 보이지 않는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정작 공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숨은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를 행정 늪에서 구출할 구조적인 빼기 행정 설계도입니다. 화려한 사업만 나열할 뿐 정작 기기 유지 보수, 그다음에 악성 민원, 인력 채용 같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교육청 곳간을 지킬 재정 건전성 대책입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이 줄어들고 기금의 90%가 소진한 지역이 나올 만큼 재정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선심성 공약만 넘쳐나고 있죠. 셋째는 사교육비 폭증 같은 구조적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정교한 로드맵과 예산 계획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에는 다들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까지 또 어떤 예산과 권한을 투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계도는 공약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께서는 화려한 복지 선언에 가려진 재정을 단단하게 만들 진짜 파수꾼이 누구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에 더해서 교육감 선거 단골 공약 중 하나가 교육청의 구조를 학교 통제가 아니고 지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뿐인 구호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0: 네, 제가 지금 제시하는 한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비대한 행정 본청 인력을 학교 현장 지원센터로 전진 배치하는 구체적인 인력 재구조화 로드맵이 있는가입니다. 둘째, 지침만 내리는 관행을 깨고 학폭이나 인력 채용, 악성 민원 같은 난제를 교육청이 직접 대행하겠다고 명문화했는가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사업을 깎는 정책 일몰제와 사업 실적이 아닌 현장 만족도 중심의 인사평가 혁신안이 있는가입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에서 현장 전문가 30여 명과 1년 넘게 가장 치열하게 토론했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업무이관 설계도와 행정제로를 위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진짜 학교를 지원할 준비가 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께서는 교육청의 덩치를 키울 것인가, 학교의 짐을 가져올 것인가를 물으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구조적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학교를 행정의 늪에서 건져내고 교사를 학생에게 돌려줄 진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육청의 덩치만 키울 것인가, 학교의 짐을 가져올 것인가 꼼꼼하게 물어야겠습니다. 공약은 무엇보다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유권자들이 이걸 좀 따져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말이 아니라 교육청의 돈과 조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선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되는 공약 이행 평가단 보고서에서 이행 완료라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핵심 공약에 실제 편성된 예산,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학교 현장의 정량적 데이터를 보십시오. 행정 업무 경감을 약속했다면 학교 연간 공문 수가 실제로 줄었는지, 강사 채용, 시설 관리, 악성 민원 같은 업무가 학교 업무 분장표에서 진짜 사라졌는지,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직이 내실 있게 가동되고 있는지 업무 분장과 예산 흐름을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셋째,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는 기본 운영비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교육청이 생색내는 목적 사업비를 줄이고 현장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예산서를 통해 감시하는 것이 유권자의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약 이행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이제 선거까지 딱 2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기준, 이것만은 꼭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도 있으실까요?
0: 네, 후보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짐을 대신 지겠다는 구조적 설계도와 대책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교육계 화두인 교권 보장, 학생 안전, 뭐 악성 민원 해결 이런 부분은 누구나 말하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진짜 실력은 학교폭력 처리, 시설관리 같은 고질적 난제들을 교육청이 직접 대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계획에서 증명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약속은 결국 현장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청 차원의 법률 행정 지원 시스템으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구조적 대안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초가집 리모델링이 아닌 기와집으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라 학교의 고통을 분담하는 든든한 세르파가 되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교육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육감이 쓰는 예산과 권한이 정말 막대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낮은 편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도 꼼꼼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많은 지역에서 토론회가 열렸죠?
1: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별로 법정 TV 토론회를 비롯해서 교육단체 주관의 토론회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남 광주,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지에서 일제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선거가 임박한 만큼 후보 간 날선 검증과 정책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사상 첫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식부터 짚어보면요. 이번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모두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서 교육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교육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군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네 후보 모두 학군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라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0: 네, 학군 통합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후보들 간의 차별화된 공약들도 있었을까요?
1: 예, 구체적인 공약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김대중 후보는 온라인 교육과정 활성화와 학생 교육수당 확대를 강조했고요. 이정선 후보는 고등학교마다 대입 전문 디렉터를 배치해서 진학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관호 후보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캠퍼스 정책을 강조했고요. 강수경 후보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 진로 교육과 진입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광주 선거구는 1강 후보를 나머지 후보들이 추격하는 구도입니다. 현역 전남 교육감인 김대중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직 광주 교육감인 이정선 후보가 17%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호 후보는 15%로 그 뒤를 또 쫓고 있고요. 강수경 후보도 6%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를 넘어서요. 막판 표심 잡기가 치열합니다. 여론조사한 내용은 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선거는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되어 왔던 핵심 정책들을 또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농촌유학, 제주도에선 아이비 교육같이 브랜드화된 정책들이 있었죠. 이것들을 놓고도 공방이 뜨거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3년간 이어온 농어촌유학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꼽고 있죠. 이 현직 교육감인 신경호 후보는 한 학기에 500명 넘는 학생이 참여해서 교사 정원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등 성과가 큰 사업이라면서 확대 의사

0: 사를 밝혔고요. 반면에 최강익 후보는 농어촌 유학보다는 강원 지역의 학생들에게 재정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 과정을 두고 공방이 일었는데요. 송문석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제주형 IB 2.0을 도입해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제주 자체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제주형 IB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공식 인증을 받는 구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인증을 못 받으면 IB 명칭을 쓸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정책 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또 검증 기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선관위 주관의 법정 TV 토론회가 단한 번뿐이라서 후보 간 합의로 추가 토론을 열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후보를 알릴 기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토론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워지고 있는 서울 교육감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분명히 단일화를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려 8명의 후보가 나서게 됐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기구를 통해서 후보를 냈었는데요. 경선 이후 복귀와 독자 출마가 주이면서 단일화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정근식, 한만중, 홍재남, 윤호상, 조전혁, 류순호, 김영배, 이학인 후보 등총 8명이 등록해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후보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다른 후보들이 독자 출마를 강행하면서 판세가 좀 복잡해진 건데요. 이에 정근식, 윤호상 후보는 오늘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점퍼를 입고 만나서 정책 중심 선거를 치르겠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시에 경선 결과를 불복한 후보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고요. 윤호상 후보 역시 이러다간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지 인쇄전인 오는 28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질지가 서울 선거의 최종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항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광주 교육청이 스타벅스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이벤트가 큰 공분을 샀습니다. 텀블러 행사를 진행하면서요. 5월 18일을 신조어인 탱크데이로 명명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 탱크 무력 진압을 연상시키는 데다가 문구 중에 책상을 탁 치니라는 표현까지 사용돼서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요.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 대표이사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오인 마케팅에 대한 강력 항의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교육청은 스타벅스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 공식 협력 사업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아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이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 왜곡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0: 네, 광주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전국화 또 세계화하는 역사교육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를 마케팅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일어난 논란인데요.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도 더 노력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4: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3: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4: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후원 문의 080-8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4: 한반도의 중추 태백산맥. 그 한가운데 설악산이 솟아있습니다. 사시사철 철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가는 곳. 산 아래 한옥의 정취와.
5: 저기 하는 건데.
6: 여기 앉아서 그게 보여. 하늘의 별이 보여.
7: 미천골. 자연과 풍경과 바람소리, 물소리. 특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4: 낭만 캠핑은 범인하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떠나보시죠. 설악산의 자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땅 양양. 오늘은 그곳에 숨겨진 풍경 속을 찾아갑니다. 백두대간 중심부

0: 수많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서 있는 설악산. 그중 내설악과 남설악의 경계인 한계령, 즉 오색령은 과거 양양에서 인재로 소금, 생필품 등을 운송하던 고갯길이죠. 지금은 자연이 빚은 절경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고 쉬어가는 관광 명소. 그 오색령을 넘어 주점골로 향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 우리는 양양에 있는 관동산악회 소속으로 주점골 산행지를 선택했습니다. 남설악은 산봉우리는 좀 웅장하면서도 산 계곡은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요.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철 되면 단풍이 수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오늘의 코스는 오색 약수터에서 시작해 성곡사를 거쳐 용소 폭포로 가는데요.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게 되는 무장의 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한 20분 걷다 보면 돌계단이 나오는데 그곳의 첫 번째 목적지 성곡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찰의 원래 이름은 오색석사, 오색약수의 유래가 된 곳이죠.
3: 아, 좋다. 시원하다.
4: 절은 성곡사라는 절인데요. 흘림골 입구에서 올라오면은 볼 수 있고요. 성곡사 앞쪽에 보이는 3층 석탑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0: 산사를 지키고 있는 3층 석탑은 보물 제497호. 통일 신라시대 이후 한동안 폐사로 있던 사찰은 최근 임법당을 세우며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풍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성곡사. 그것을 감싼 봉우리들이 걷는 발걸음 앞에 또 하나의 멋들어진 풍경을 내놓습니다. 오랜 세월 빚어져 오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 덕분에 철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길은 남설악의 백미라죠. 와, 가을엔 꼭 와보러야겠어요. 거대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계곡 사이 투명하게 흐르는 물이 청량감을 더하는데 여기가 바로 선녀탕입니다. 밝은 달밤에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만석 위에 벗어놓고 목욕했다는 전설의 그곳. 선녀는 온데간데 없지만 등산객은 잠시 쉬었다 갑니다. 자, 선녀탕을 지나 금강문을 만났습니다.
2: 좋은 문이야. 열나라 참깨.
0: 좁은 문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진 관문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에 오른 순간 설악산 주전거리에 깊고 웅장한 산세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 길의 하이라이트인 용서폭포가 보이죠. 천년 묵은 이무기 부부가 살았다는 그야말로 전설의 폭포. 기세 넘치는 모습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는 이곳에 그대로 남아 바위와 폭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산행의 마무리는 역시 그렇죠. 맛집 행이죠.
2: 안녕하세요.
0: 정겨운 밥상을 찾는 손님들에게 손맛 제대로 선보이는 이곳. 매일 아침 직접 채취한 산나물 무침과 맛깔스러운 각종 밑반찬이 밥맛 살릴 준비를 하고

0: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1: 네, 요거는 필레에 있는 필레 약수입니다. 아, 이 물로 밥을 지으면 밥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티를 내고요. 이 약수물에는 철분이 많아서 밥이 찰지고 소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0: 약수로 지은 밥이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잠깐 기다리면서 다른 요리는 뭐가 나가나 보시죠. 향긋한 더덕과 노릇한 황태가 만난 더덕 황태구이와 닭의 일대 주인장이 즉석에서 부친 구수한 메밀전까지 봄이 담기고 영양이 가득한 푸짐한 한상 차림 완성됐습니다. 이제 주인공도 나갈 준비 끝. 갓 지은 약수 돌솥밥도 대령이요. 드디어 음식을 맛볼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눈이 가는 삼삼한 산나물 무침과
2: 색깔도 노릇스름하죠.
0: 약수 돌솥밥.
3: 색깔이 그렇네요.
4: 약수물로 해서 그렇대요. 밥이 찰지고 맛있어요.
0: 말 그대로 밥맛이 꿀맛이랍니다. 뭐 밥뿐이겠습니까?
5: 반찬이 여러 가지고.
0: 반찬에도 자꾸 손이 가는데요.
6: 맛도 푸짐하고 향도 좋고 김나물 향이 무진 나네.
0: 든든히 한 끼 채웁니다. 이 집의 손맛은 시어머니 40년에 며느리 10년 총 50년을 이어온 맛이랍니다.
7: 옛날부터 여기서 계속
4: 여기서만 있어요. 오색에서만
7: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오색이라는 데를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엄청 멀다, 정말 시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 산촌 며느리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으로
0: 정 부처 산이 고향이 되더랍니다. 오색 주종거래 자랑 하나 늘었네요. 설악산 자락이 내려와 만난 너른 들판. 그곳에 풍광 좋은 곳에 멋스러운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엔 어떤 이들이 살까요? 가만히 들어가 보니 금실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8: 아, 이런 거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9: 아 근데 잘라보면 살아있어. 저 밑에서 지금 다 올라서.
10: 올해는 더 많이 필 것 같아, 작년보다.
0: 부부에게 각별한 집.
11: 이제 남편이 한옥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집만 짓다가 이제 저희 집도 지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만송제를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 집이 이제 저희만 두 부부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즐기고 싶어서 한옥 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0: 한옥 목수인 남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했다죠.
12: 이 집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남의 집만 짓다가 이제 저희 집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 집에는 거의 모든 가구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뭐 탁자나 그냥 소파도 한번 원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잘 말린 나무로 그냥 이런 거 보면 수는 집사람이 놓고 저는 이제 거치대로 이렇게 봉이나 이런 거를 깎아서 제 손으로 했습니다. 이런 찬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요 문 여는 소리 요런 소리가 참 재밌어요. 드르륵 소리.
0: 남편의 손끝과 아내의 솜씨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네요.
11: 이 한옥은 이제 나무와 황토벽돌과 한지도배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 숙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느낌이.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의 안정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할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3대째 한옥 목수의 길을 걷고 있는 이병진 씨.
1: 지금 생각해보면 한옥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무를 만지는 일이라든가 처음에 설계할 때 가슴 설레고 다 만들어놨을 때 그 성취감은 뭐 어떤 일보다도 성취감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나하나 부부의 손길로 채워간 집이죠.
2: 수선화예요. 노란색인데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화려하게 펴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0: 하하, 돕겠다고 나선 남편이 사고를 치셨네요.
3: 그거 꽃이라고.
1: 그러니까 날 시키면 안 된다고.
0: 남편은 남편이 잘하는 일을 해야겠죠. 아궁에 불을 지펴 저녁을 맞습니다. 깊어지는 한옥의 운치와 함께 말이죠. 다음 날 바지런히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밤을 안채해서 보낸 손님들인데요. 왜 놀러 나오면 자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좀 더 한옥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구경하러 가신답니다. 사랑 채로요.
4: 들어 들어. 그죠 언니.
5: 오 이거 조명하는 거네.
6: 자꾸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자. 아 너무 좋죠.
7: 밤에 하늘에 별도 보여요.
6: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8: 그리고는 멋있다고 했는데 그 세세한 것까지 못 봤어.
6: 그지 그지 그지.
7: 보면 그게 보여. 하늘에 별이 보여.
0: 부부의 애정만큼 진한 소나무 향 배어있는 숙소.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룻밤 말고 그냥 영영영 살고 싶구만요. 떠나기 전 아쉬움은 한 장의 추억으로 대신합니다.
9: 이게 피고지고 피고진다는 거죠?
10: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8: 주인님께서 되게 세세하게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너무 좋았고, 저는 온돌방에서 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9: 딸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왔는데 우리 사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집 자체가 너무 분위기도 있고 아주 뭐 사장님이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11: 안에 있는 소품들도 너무 정성이 가득하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집이에요. 그리고 잠도 잘 잤어요. 꿀잠이 없어요.
0: 한옥이 주는 기분 좋은 안락함을 만끽하고 갑니다.
12: 남들은 설악산 가려고 일부러 긴 시간 내서 시간 투자해서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양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남대천 주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한계목의 갈대밭이라든가 남대천 건너편에서 설악산 쪽을 보면은 그 경관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양양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부부에게 행복은 바로 여기 이 순간인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엔 설악산 남쪽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숨은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양군 문화관광 해설사 홍창해라고 합니다. 양양에 많은 비경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미천골. 자연과 풍경과 바람소리, 물소리, 특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가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0: 미천골 자연 휴양림 안에 나 있는 계곡길. 설악산에서 발원한 계곡 물들이 모여 시원하게 흐릅니다.
13: 그 우리가 미천골 입구에 출발해서 처음 만나는 곳은 설림 원지입니다.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련했던 곳이죠. 이 앞에 흐르는 계곡물이 굉장히 맑고 넓죠. 이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밥을 해서 먹는데 그 쌀을 씻은 물이 여기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천골이고 오늘 처음 가게 되는 곳이 설림원지입니다. 저랑 같이 설림원지로 한번 가보시죠.

0: 신라 선종을 대표하던 선림원이 있던 자리. 한때 대사찰이었던 흔적은 이곳에 남은 몇 점의 유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1: 전형적인 통일 신라시대 양식을 띠고 있는 3층 석탑입니다. 3층 석탑이 굉장히 우아하죠. 저 뒤에 보는 것도 보면 다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신라 법흥왕 때 세워진 사찰이었는데 10세기경에 산사태와 홍수로 다 매몰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 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나 큰 선승들이 공부했던 터라는 것을 알게 되죠.
0: 산사태로 역사에서 사라진 절터는 천년이 지난 뒤에야 발굴되기 시작해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모두 네 점이 복원돼 보물로 지정됐답니다.
1: 양양 설림원지 석등입니다. 석등. 여기에 엄청난 큰 절이 있을 때 그때 불을 켜서 밝히던 그런 석등입니다. 정말 귀한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설림원지는 우리 양양의 정말 역사적인 귀한 곳이죠.
0: 균형미가 뛰어나고 세밀한 조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답니다. 그 뒤로 서 있는 홍각선사 탑비는 선종의 고성 홍각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 천년의 세월을 견딘 선림원지의 석조들이 조각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미청골 상직폭포라는 곳에 납니다. 굉장히 폭포가 길고 정말 멋있는 폭포입니다. 예.
2: 미청골 불바라기 악수광장에 있는 미청골 정이라는 곳인데요. 앞에 보이는 폭포가 한 70m 되는 굉장히 장중한 폭포가 있죠. 정자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신선이 되는 느낌입니다.
0: 상직폭포 최고의 전망대로 향합니다.
1: 이 폭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죠? 한 70m 되는 곳이고
0: 수직으로 길게 흐르는 폭포는 바위와 나무, 맑은 물이 빚어낸 산 속의 비경이네요.
1: 여기 풍경과 어울려서 누구라도 이 정자에 들었으면 시인이 되고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멋진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기서 좋은 시를 하나씩 읊고 가면 좋겠습니다.
0: 산광 징아심. 말 그대로 산의 풍광이 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소량 가득한 캠핑장입니다. 설악산의 끝자락 동해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에 있죠. 솔밭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한때 텐트 사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결 드높은데요. 40년간 이곳을 운영해온 노 부부는 바쁘다 바쁩니다.
3: 우리 선생님들 저녁에 달래간장 해줄까?
0: 텃밭과 꽃밭을 오가며
3: 요건 수선화, 요건 수국
0: 손수 일군 것이죠.
3: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둘이서 다 돌 놓고 모양 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을. 가족들이 놀러와서 아이들 사진도 찍고 그런 거를 위해서 캠핑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0: 캠핑하러 온 손님이 꽃 구경도 하고 청계도 청계알도 구경하면 좋잖아요.
4: 청계알, 청계알.
3: 네 마리가 하나가 안 났네.
0: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즐기라고 만든 것.
3: 보람이라는 것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캠핑 회원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이럴 때가 보람이고 뿌듯하죠.
4: 젊은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너무 캠핑장이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할 때 너무 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3: 맞아요.
4: 이것도 화분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3: 이것도 다 해야 돼 지금.
0: 노 부부의 바람대로 저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5: 시간과의 싸움이야. 천천히.
6: 천천히 구워야지 맛있어.
0: 불에 뭘 굽나 했는데 맛이 멜러네요. 단 거 좋아할.

0: 라이죠. 그런데 생각처럼 잘 구워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직접 아빠가 나섰습니다. 아빠는 삼겹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 파티가 시작됐는데요. 역시 캠핑은 바비큐죠. 노릇노릇한 삼겹살이 젓가락을 부릅니다. 아빠는 딸부터. 여기도 딸 바보 아빠시네요.
1: 한 번 더 줘.
2: 싫어?
1: 알았어.
2: 저는 이곳은 바닷가인데도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숲속에 있는 기분이고 바람이 불어도 좀 다른 캠핑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첫째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때문에 종종 쉬는 날마다 종종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많고요. 맛있는 것도.
0: 땅거미가 지자 캠핑의 밤도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나누는 이 여유로운 시간.
3: 젓가락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신경 써. 어차피 못하는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긴장되네요.
4: 긴장할 게 뭐 있어.
3: 몰라.
0: 친구랑 같이 하니 뭘 해도 좋은가 봅니다.
5: 어디서 오셨어요?
3: 속초요.
5: 속초요?
3: 네. 양양으로 캠핑을 가끔 와요. 가까워서.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술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가 많아서 공기도 좋고 그리고 캠핑장이 시설이 잘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0: 양양의 싱그러운 솔밭에서 추억 하나 더해 갑니다.

0: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얘네도 좋고 여행 잘 온 것 같아요.
1: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그 중에 장점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도 있고 하니까 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도시에는 또 이런저런 맛집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4: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5: 안 밀려져요.
6: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7: 자,
3: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0: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요즘 각방 쓰는 부부가 꽤 많다죠.
3: 애들 나가고 방 피고
4: 그래서 분리하는 거죠.
5: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그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2: 그런데 각방을 쓰게 되면서 금슬이 더 좋아졌다니 이건 대체 뭔 소리예요? 이 집도 각방살이 중.
6: 애초할 때 세면을 했어야 됐는데.
7: 세면 하면 안 돼요.
8: 저기는 뭐가?
9: 내가 잘해야 되겠네.
7: 잘 자요.
6: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싸워도 간 입을 뚫고 자야 된다. 근데 이게 잠이 안 와, 같이 자면.
7: 그 자는데 또 갖다 들락거리면 잠 깨고 안 되거든요.
2: 두 부부의 이유 있는 각방살이 어디 한번 들어보실까요? 도심형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분양된 대전의 주택단지. 공장도 아닌데 이 종일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이곳. 안주인의 공방이라네요.
10: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이 공간이. 전문가다운 공간 같지 않아요. 취미보다는. 그래서 이 장소는 제가 절대 포기 못하는 장소. 이거 명당이에요.
2: 게다가 가장 애정하는 마당 풍경까지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아니, 웬 불청객?
11: 뭐 여기 신문도 없구나.
12: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에 꼭 여기 와서 봐야 되냐고.
11: 이 타임에 밖을 보고 있어.
12: 여기 내 마당이거든.
11: 아 그래.
12: 내 공간인데 당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다니는 소리 그래. 여보.
11: 응?
12: 다른 데 가서 봐.
11: 알았어.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2: 이렇게 수시로 영역 다툼이 발생한다는군요.
13: 안녕하세요.
5: 한 지붕 아래서 따로토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안재영입니다.
10: 혼자서도 잘 놀고 잘 지내는 최경란입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되면 인신공격까지도 공격이 서로 싸움이 되거든요. 왜 뭐 꼬시락거리냐.
11: 꼬시락.

0: 니 예쁘시라 그러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네가 맞춰라, 내가 맞춰라,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을 텐데 그걸 한 번씩 끊어주는 거죠.
1: 안 좋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막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 약 1년 전 남편의 퇴직과 자녀들의 독립 이후 본격적인 각방살이가 시작됐다는군요.
0: 당신이 아름다운 각방살이.
1: 너무 고전적인 멘탈이십니까?
0: 내 멘탈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멘탈
2: 가장 가깝고도 먼 게 부부 사이라는데 우리 창균 소장님은 부부 금슬이 좀 어떠실까?
3: 아, 여보세요? 아, 여보. 아, 나 지금 대전에 와 있지. 그렇지 뭐. 맨날 우리 일이 그런 거지 뭐. 애들은? 아, 놀고 있고? 알겠어요. 이따가 뭐 중간중간 전화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4: 아내 부르니까 통화를 종종 자주 하시나요?
3: 아, 저는 일하다가도 자주 하는 편이고.
4: 아내분의 이 적정 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같이 애들이 어리니까 잘은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많은 우리 선배분들께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5: 여기 분도 짜방을 쓰고 계시거든요.
3: 아, 그걸 실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5: 예, 예.
3: 오, 진짜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종문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은데요?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사시고 살고 계시는지.
2: 바로 이 집이 오늘 탐구해볼 첫 집인데요.
3: 쭉 걸어오면서 봤는데 여기가 이제 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지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은 다 옹벽으로 만들어서 집을 좀 높게 지으려고 했던 반면에 여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집은 굉장히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지금 낮은 쪽에 위치해 있고 또 외부 모습도 이렇게 각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니까 부드럽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실지 정말 또 궁금하기도 하고. 계세요? 아, 여기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니, 근데 왜 거기서 나오셔?
3: 아니, 왜 두 분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0: 문이
3: 있어요. 아, 출입문이 여기저기 네, 있는 거예요? 네. 아.
2: 주 출입구인 대문과 주방 쪽이 업문에 주차장 쪽 뒷문까지 공간의 분리가 잘 된 집인데요.
1: 자기만의 공간에서 치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공간적으로.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 둘 다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죠.
2: 그렇게 이 집에서 4년을 보냈는데요.
4: 저 바깥에 나무 마감 한 거는 조금 이제 연식이
6: 네, 한 4년째
4: 4년째 네. 근데 되게 곱게 늙었는데요 나무가
6: 네.
7: 집까지 차원에서는 자꾸
4: 하시라고 하시는데
7: 아 나는 싫다 네, 네, 그냥 네. 같이 나무 늙겠다 아. 소장님 멋있다 그러시죠.
3: 저희 쪽 말로 에이징 된다고 표현을 써요. 나이를 먹는 모습을 집이 어떻게 담는가 이게 말씀만 들어도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한번 들어가면 되나요? 그래야 네.
2: 자, 탐구 들어가 볼까요? 대문을 통과하면 바로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1.5층의 윗마당과 현관 다시 계단으로 이어진 테라스와 별채가 나오죠. 층과 층 사이는 물론 마당도 나눠 만든 아주 독특한 구조네요.
3: 오,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마당이 하나, 둘, 셋. 여긴 지금 주차장 마당까지 한 네 개가. 계단이 막 입체적으로 연결되고, 막 분리되고 연결되고 너무 재밌는데, 애시당초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거예요?
7: 서로 이제 은퇴 후의 생활이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작업실을 갖고 싶은.
4: 네, 네. 아까 1층에 있던 네.
7: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 집이
3: 원해. 아니, 딱 맞아. 그러면 아래 마당은 누구 거예요?
7: 제 거.
3: 아, 윗 마당은 또 아버님 거고.
8: 아니, 같이. 제 건 없어요.
7: 제 거.
3: 보통 젊은 사람들도 이런 집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2: 이렇게 분리되면서도 연결된 특이한 집을 짓기까지, 사실 부부는 집 짓기를 막연하게만 생각했다는군요.

0: 소장님 제게 숙제를 내줘서 답을 하듯이
1: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그런 질문을 리스트를 한 주셨어요.
0: 제일 중요하게 물으셨던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딱 죽비 맞은 기분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 속에 살고 좋은 좋지 쪽만 좋은 쪽만 생각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2: 이분이시구나. 아니 대체 어떤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3: 10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뭐 은퇴라든지 아니면 자식의 뭐 어떤 취직, 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갑자기 하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기쁠 수도 있겠지만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이제 늙어가니까 변화하니까는 그 변화를 어찌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각자의 생각들이 나온 거죠. 이런 그런 방향으로.
0: 저는 제 마당과 공방을 갖고 싶습니다. 독립적인.
1: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소재든 뭐든 간에 형태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사실은 스케치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지금 모양이 대략.
3: 자기 영역이겠죠. 그런 영역을 확보하되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눈독 일어나면은 이제 밑에 가서 각자 할 일하고 낮에 만나서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 요 구조를 잘 할 수 있는 집 구조를 좀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2: 함께 여행까지 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큰 어려움 없이 부부에게 딱 맞는 지금의 집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집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요.
0: 제가 아파트 살 때에 그 우울증이 왔어요. 치열하게 살았나? 그때 내가 가정주부뿐이라는 거가 굉장히 무력감, 열등감, 좌절감,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 아빠도 은퇴 막 앞두고 이상해질 때가 있었어요. 서로 힘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같이 전염이 되거든요.
1: 그리고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근데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갈등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신경도 좀 날카로울 때도 있었고.
2: 20대 때 소개팅으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 각자 성실히 살아온 뒤 어느덧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0: 4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애할 때 이제 오빠 오빠 하면서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막 장난도 치고
1: 많이 개기지.
0: 많이 개기고 좀 어떤 건 내가 제가 주도권을 갖기도 하고 저도 이제 성깔이 좀 있거든요.
1: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0: 제가 성깔 물릴 때는 그 뭐 아파트에서 살았으면은 이쪽에서 툭 자극이 오면 또 내 반응이 또 안 좋으면은 또 내 반응에 따라 또 이쪽 반응이 오면 계속 서로 안 좋은 뭐 그렇죠. 인상, 안 좋은 말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을 텐데 그걸 한 번씩 끊어주는 거죠.
1: 분리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다고 늘 따로만 지내는 건 아닌데요. 함께 해결할 일에는 의기투합하죠.
4: 괜찮겠지?
0: 이거 꼼꼼히 이렇게 말고 일단 쳐버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쓱쓱쓱
4: 말씀 많으시네.
0: 여기 턱 조심.
4: 제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될까요?
0: 바꿔 사야 돼요. 내가 지랄게 당신이 쓸어.
4: 이거 뭘 얼마나 빨리
0: 내가 걸려 10분은?
4: 네, 얼마나 빠른가 보자. 와, 정말 빠르네. 순식간에 해냈네.
0: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소꿉놀이도 하고 그런 조금 친구 같은 느낌이 같이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한다.
1: 혼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재미가 좀 떨어지겠죠? 일이 되잖아, 일이.
2: 따로 지낼 때와 함께 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부부. 그런 부부의 따로 똑같이 일상이 과연 이 집 안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5: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 삼거리.
5: 네, 삼거리네요. 맞네요. 네. 위로의 시작이죠.
0: 삼거리에서 각자 방으로.
5: 삼거리에서.

0: 여기서 이제 바깥에 외출하시러 잘 가시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네, 이쪽은 이제.
2: 네. 이쪽은 이제 제 방이고.
0: 아, 어머님.
1: 이쪽은 네. 제가 쓰는 방이고. 이쪽은 이제 그 거실로 가는 데고.
0: 여기 세 군데 중에 어디를 먼저 갈까요?
1: 네, 제 방부터.
0: 아버님부터.
1: 네, 네. 네.
2: 여기 상절리에서요? 우회전입니다.
0: 아, 네. 네.
3: 원래는 안방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공간이 된 방.
0: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뭔가가 배치가 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일하거나 책 읽을 때 굉장히 그 평온하다, 평화를 평화롭다.
2: 제가 안 들어오니까. 완전히 자기 방. 천장도 높고 여기 좋잖아요. 그래서 넓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이 방이
4: 아, 이 공간을 서로
2: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4: 제일 뽑겠셨네요.
2: 아니요, 기싸움이었어요. 집 지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 어쨌든 남편이 성실하게 살아온 동안에 얻은 은퇴 후에
4: 선물 같은
2: 네, 것이고 네. 그 수고는 이 아빠가 아, 그런 이 부분에 아빠. 대한 인정도 네, 네. 있고 주인이시죠.
0: 어떤 분이 더 면적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1: 따져보니까 더 많이 사용하는데
0: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이 사용하시는데 하지만 햇빛 잘 들고 아주 네. 좋은 공간은 또
2: 네. 네. 네.
1: 어이, 과욕이
4: 잘 안 듣네요.
3: 벌써 1년째 남편은 이 방에서 따로 잔다네요.
2: 방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장 그 차이가 애 아빠는 이불을 이렇게 딱딱 군대에서 각지듯 진짜 이쁘게 착착 펼쳐놓거든요. 근데 저는 일어나면 이제 딱 하고 대충 이제 반절만 이렇게 한 대가 급하면 막 자던 자리 그대로 빠져나오거든요. 왜 저러고 빠져나오냐는 거죠. 그럼 왜 간섭하냐. 그 사람에 맞게 맞춰줘야지 내 욕심을 거기다 투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철저하게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3: 남편의 방과 연결된 계단은 별채로 이어지는데요. 왼쪽엔 남편의 서재방이, 오른쪽 테라스에는 남편의 특별한 취미 공간이 있다네요.
0: 오, 아, 장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2: 네. 여기가 오픈한 지 6개월 된 칵테일 바입니다.
5: 예, 예. 네. 학원을 다녀서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장만을 했고요.
2: 필기만 남겼다. 실기학계
4: 아니 모든 게 우리가 장비빨이라고 네. 다 갖춰져 있으신데 웬만하면 네. 다 지금
5: 우리 아이들도 술을 또 좋아해서
2: 애들
5: 오면 여기서 같이
2: 계시고 앉아서 네,
5: 앉아서 이렇게 그러지가 참 좋더라고.
4: 아니 집에 계시면 지루할 날이 없으시겠네.
5: 예. 지루하지 않습니다.
3: 사실 부부에게도 고비가 있었답니다.
2: 은퇴 후에 스트레스 그런 상황들이 더 길어지면은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마음까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동관불리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빨리빨리 정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고칠 거는 고치고 새롭게 내가 익혀야 될 것들은 익히고 하는 것들을 저 사람 참 잘 늦고 있다. 갈수록 이렇게 좀 온화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애틋해지고
1: 마음대로 갈굴 수 있는 사람.
5: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2: 큰 문제가
3: 이제는 이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다는 남편. 퇴직 전 이 일에 치여 꿈도 못 꿨던 노망들을 하나 둘 실현하고 있다네요.
1: 저희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 일단 술을 제가 좋아하니까 칵테일은 했고 이렇게 뭔가 좀 재밌어 보이고 폼 좀 나잖아요.
3: 어우 그러게 정말 폼 나요.
1: 준비됐습니다.
2: 왜? 근데 이렇게 색깔이 있고?
4: 야 이제 네. 어떠십니까?
2: 상큼하네. 뭐 들어갔어? 맛있네?
3: 이제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해졌답니다.
0: 계속 지금 아버님 공간만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동안 어머님 공간도 있다 그랬는데 뭔가 자취가 없나라는
1: 밑에도 있고,
0: 1층에도 있고
1: 네. 위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0: 또 여기에 지금 필적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지금 앞으로 봐야 된다.
3: 이제 아내의 공간을 보러 갈까요?
2: 상별에서

0: 방으로 올라가는 네, 것이 이제 제
1: 아, 네네. 와, 이제 2층에 완전 이제 네. 독립된 건가? 네네.
2: 1년 전까지는 독립한 딸이 썼다는 방이고요. 이제는 안에 또 다른 작업실이 되었다네요.
0: 네, 여기는 원래 이제 제 딸이 쓰던 공간인데요. 네. 독립해서 나가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새롭게 확보한 저의 네, 공간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 이 집에서 많이 쓰네요.
2: 이 작업실에 붙은 방이 1년째 남편과 따로 자는 아내의 침실인데요. 테라스로도 연결돼 있네요.
0: 이 공간이 저희 전체 집에서 가장 분리가 완벽하게 되는 아, 공간이에요.
1: 그렇죠.
0: 여기 있으면은 밑에서 일어나는 일도 거의 이제 좀 차단이 되고요. 네, 네. 완전히 그 나만의 방.
3: 시범을 보이고 있네요. 야옹이가.
2: 특히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기에 이 공간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데요.
0: 애 키울 때는 정신없을 때 누구 엄마로 살았잖아요. 누구의 아내로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누구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를 좀 찾아보자.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이가 들어서 나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3: 이렇게 뭐 따님이 계시다가 또 지금은 안 계시고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거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는 또 막 보고 싶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0: 네, 뭐 이제는 반가운 손님이죠.
3: 아, 손님. 네. 맞네요. 또 원래 엄마하고 딸은 또 이렇게 통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0: 아니요, 우리 딸은 저하고 걔는 약간 시크해요.
3: 아, 진짜요?
0: 아빠 닮은 쪽이 더 많을 거예요.
4: 내가 시크하다고?
1: 그래서 보고 싶으시고 또
0: 가면서 남기고 간 게 이제 침대하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인형하고.
3: 네네네.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결혼 때 사는.
3: 아, 이걸요?
0: 네.
4: 그 옆에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0: 예, 애들 이렇게 포켓몬스터 막 스티커 붙일 때요. 애들 아. 열심히 막 그 몬스터 붙였던 네, 그 스티커 네, 자국에 네. 그냥 안 떼고 있어요.
2: 자식은 떠났어도 부모는 작은 기억조차 쉽사리 놓지 못하죠.
0: 어우, 천정리가 제일 골치가 아파. 걔도 깔끔하게 정리되지가 않아요. 항상 그게 막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거슬렸거든요. 부자재 같은 것들을 정리해놓고 쓰는 창고로 쓰려고 이 공간을 지금 다시 확보하고 있어요.
2: 딸의 공간에서 자신의 공간으로 바꿔가는 중인데요.
0: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이네. 그게 다 커서 아가씨가 다 돼가지고. 품안의 자식이었을 때 얘가 다 커가지고.
2: 그런데 자제분들은 엄마 아빠 각방 쓰는 거 혹시 알까요?
0: 아이들 입장에서도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두 분이 잘 지내야지 애들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 싸고 불편하면은 안 오겠죠?
2: 늦은 밤 닦은 양반은 뭘 하실까?
4: 무시요.
0: 오빠 뭐 해?
4: 왜?
0: 뭐 하냐고?
4: 뭐 일하지.
0: 홀레신데 힘내서 열심히 해.
4: 뭐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아. 가봐.
0: 가봐.
4: 자꾸 두드리지 마.
1: 그냥 갖다 주시면 되지. 창문으로 이렇게 던지시는 이유가.
0: 로미오와 줄리엣 같잖아요. 연애하면서 계속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학 때만 만났거든요. 그리고 만날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진짜 자기 일 하다가 딱 문 열고 나오면은 그때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더 멋져 보여요.
4: 제가 좀 멋있긴 하죠. 안녕히 가세요.
2: 그런데 각방을 쓰는 부부가 또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있답니다. 바로 거실과 다이닝룸인데요.
5: 진짜 역할 분담도 잘 돼야 되죠.

0: 그런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1: 제 이제 주변에 집 지어서 좋겠다 그러면 남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지지 마라.
0: 제가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
2: 그래서 저는 이 집으로 이사와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편이지. 의외로 부지런해서.
3: 공동으로 쓰는 공간, 서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의견을 조율을 하면 좋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쪽에서 불만이 계속 쌓일 것 같아요.
4: 잘 지켜지고 있나요?
3: 네.
5: 겁나게 잘하고 있지.
3: 겁나게 잘하고 있어. 겁이 날 정도야. 얼마나 겁나게 잘하는지.
6: 남편은 로망인 장작패기를, 아내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그렇게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나눠서 하죠. 이 또한 인생의 화원기를 같이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묘책이겠죠.
2: 애들이 둘 중 하나라도 결혼을 꼭 해서 아이를 낳고 몸으로 놀아줄 수 있을 때 같이 많이 놀아주고
1: 마당에 숨놀이도 하고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2: 여름이 오면 좋겠는데
1: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4: 그 구역을 계속 유지할 생각?
1: 아니요 다 기꺼이 마당 발코니 다
2: 그 개들한테는 무슨 경계가 어디겠어요?
6: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도 설렘 가득한 장밋빛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집은 문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광변에 자리한 집이라는데요.
7: 이게 힌트입니다.
0: 아, 그래요? 이건 우리 초등학생들 이 도형자인데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게 힌트인가요? 아, 근데 이 삼각형은 지붕인 것 같은데 여기 삼각형 아닌 집이 없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없는데.
6: 그러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 이 동네에 그런 집이 있을까나?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집을 찾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모양의 집이 있다는데 혹시 이런 집이 있나요?
8: 세모, 네모,
0: 동그라미.
8: 근데 우리 집 같은데요.
0: 아, 진짜요?
8: 예.
6: 운 좋게도 건축주를 딱 만났는데 어머, 정말 세모, 네모, 동그라미네.
8: 안녕하세요. 네. 이 집을 짓기 위해 100번을 대짜놓은 남편 정관식입니다.
9: 그렇게 까다롭게 집을 지어놓고 각방 쓰는 아내 강순임입니다.
0: 딱 이제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동그라미, 네모, 지붕이 세모 맞나요?
8: 아니요.
0: 아니에요?
8: 이건 동그라미 맞는데요.
0: 네, 동그라미 맞죠.
8: 이거는 네모가 아니고 세모입니다.
0: 세모예요?
8: 네모를 들어가지고 세모를 만드는 거예요.
0: 그럼 네모는 또 어디 딴 데 있는 거예요?
8: 네모는 이제 저쪽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0: 아무튼 집이 굉장히 예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네모 세모가 막 있으니까 되게 독특한
8: 집이에요. 예, 특이한 집.
0: 두 분 중에 어떤 분 취향이신 거예요? 이건?
8: 그거는 제 취향이에요.
0: 아, 아버님.
8: 제가 예. 예, 예. 그 남 안 짓는 거 그게 특이한 게 나는 좋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6: 70대 노부부의 집 치고는 참 별나다.
0: 이게 그러면 네모인가 봐요. 황금색으로 예. 칠했네요.
8: 예, 맞습니다.
0: 아, 네모, 세모, 예. 동그라미에서 황금색을 예. 칠해놨구나.
8: 예, 예, 예.
6: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옥의 발짝 지붕 형태에 유약을 바른 기와를 얹으셨네요. 아니 근데 이게 대체 한옥이야 양옥이야?
9: 저쪽 동네가 고시들 집정촌인데 그 기아집이 많아요. 근데 기아집이 굉장히 이쁘더라고. 근데 내 생각대로는 기아지붕이 안 이뻐. 나는 이래 절 모양 이래 날아간 걸 상상했거든. 근데 집을 짓고 나니까 모양이 영 좀 마음에 안 들어. 집이 작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가 봐.
8: 그렇게 지으면은요, 그럼 한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식으로 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6: 결국 지붕은 한옥에, 아래는 아파트식인 퓨전 한옥이 되었다네요.
0: 아니, 그 위를 또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집들하고 좀 약간 차별점이 있는데,

0: 석가래가 여긴 또 네모난 각재를 썼네요.
1: 그렇죠.
2: 원통형 석가래 대신 송판으로 비용을 줄이고 아들이 설계해 상까지 받은 집이랍니다.
3: 근데 설계할 적에 아들하고 네. 좀 미리 좀 의견이 많이 안 맞았어요.
1: 네. 설계 한 100번 정도.
0: 뭐 설계를
1: 조금 보태면 그래요.
0: 아드님이 뭘 이렇게 그려오시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 100번이면 예.
1: 그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
0: 아니, 의상하실 뻔하셨네.
3: 너무 철도철미해서 내가 피곤하지. 저 배추 섞을 때도 자로 재고 섞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추를 섞는다 하길래 안 나가봤더니 한 3시간 4시간 배추를 섞는데 배추를 내가 생각하면 그냥 이래가지고 배추를 섞으면 되는데 자로 재고 섞는다 몇 시간이 걸리는 게.
2: 남편이 심었다는 바로 그 텃밭인데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요 일일이 자로 재서 각을 맞춰 심은 배추랍니다. 보호망까지 했던 남편은 뭘 하든 줄자가 빠지지 않는데요. 요즘은 정원 가꾸기에 푹 빠졌답니다.
1: 여기에서 여기까지 40cm다. 50cm 해야 되는데 50cm가 50cm. 여기.
3: 아이고 이 양반 또 꽃을 사갖고 꽃심으시네. 또 자로 재네. 자로 재요 또.
1: 아이고 정확하게 재야 되는 거지.
3: 대충 심어도 되는데.
1: 딱 50. 50cm.
0: 이상하진 않아요. 아무튼 정착.
3: 아이고 뭐 하루 이틀 반 것도 아닌데 뭐.
1: 만나 하나죠.
3: 자하고 볼펜하고 들고 살아요. 어머. 됐어. 여기. 이풀을 열어 좀 들어갖고 꼭꼭 눌리줘야지.
2: 꽃 하나도 허투루 심지 않는 남편이다 보니 그 취향대로 지었다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집 내부가 정말 궁금한데요. 현관 문을 들어서면은 그다지 크지 않은 일자형 거실이 반대편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특히 남향인 거실의 창호는 한식으로 꾸며서 채광에도 아주 신경을 썼답니다.
0: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집을 지으시면 이렇게 무거운 커튼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집 들여다보인다고 많이 하시는데 이걸 하니까 훨씬 보기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들도 이렇게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라 얘도 보니까 미닫이 문 같거든요.
4: 그렇죠.
0: 이렇게 열면은 또 이렇게 딱 계속 착착착 열리고
2: 단옥미가 넘치는 현관 중문을 포함해 모든 문들이 미닫이식인데요. 문 하나를 열 때마다 일자형으로 이어진 다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0: 어떤 틀 안에 기하학적인 이 공간들이 또 막 속 안에 집 속에 집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모가 이래서 딱 세모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있고.
1: 사각형을 돌리니까 세모가 되는 게 안에도 세모, 바깥에도 세모.
2: 집 외관에서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이 공간은요, 사실은 네모를 돌려 만든 거라니. 오, 그 발상이 참 참신하네요.
0: 끝에 또 창문도 세모창이 살짝 있어요.
1: 제가 그 원했거든요. 그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좀 크게 해달라 했더니 공간이 저거밖에 안 됐네요. 조금 아쉬워요.
2: 그러게요, 작긴 좀 작다.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0: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 네. 주방이 어디 있어요, 주방?
3: 주방은 내가 지집은 한 게 원래 이 벽을 터만 거실이 더 넓을 건데
0: 넓어보이죠.
3: 주방이 냄새하고 지집은 한 개는 보이는 게 싫어갖고 이 벽을 막아달라 그랬어. 네네.
2: 거실 벽 뒤 이 네모가 주방이라는데 깔끔한 아내의 소망대로 일하지 문을 달았다네요. 덕분에 미닫이 문을 닫으면 음식 냄새는 물론 소음까지 차단되고요. 또 바깥 나무 데크로도 이어져 얼마든지 공간을 확장해 쓸 수 있답니다.

0: 이렇게 딱 영역이 예. 적당하게 나눠져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샥 열면은 또 다시 합쳐지고 예.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또 위에도 이게 다락이죠, 그죠?
1: 예, 그건 다락방. 아.
2: 방이 두 개뿐인 30평형대의 단층집 때문에 자식들이 오면은 방 대신 잘 곳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다락방이 그 해결책이랍니다.
0: 근데 그러면 여기가 거실, 네. 주방. 네. 그럼 이제 두 분 주무시는 안방은 어디예요?
3: 안방은 없습니다.
0: 안방이 없다고요?
3: 예. 네.
0: 그럼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3: 아니요.
0: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1: 그럼 내 방을 먼저
0: 볼까요? 아, 어머니 방부터?
1: 네, 네,
0: 아, 이쪽 네. 제일 안쪽이에요?
1: 예. 네. 네,
0: 가보시죠. 이렇게 네. 열고 또 열고 들어가나요?
1: 예, 네. 문이.
2: 미닫이 문을 열고 옷방을 지나면
0: 아, 이렇게 방이 있네요.
2: 역시 남향의 채광 좋은 아내방이 나오는데요. 밖에서 본 네모의 정체는 바로 아내방에 붙은 화장실. 네모는 아내의 공간이었네요.
0: 방뚝대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하트 모양으로 네. 딱 정면을 보이네요.
3: 이게 여기
0: 아, 침대가 아니네요.
3: 예, 예. 침대가 아니고 아, 황토거든요.
2: 건강을 위해 황토와 황토 벽돌로 마감했다는 수분도 100% 황토 침대라네요. 어머 부러워요.
0: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안방처럼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제 따로따로 주무시니까 방 사이즈도 조금 작아졌는데 처음에 적응 잘 안 되시지 않았어요?
1: 젊었을 땐 같이 잤지만 그쵸, 이제는 그쵸. 따로 자니까 편하고
0: 편하세요?
1: 자는 게 나는 일찍 자야 되고 예, 늦게 자고
0: 그러니까,
1: 이렇게 또 방도 나는 따뜻해야 되고 여기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거라
3: 더운 데는 못 자요
1: 그렇게 뭐. 이제는 하면 52년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정으로 살고 어떨 때 이래 보면 또 좀 불쌍하고 많이 늙었잖아. 젊을 때 총각 때 만내 가고 지금 이래 보면 많이 늙었어. 이래 불쌍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래 서로 그냥 그래 의지하고 살지 뭐.
4: 다정하게 손잡고 방도 같이 쓰시지 왜 각방을 쓰세요?
1: 이제는 뭐 하면 뭐 하면 나가 80인데 뭐 같이
3: 잠을
1: 자니.
3: 잠을 못 자요.
1: 이제. 나도 예민해 갖고 누가 옆에서 이리 좀 이리 옷이라 끓이면 잠을 못 자.
2: 젊은 시절 일터에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평생 맞벌이로 일하며 어려웠던 살림을 일으켰다는데요.
1: 3월 달에 약혼을 하고 12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는 자꾸 날 데리고 잘라 하잖아. 그렇게 내가 겁이 나서 안 잘라 그랬지 그 소리 했어.
3: 아, 뭐 그런 기억도 네. 나진 않니?
1: 아니지 뭐 그렇게 얼마나 순진했으면 그때는 손만 잡으면 애기가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2: 흐르는 세월에 이제는 각방 쓰는 부부가 되었다는데 아내의 방과는 뚝 떨어진 남편의 방은 바로 안팎으로 삼각형 모양이었던 공간 안에 위치한 편백나무 방이었네요. 뭐 여기도 황토 침대야.
3: 이제 요 창이 없었는데.
0: 아, 창인데요?
3: 네, 요 창에 요 창만 있었는데.
0: 네네네.
3: 아무래도 요게 아, 요 동그랗게 하나 해야 되겠다.
0: 네네.
3: 그 내가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0: 이게 저 되게 재밌게 창들도 막 만들어져.
3: 바깥에서 보기도 좋고.
2: 그런데 유독 눈에 띄던 원형 공간은 대체 뭐죠?
0: 예. 아, 예. 동그라미가 없는데요?
1: 예. 일로 가시죠. 예, 예.
0: 오, 우와.
1: 예.
0: 오, 진짜 원형 동그라미인데.
1: 예.
2: 남편이 쓰는 또 하나의 화장실에 이어진 이 공간이 바로 동그라미의 비밀인데요. 천장도 없는 이 공간, 대체 무엇을 쓰는 곳이래요?
0: 아니, 여기 정체가 뭐인 거예요? 벽이 둘러쳐져 있고 지붕은 없고. 그럼 아버님 여름에 뭐 등목하시는 공간이에요, 여기?
3: 네, 맞습니다.
0: 아, 진짜 등목해요? 네,
3: 여기가 네. 네, 노천탕.
0: 오.
2: 욕실에 수도를 끌어다 샤워를 할 수 있게 한 노천탕이라네요.
3: 목욕하면서 또... 아.

0: 전혀 진짜 완전히 반전의 이 동그라미가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네요. 오, 좋습니다. 아주.
1: 70대 노부부인 이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집이네요. 과거 더 큰 아파트에서도 살아봤지만 결국은 마당 있는 이 집을 원했다네요.
2: 아유, 힘들게 풀 뽑지 말고 이거 그러면 자갈 다 걷어내고 세면하면 안 돼? 딴 집에는 여기다 세면을 이거 발라놓으니까 더 깨끗, 내 눈엔 더 깨끗하고 풀도 안 나고 좋을 것 같던데.
3: 재난주택인데 세면을 하면 되는 거 아니다, 재난주택에다가.
2: 애초 할 때 세면을 했어야 됐는데.
3: 세면을 하면 안 돼요. 세면은 전부 다 세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2: 안 되기는 뭐가?
3: 건강에도 안 좋아요, 세면을 해놓으면.
2: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뭐.
1: 결국 또 남편의 고집에 지고 마는 수님 씨. 그래도 늘 나무처럼 남편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2: 이 나팔 비슷 나팔하고 비슷하게 이게 천사의 나팔이라 하는가 봐.
3: 그러니까. 그거 한 개 꼽아봐.
2: 꽃 선물을 해준다고, 여기다.
3: 아이고. 아이고야.
2: 됐어, 이뻐?
3: 아이고.
2: 똑같아. 지금부터 다 늙고, 뭐, 꽃 같고, 뭐.
1: 50년 넘게 동고동락한 비결은 뭘까요?
3: 요 좀 성질이 급해요. 그러면 탁 돌아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안 맞다지 막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벌리, 그럼 벌리. 그런 게 뭐 크게 뭐 큰 적은 없어요.
1: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나이를 먹고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노부부.
2: 우리도 며느리 둘이지만 말을 많이 조심해.
1: 오늘도 또 하루를 보냈는데요. 부부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상이죠. 그런데
2: 아이고 난 더가 자야 되겠네. 피곤해서
3: 피곤하지.
2: 잘 자요.
1: 오늘도 또 혼자 주무시려고? 근데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2: 하루 잘 보내서 자야지. 오늘 혼자 자는 게 편하고 좋지 뭐. 이제 혼자 자버려 돼갖고 좋아요. 편하잖아. 조용하고.
4: 아버님이 서운해하진 않으세요?
2: 에이, 괜찮아요. 근데 네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 혼자 각자 자면 편하고 좋아요.
1: 아내가 잠자리에 든 뒤에도 한참을 홀로 깨어있는 남편 관식 씨.
3: 저녁에도 보통 빨리 자면은 10시 반, 안 그러면 12시까지도. 그리고 아침에는 4시 반. 그렇게 만약에 입고 잤는데 또 더 갔다 들락거리면은 잠 깨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배려지, 배려.
1: 그래요. 50년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의 지혜일지도 모르죠. 온종일 두 사람뿐인 이 집에 뭐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다 가족 같은 고향 친구들인데요. 근데 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가신데? 손님들마다 빠지지 않는 거는 집 구경.
5: 나무가 이런 데가 없어. 멋지요, 고마.
3: 그게 좋아요.
4: 부부 방은 또 각방이시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이제 나이가 들게. 같은 방에 자면 잠을 잘 못 잔대요. 그 나도 우리 집도 가면 우리 집 사람 저 짝이다 난 이 짝이다 이제 나이가 들게 어쩔 수 없지 그러니 편해 또 복해.
4: 아니 그러면 여기 입방 안 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줘.
6: 저는 팔 대고 잡니다.
4: 두 분은 안 쓰시고
6: 서로 안 되면 잠 못 자요.
5: 한 3년 전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잤는데 그래 자보니까 잠자는 게 편해. 뭐 옆에 긁고 칠 것도 없고.
1: 아내들의 화제도 단연코 각방 쓰기.
7: 각방을 왜 쓰지?
2: 아니, 젊었을 땐 같이 자도 이제는 뭐 따로 자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각방 써요. 그러면 아침에는 그러면 한 방 써.

0: 글쎄요. 아,
1: 눈에 한방 써요. 늙어도 한방 써야지 정이 나지.
0: 여도 각방 써봐.
2: 혼자 자는
0: 거. 혼자 자는 거.
3: 아이고, 늙었으면 혼자 자는 게 좋아.
4: 일어나면 방을 일부러 뚝뚝 끊고 일어났네.
1: 아이고, 거리가 너무 머네.
5: 100세 시대 각방살이가 대세라고도 하는데 우리 장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아, 이렇게 약간 주무실 때만이라도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겠구나. 이분들 보니까 그 거리감도 되게 적당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실 때만 딱 헤어져 있고 계속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5: 항원이온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0: 참. 허였네, 허예요. 허였네, 고마. 할아버지 머리 다 됐네. 날만 내가 속을 써야 머리가 다 씻어. 앞으로 한 15년만 같이 더 살까? 15년 같이 살다 갈 때 나와 같이 가면 돼.
7: 같이 손 붙잡고.
0: 먼 길을 혼자 못 가예. 같이 가면 돼.
5: 엄마, 떠날 때도 함께 하자네요.
0: 그래도 날 잘 만났지요, 뭐.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지니고 살지. 딴 여자 만나서 이런 집 못 지니고 사는 게 살아요. 그거 하나 인정이에요. 정말이라. 워낙 내가 알뜰히하고 억척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을, 인정. 그거 하나는 인정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발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7: 이발비.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좋네. 해가 굉장히 좋네.
0: 오늘 하루 해도 다 갔고.
7: 지는 우리의 우리, 인생 같네, 인생.
0: 우리 나이하고 똑같네. 해가 보면 다 가려지네, 구름에. 우리 인생하고 다 똑같아.
7: 구름에 끼다가, 내려갔다가.
5: 찬란하지는 않아도, 뭉근하게 이어갈 황혼의 날들을 이 집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 Let's drive to Vegas. 커피 업계에 뭐 큰 손이라 할까? 한번 설계를 마음껏 해봐라. 또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보자.
9: 열려라, 참깨!
10: 아, 해 뜨는지, 아, 회장님 댁에 틀림없어.
11: 진행시켜.

0: 않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구매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 한번

0: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구매할게요.
0: 예.
2: AR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0: 네.
2: AR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간다.
2: AR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방문 상담 완료 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0: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6: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8: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8: 080-961-9595.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은행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해봐.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착한 개의 대명사 시추. 하지만 가족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요 녀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는 사람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아무도 못 말리는 감자의 유별난 취미.
6: 핫토피쉬 같아요. 눈이 돌아있어. 눈이 희번득해 보여서 무아지경에 빠져.
7: 안녕하세요. 저 사차오게 핑서이성.
5: 취미가 반려견 자랑하기인 남자. 삽살개에 빠진 영국인.
8: I love Kingsley, the wonderful dog. Honestly, they're the nicest breed.
5: 영국 신사와 한국 토종견 삽살개의 만남.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주인공들이 찾아옵니다.

0: 발재간을 자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감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아빠 보호자 덕분에 감자가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1: 자주 놀아주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얘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은 이렇게 놀아주고 나면 잘 자더라고요.
0: 순둥순둥한 모습이 매력인 감자.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자기 주장이 확실한 녀석이라는데요.
2: 근데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3: 그래 보이시죠?
1: 곧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0: 그럼 본격적으로 감자의 일상을 관찰해 볼까요? 공놀이가 끝난 후에도 아빠 보호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 아직도 기운이 넘쳐 보이죠? 그런데 대체 뭐라는 걸까요? 녀석이 호시탐탐 노린 건 다름 아닌 발? 그런데 이번엔 제작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녀석. 아무래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인데요. 간식이라도 찾는 걸까요?
4: 빨리 내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놔.
0: 감자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5: 아유, 저 손이 괜찮더라고, 저 손이.
0: 녀석이 노린 건 다름 아닌 손. 정성스레 핥는 것도 모자라 꼭꼭 씹어 맛보기까지 하는데요. 가족들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1: 이제 손 금방 말라요. 그러면 이제 로션 바른 것처럼 아주 그냥 촉촉합니다.
3: 저희가 다 그래서 손이 늘 이렇게 보습이 잘 돼 있어요. 네.
0: 끊임없이 제작진의 손을 노리는 녀석.
4: 난 보기를 모르는 감자다.
0: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손을 내주고 마는데요.
5: 요 손맛은 어떤가.
0: 문제는 녀석의 이런 행동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
3: 빠는 자세.
2: 이렇게 손 좋아하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3: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그냥 저희가 TV 볼 때 너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재본 적은 없지만 주면 계속 빨고 있어 이렇게.
0: 보호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감자의 문제 행동.
3: 감자 일로 밥 먹어.
0: 감자야. 공놀이에 또 손까지 열심히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어.
3: 밥 먹자.
5: 밥 먹읍시다.
0: 그런데 갑자기 식탁 쪽을 빤히 쳐다보는 녀석. 그리곤 식사 중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식탁 밑에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이고, 이번엔 발을 핥기 시작합니다.
6: 아, 감자야. 아이고, 진짜. 아, 감자야.
1: 야, 밥. 아. 어, 야. 이러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이러는 거 아니야.
0: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문제 행동. 감자야, 가족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5: 고기 바깥에 있어요, 뭐.
1: 그래, 여기서 씻고서.
0: 밥 먹다 말고 양말을 신는 가족들.
6: 특히 이렇게 맨발로 생활하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대부분은 집에서도 양말을 같이 신고.
3: 이제는 그러려냐는 것도 있어요.
0: 식사 후 편하게 쉬고 싶지만 또다시 가족들 곁으로 와서 손을 핥는 감자.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1: 자, 그만. 그만.
0: 보호자가 말려봐도 막무가내.
1: 안 돼. 하지 마. 자.
0: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녀석이 아니죠. 목표물 변경. 이번엔 엄마 보호자에게 손을 내놓으라고 보채는데요.

0: 우아지경에 빠진 감자.
1: 근데 그냥 주는 게 편해. 주면 TV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2: 이렇게 TV 볼 때도 계속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3: 그러니까 TV에 집중할 땐 잘 저도 모르는데 사실 근데 울고 나서 TV를 집중해서 본 적은 없어요.
4: 진짜 뭘 봤나 싶긴 해요. 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3: 그래서 잘 때 얘 몰래 TV로 다시 볼 때도 있어요.
0: 그래서 준비한 실험. 과연 감자는 가짜 손에도 집착을 할까요?
1: 제 생각엔 그래도 같은 모양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5: 촉감이 달라서 안 할 것 같아요.
0: 가짜 손을 내밀자 바로 검열에 들어갑니다.
6: 야, 넌 뭐야?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손이라면 환장하는 감자. 그런데 가짜 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짜증난 것 같은데요?
6: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속을 것 같아?
3: 해야지, 주먹을. 그렇지.
0: 이번엔 레몬을 이용해 감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레몬 신맛은 웬만한 사람도 참기 힘들죠.
7: 이거 짰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1: 감자.
0: 과연 감자의 반응은?
7: 와, 진짜?
5: 와, 좋다.
7: 좋아해?
0: 레몬즙이 잔뜩 묻은 손을 열심히 핥는여서
3: 어머, 눈 봐.
0: 손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감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가족들.
7: 야.
8: 어디가?
7: 천천히.
0: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녀석. 농구장에 난입한 감자. 동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네요.
2: 애들이 공을 부셔주 주네 그냥.
7: 네, 알아서 이제는.
0: 멀리서 공 소리만 들려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3: 겨울쯤부터 공에 한번 저 공 소리에 집착하더니 그때부터 나오면 정신이 못 차리고 정상적인 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지하니까 이게 ADHD 아니야? 이럴 정도로 뭔가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0: 그렇게 좋아하는 손도 밖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손이 많은데도 감자의 관심은 오직 공뿐인데요. 동네 아이들의 공을 막무가내로 뺏는 감자 때문에 보호자들은 난감할 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공을 뺏으려고 하자 더욱더 흥분하는 감자.
7: 가자, 들어가자. 감자 들어가자. 아유, 화났어. 들어가자. 안 돼.
0: 유독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자 때문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는데요.
7: 감자. 흥분하지 마, 이거. 그만. 됐어. 그래.
0: 결국 산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쫓기듯 가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7: 가자. 감자야, 안약 넣자. 안약.
8: 아유, 싫어.
7: 알았어. 미안. 이거 넣어야 돼. 하나. 야, 아빠가 잡을게. 너무 싫어.
0: 온몸으로 안약을 거부하는데요.
8: 힘들어져.
7: 됐어. 너무 싫었어. 미안.

0: 아유, 그래.
1: 또 손바닥.
0: 안정.
1: 안정. 안정제.
0: 안정제. 안정제. 왜?
2: 주로 간식 같은 거 줘도 말리잖아요. 손가락 좀.
0: 예. 그래서 간식 값은 안 들어요.
3: 간식은 잠깐일 뿐.
4: 사실 감자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데요.
0: 지금 현재 왼쪽 눈은 완전 실명된 상태이고요. 그 오른쪽은 그 동공 가운데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옆에만 조금 보는 상태라서 의사 말로는 시야가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4: 장애 때문이었을까요? 생후 3개월 무렵 회사 앞 상자에 버려진 채 발견된 녀석. 가족들은 감자의 문제 행동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0: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아기 때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못 빨아서 그래서 빠는 걸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어요.
3: 건강이 제일 걱정되긴 해요. 사람 손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매번 자주 씻는 편이긴 한데 얘가 온 이후로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혹시 얘한테 무슨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4: 감자의 집착을 멈추게 해줄 단 한 사람. 설쌤, 오늘도 감자를 위한 특급 솔루션 기대할게요.
5: 아니야, 아이고, 여기까지 나와. 어? 이렇게만 나와줘도 돼?
6: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요. 다른 강아지 냄새가 나지? 스캔을 아주 열심히. 응? 거의 집에서 매일 이러는 거예요?
1: 네.
6: 가족들한테? 계속?
5: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명확한 원인이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일상생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5: 네.
4: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손을 달라고 떼쓰는 녀석. 마치 사탕 먹듯 보호자의 손을 핥아대는데요. 손을 못 핥게 하자 이번엔 발을 노립니다.
7: 잘 된다. 잘 된다.
1: 이렇게 TV 보면은 손을 다 달라고 계속 이렇게 몸을 긁어요.
5: 손을 달라고?
1: 네. 그럼 저렇게 손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5: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로 봤을 때는 네.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3: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5: 조금 힘드실 것 네. 같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5: 잠은 잘 자요?
3: 잘 자요.
5: 잠은 잘 자요?
3: 네.
5: 그러면 잘 때만 빼고서는 계속 저 행동을
3: 네,
5: 하는 거예요?
3: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4: 발을 핥는 감자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
1: 감자야! 아, 진짜! 아.
4: 게다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감자의 표적.
8: 빨리 나와! 대충 씻고 빨리 나오라고!
4: 욕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닥터 PC처럼 구석구석 핥아대는 녀석.
5: 점점 제 마음속에서도 이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이번엔 설쌤의 손이 표적이 됐네요.
5: 내 지금 달래. 손 핥고 싶대. 계속 내 손을 지금 줘봐. 자, 일로 와. 위험해. 왼손에다 오른손 마우스.
4: 생후 3개월 무렵 버려진 감자. 입양 당시에도 손과 발에 대한 집착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3: 너무 아기 때 버려져서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5: 엄마랑 빨리 떨어진 애들은 이 행동보다 네. 더 많이 하는 게 네.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은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이불이나 이런 거 쭉쭉 빨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인데도.
3: 아.
5: 이거는 어렸을 적에 엄마 저 충분히 못 먹은 그런 이 결핍 이런 게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서 이런 행동을 더 할 수 있어요.

0: 있기는 한데 이거는 꼭 엄마랑 빨리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1: 그렇구나.
0: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2: 모견과 일찍 떨어진 게 감자의 문제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석. 그렇다면 감자는 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의 손발에 집착하는 걸까요?
0: 감자의 하루 루틴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1: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0: 네.
1: 똥 싸고 한참 자요.
0: 한참 자고
1: 네.
0: 산책이나 놀이는요?
1: 산책을 제가 일부러 저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키려고 하는데 산책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가자마자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공 튀기는 소리 네. 그거에 미쳐서 컨트롤이 안 되게 뛰어가요.
3: 좀 딸려요. 뭐 이렇게 난리가
2: 바깥에 난리가 나가면 특히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감자. 제대로 된 산책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4: 들어가자.
2: 평소에도 외출 시 공을 비롯한 여러 소리에 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0: 하나의 감각이 좀 줄어들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각적으로 둔감해지고 잘 안 보이는 대신에 내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청각이 더 많이 발달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런 할퀴 행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얘는 집에서 이걸로 내 그 스트레스와 기분을 푸는 아이예요. 강박적이지만. 사람도 똑같은 게 손톱 물어뜯기 같은 거. 이거 왜 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근데 똑같아요. 했을 때 뇌 안에서 안정감과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빠져서 너무 하다가 여기 상처나고 네. 문제 생기면 이거 강박행동이라고 하고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2: 외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충분한 산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핥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진단.
0: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 네.
0: 쇼츠 많이 보세요.
5: 네.
0: 그거 똑같아요. 중독됐어.
1: 아, 중독. 네. 도파민 중독.
0: 실제로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핥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네. 도파민뿐만 아니라 네, 네, 엔돌핀이나 네. 기분을 네.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1: 네.
0: 많이 나와요. 오늘 했으면 내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일 하면 또 내일 모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경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8차선 자동차 도로도 아니에요.
1: 아.
0: KTX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끊기려면 오랫동안 이 길을 안 써야 돼요.
2: 감자의 첫 번째 솔루션은 일명 슬로우 매트. 매트 사이사이에 홈이 파여 있어 간식을 오래 핥아먹을 수 있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0: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거나 기다리라고 해서 잘 참아주면 그때 이런 장난감을 제공해주면 되고 이것도 규칙이 있어야 돼요.
5: 네.
0: 물론 안 보이는 아이들은 훨씬 더 교육하기 어려워요.
5: 네.
0: 앉아. 감자 앉아. 말 안 들으면 안 줘요.
5: 네.
0: 감자 앉아. 기다려. 한 5초밖에 못 기다리는구나. 뭔지 알 것 같아. 기다려. 옳지. 제가 이거 하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5: 네, 네.
0: 지금까지는 좀 못 봤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5: 네.
0: 시주 중에
5: 네.
0: 엄청 똑똑한 아이일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1: 그럴 리가.
0: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5: 네.
0: 제가 아까 앉아 기다려를 시켰을 때
5: 네.
0: 행동을 자기가 여러 개를 보여줘요.
2: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감자. 하지만 설쌤의 말에 뱅그르르 돌아도 보고 엎드려 보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0: 지금 명확하게 막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1: 아~
0: 에너지가 많고. 그런데 지금 청각의 민감함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에서 다 못 풀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걸 푸는 방법을 처음에 핥는 걸로 시작을

0: 하다가 이게 보상작용이 되는데 그 보상작용으로 점점 강박으로 되는 거예요.
1: 남자야, 이제는 손이랑 발 대신 간식 맛있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0: 기다려.
1: 가장 기본적이지만 충동 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다려 교육.
0: 기다려.
1: 야, 처음인데도 제법 잘하는데요?
0: 옳지, 먹어. 먹어.
2: 감동이야.
3: 대박.
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뇌 안에서는 기다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신경이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얘 이거 너무 좋아하네.
2: 네.
0: 던져주기 전에 기다려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간식 있을 때만 기다려만 되면 안 되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이건 교육이 되는 거예요.
2: 네.
0: 앉아. 기다려.
1: 얌전히 설쌤의 지시를 기다리는 감자.
0: 옳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습관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먼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점잖게.
1: 엄마 보호자도 도전.
2: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0: 보통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포기해요. 근데 절대 규칙이 세워졌으면 깨지면 안 돼요.
2: 기다려.
1: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2: 먹어. 어우, 잘했어요. 감자 잘했어.
0: 확실히 브레이크는 조금 모자르지만 이것만 잘 계속 만들어주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감자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해줬던 게 오히려 미안해지는 것 같고 감자가 손을 핥는 행동 말고도 다른 좋아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설쌤의 솔루션 이후 매일 꾸준히 이어진 교육.
2: 진짜 잘했어.
1: 간식 매트까지 열심히 활용한 결과 문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반가운 소식. 더 이상 손발에 집착하지 않고 덕분에 가족들에겐 평화가 찾아왔다는데요. 감자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화이팅!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또 다른 주인공. 그림 같은 풍경 아래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반려견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남자.
4: 게임 슬레이 타자. 게임 슬레이! 굿보이. This is Kingsley. It's a Subsalgae. And he's about 1.5 years old. So the Subsalgae have a very thick coat. So this time of year, he's hot. So we'll have a short time out with him in the morning.
1: 영국 남자 폴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토종견, 삽살개 킹슬리.
4: Lilybet! Good girl. This is Lilybet. We got her from a rescue, so she's a gun dog mix. And she's part Spaniel, so 100% ADHD. But we'll try and... So she's partly... Her breed is also to chase birds for hunting.
1: 호소에서 안락사 직전 구조대 가족이 된 릴리벳. 현생 역전이 따로 없네요.
4: 킹스리, 따라! Good boy! 따라!
1: 척하면 척!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폴과 킹슬리.
4: Good boy.
1: 그런데 폴, 한두 번 교육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5: 너무 좋아요?
4: No. I have a professional job. But this is what I get to do sometimes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with our own dogs.
1: 얼핏 보면 두 녀석 다 삽살개처럼 보이지만 견종도 성격도 전혀 다르답니다. 특히 폴은 킹슬리를 만난 후 삽살개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데요. 덩치는 크지만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온순한 녀석. 폴은 마치 영혼의 반짝을 만난 기분이라네요.
4: If you have a very high activity dog, like a border collie, which is a working dog, they need constant stimulation. And they're not suited to a family pet, which will stay at home for most of the day. So, Sapsalge suit me perfectly.
1: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한 삽살개. 가족들은 킹슬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라는데요. 아내밖에 모르던 남편이 킹슬리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5: 원래는 제가 비비스였죠. 근데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센터 오브 라이프, 세상의 중심, 나 삶의 중심, 이게 킹슬리로 완전히 바뀌었죠. 사진 찍고 카메라 뭐 동영상 찍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셀리 사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거를 갑자기 왓챠프로 보내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 킹슬리 가족의 일상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반려견을 키울 결심을 한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게 됐다는 폴. 그 후 보호소에서 릴리벳을 데려왔고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삽살개 킹슬리까지 입양하게 됐답니다.
4: But you can see the dogs are resting happily. They're on their hammocks.
1: 신나는 산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녀석들. 그 사이에 잠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고양이 집사이기도 한 폴은 네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랑이 남다른 영국 남자. 어린 시절부터 폴에게는 동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4: With four long-haired cats and two long-haired dogs, I always go to work decorated with hair.
1: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엔지니어로 일하는 폴.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반려견 교육과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문 서적을 주로 보았지만 삽살개 킹슬리를 입양하고 난 후에는 책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답니다.
4: And I was really pleased when I found this in Australia that they had Sapsalge on the cover.
5: 아, 이거 진짜.
1: 출장을 다녀오며 사온 아내의 선물.
5: 이거를 사다 준 거예요, 저한테. 제가 분명히 캥거루 관련한 거 사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캥거루 키링 요만한 거. 그거 하나하고 이거. 이걸 사오면서 하는 말이 야, 삽살이 찾았어. 공항에서. 이러면서
4: So they show the dogs of Korea.
5: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삽살이. 삽살이. 그럼 내용도 여기에 보면 귀신 쫓고 이런 거 써 있다는 거예요.
1: 폴의 못 말리는 삽살개 사랑.
5: 진도가 좀 크게 나와서 속상해하고 그러나
4: they had the Sapsalge on the cover.
5: 삽살이만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그걸 또 엄청 강조하는 거 있죠. 요거 삽살이 여기 있다고.
1: 좀.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이거. 폴.
5: 이거. 이게 우리 신랑이 펫 책상. 책상 이제 디스카드 하는 거. 그거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12살 때 만든 거예요.
1: 폴의 오랜 취미 생활인 목공예. 그런데 킹슬리를 만난 후 목공예도 그만뒀다네요.
5: 이거 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원래 저희 신랑이 이 우드워킹을 테라피처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6: 왜요?
5: 킹슬리. 킹슬리가 나타나가지고 더 큰 테라피. 완전히 이거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킹슬리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4: 킹슬리!
1: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폴. 그런 그에게 킹슬리는 힐링 그 자체라는데요.
4: Yeah. Son, how do you do?

0: 헛지즘이 적은 삽살개 특유의 성향 또한 킹슬리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So one of the really nice ones about Subsari is that they don't bark unless they're warning you as their owner that there's somebody approaching the property. So again, that's their guard instincts that they've been trained on or bred for, is that they tell you they'll bark when somebody's approaching as a possible invader to alert you as the owner. But apart from that, they don't bark.
0: 점잖으면서도 느긋한 선비 같은 킹슬리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폴. 폴은 요즘 아주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2: 안녕하세요. 엄마.
1: 킹슬리. 어머님.
2: 장모님.
0: 국악 명창인 폴의 장모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장모님에게 민요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영국 남자가 부르는 한국 민요. 기대되는데요.
1: You're about to find out why I work as an engineer. I would be very poor working as a singer.
3: 지금부터 우리 폴 과외, 개인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0: 미녀 수업 내내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킹슬리.
1: 내가 이 장을 치면 옆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순해요, 애가. 그냥 더 이쁘지. 순하고.
0: 강아지 시절부터 폴과 함께 꾸준히 미녀 교실을 드나들었던 킹슬리. 소음을 비롯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죠. 특히 영국에선 퍼피 시기에 사회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킹슬리와 함께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2: It's really important as a puppy to acclimatize them to a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as possible. All the different things to get him used to different noises. So now he's hearing the drumming. He's mostly asleep.
0: 이렇게나 얌전히 있어주니 녀석과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다네요. 점심 메뉴는 장모님표 김치볶음밥.
2: And kimchi? Wonderful.
0: 음식 앞에서도 얌전한 녀석들. 맛있는 냄새가 나도 소란 한번 피우질 않습니다. 이러니 폴이 예뻐할 수밖에요.
3: 야. 맞아, 맛있어.
2: 맛있어.
3: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야, 젓가락질도 수준급인데요?
2: Eating in a Korean restaurant with a group of colleagues, and then it was practicing eating with peanuts to increase my speed and accuracy. Because there wasn't any Western cutlery, so you had to learn quickly.
0: 한국 문화의 진심인 영국 남자 폴.
1: 우리 폴은 말을 나랑 안 통해도 손발을 다 해 둘이. 우리 둘이 날 척척척척 잘해요. 그리고 첫째는 장모님이 해주는 걸 무조건 다 잘 먹어. 다 맛있다, 뭐 뱉어도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먹으니까 이쁘고 너무너무 고맙죠.
0: 다음 날,

0: 코리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영국 신사답게 정장에 모자는 필수. 아무래도 특별한 곳에 갈 모양인데요. 킹슬리도 아주 예쁘게 단장했네요. 오매불망 폴만 쳐다보는 녀석들.
1: 킹슬리.
0: 킹슬리를 만난 후 폴의 머릿속엔 오로지 습살개 생각뿐. 대화도 삽살개로 시작해 삽살개로 끝납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어가기로 합니다. 외국 남자가 한국 토종개인 삽살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흔치 않은 풍경. 킹슬리를 데리고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1: 킹슬리, sit.
2: 여자?
1: 남자.
2: 남자.
0: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킹슬리 교육에 들어간 폴. 게다가 개인기까지 아낌없이 보여주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3: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좀 삽살개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 슬리 잘해요.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4: 아, 여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사람들에게 킹슬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네요. 폴의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죠?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현장.
5: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영국 사람이 다니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0: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삽살개 재단. 킹슬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한때 멸종 위기를 겪었던 삽살개. 삽살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견종입니다.
1: The Sapsari Foundation. Professor Ha has been very impressed with Kingsley and he wants to continue his genes as part of the recovery of the Sapsari population. So we're very proud.
0: 사실 이곳은 폴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1: Yes.
0: 삽살개 중에서도 우수한 유전자를 인정받은 킹슬리. 그래서 삽살개를 보존하는 작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지키는 데 킹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폴은 녀석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네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인 삽살개. 특히 충성심이 강해 한번 가족이 된 사람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정도로 영특하다고 하네요.
1: They're wonderfully friendly dogs. Can have them. They're focused on one person, so you can have a biting incident with another family member. With Sapsalge, these see their entire family as pack, and therefore they protect the pack. So, one of the things I haven't.

0: 바로 사람들에게 킹슬리 자랑하기.
1: 저렇게 자랑하러 갈 때는 꼭 저렇게 돌돌이를 여러 번 하고 나가요. 원래 그냥 트레이닝 입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슬슬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저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2: Right, you're pulling too much. 가자.
0: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교육을 할 땐 누구보다 엄격한 콜.
2: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1: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땡기니까 다시 팔자를 그리는 중이에요. 강아지가 지금 살짝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흥분해 있으니까.
2: 안녕하세요. 삽살개. 네.
0: 드디어 시작된 삽살개 자랑.
2: 안녕하세요. 삽살개. 삽살개.
3: 삽살개.
2: 네. 잉클레이 손.
1: 공격견이 아니고 수호견이라.
0: 아내도 못 말리는 폴의 유별난 취미. 킹슬리를 자랑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는데요.
1: 저 진도까지 갔다니까요. 진도. 진도 끝까지 가고 그리고 막 진도 갔다가 그 다음날 서울 가고. 왜 한국 사람들이 삽살이 더 많이 안 키우는 거야? 맨날 왜 처음 봤어요. 내가 꼭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키우기 쉬운 강아지를 막 이러면서.
0: 자타공인 삽살개 전도사 폴. 축제가 열리는 곳은 폴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킹슬리를 자랑하는 게 폴에게는 큰 행복이라네요.
2: 삽살개.
0: 영국 신사의 마음을 빼앗은 삽살개.
2: 삽살개. 네. First off, I'm just really pleased that people get to see Sapsari because there's not many of them left, but also the people have heard stories. Everyone in Korea has grown up hearing about Sapsari, but most have never seen one. So Korea has the four breeds of native Korean dogs, but in my opinion, Sapsalgae are the best.
0: 삽살개를 만나고 더욱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폴. 사랑스러운 반려견 킹슬리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랄게요.
2: 저는 삽살개 사랑해요.

0: 상담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빌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책,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0: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의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의 증정.
1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5: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16: 한 250억 했고요.
17: 연매출이
18: 14만?
16: 한 50억?
18: 그냥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19: 와,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20: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삭갑지.
21: 우와!
22: It's magic.
23: 안돼,
24: 미끼야, 끝나리, 진짜.
23: 먹어봐,
24: 뿅뿅.
23: 맛있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0: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러죠.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2: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3: 찾았다. 배지밀.
2: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4: 진짜 맛있네.
1: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2: 배지밀 고단백 두유.
5: 메이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6: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6: 오늘 밤 메이킨.
5: 유쾌
2: 상쾌
6: 통쾌.
5: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 해결 메이킨.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나 거기서
10: 나쁘지
11: 잘못하면 엄청.
12: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2: 치과에서 찾으세요.
14: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15: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4: 자랑스러운 국주.
15: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6: 폭포 뒤에서 물만 하고 논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7: 안 밀려져요.
18: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9: 자,
20: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21: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22: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23: 거대한 중국 대륙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기준 바로 이곳입니다.
24: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회수입니다. 이 회수의 남쪽은 중국의 남부, 그리고 북쪽은 중국의 북부입니다.
23: 예로부터 회수 이북은 밀농사로 유명했거든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25: 소스의 향이.
24: 군대 건빵.
23: 아주 오래전 신라의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26: 이게 김규거 스님의 발자국입니다. 거의 한 30cm가 넘죠?
23: 영원불멸한 등신불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로부터 중원과 강남 사이 교통의 요지였던 허페이, 장강과 회수, 대운하까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탐내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허페이는 처음이라 무척 설레였어요.
24: 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허페이, 한국어로는 핫비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핫비의 포공원이에요. 근데 포는 빠오꿍연인데 빠오꿍이 바로 빠오정이라는 포증이라고 하는, 우리는 판관포청청이라고 굉장히 옛날에 2000년도 초반 1990년도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대만 연극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포공원이라고 지었고, 이 호수에 지금 유람하고 막 봄에 버들가지 피는 게 보이잖아요. 저쪽에 가면 호증의 사당이 있어요. 포청천은 푸른 하늘처럼 깨끗한 관리라는 뜻인데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 그를 칭송해서 부르는 별칭입니다. 이곳 허페이가 그의 고향이에요. 서정망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안에 있는 정신의 깊음이 너무너무 청렴 결백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네 글자가 바로 포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23: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북송시대, 호증은 황제의 명을 받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0: 이게 잣두가 세 개 있잖아요.
24: 황족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처형해야겠다. 용잣두입니다. 고관 대작이 죄를 지어서 처형한다. 범잣두입니다. 일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다. 개잣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관포청천 그 드라마 보면 네 죄를 알렸다 한 다음에 잣두를 대령하라 하면 이걸 가져오는 거죠.
23: 청탁이 안 통하는 건 염라대왕과 호증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권력자라도 죄가 있으면 엄벌이 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판관이었습니다.
24: 옛날에는 시장이 목민관으로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추후에 용납하지도 용납이 없이 처형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23: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했던 호증. 정의와 공정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오나라와 유나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곳이 합비, 허회이입니다. 삼국지에 수십 번, 수백 번 등장하는 역사적인 곳이에요.
24: 무슨 뭐 기름 같은 향긋한 기름 냄새 안 나요?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멘스
24: 아, 니하오 여기네요
23: 꼭 꽈배기처럼 생겼죠?
24: 뜻이시죠? 뭐?
10: 마화.
24: 마화. 아, 깨 들어간 꽈배기예요.
23: 마화는 밀가루 반죽을 꼬아서 튀긴 건데 한나라 때부터 먹었다는 아주 오래된 음식입니다.
24: 可以吃一个吗？可以可以。你拿来给娃娃。不烫吗？不烫不烫。啊，
10: 별로 안 뜨겁대요.
24: 보세요.
10: 한국에서 자주 먹는 꽈배기는 부드럽고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까면 겉은 누르스름하지만 안은 하얀 밀가루 성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네요. 꽈배기보다는 튀김 과자 같아요.
23: 중국에서 뭔가 일이 엉켜 있을 때 마화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간식입니다.
20: 好，我们是从韩国来的。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0: 我们是年轻家啊，是不对，叫年轻家是吧？干活配合的好啊。
1: 가깝고도 어려운 사이가 사돈지간인데 매일 얼굴 보며 사이좋게 일하신대요. 시인 소동파가 마을을 보고 여인의 손에 감긴 팔찌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계속 웃기만 하세요. 열심히 따라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설픈가 봅니다.
2: 제가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다르다. 아유 부끄럽다. 요거 하나만 제가 튀겨서 먹어보고 싶어요.
3: 제가 만든 거 한번 해보려고요.
4: 我自己下嘛，我直接。哦，直接。啊，耶，多谢你啦。
1: 옛날엔 여름이 오기 전 마화를 먹으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독전갈이 많아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전갈꼬리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액땜을 했다고 해요.
5: 来的客人当中那个年纪大的人比较多嘛。对对，年纪大人比较多。
1: 매일 유채기름을 갈아서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비법으로 반죽을 해서 아주 고소하답니다.
3: 와,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와, 그 못생긴 게 나왔다.
1: 동비강과 남비강이 만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합비 허페이는 2000년 된 고대 마을입니다.
3: 돼지머리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야 신기하다. 이야 이런 시내 한복판에 아마 아마도 분명 이쪽에 옛날 그 인사동 같은 골목이 있을 것 같아요.
1: 오래된 골목이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조만조만한 작은 가게들 사이 뭐든지 고쳐준다는 만능 수리점이 있어요. 마침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내일모레 여행을 앞두고 가방을 꺼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급히 가지고 오셨대요. 가방을 잠글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6: 你不知道这个密码，但是你怎么开呢？你们看到这比较疯吗？
2: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물리는 거 봐서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찾는데요.
3: 이제 우리 비밀번호 우리도 알았어요.
1: 안 잊어버리려고 쉬운 번호로 설정을 해도 또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4: 不收费了，师傅不收费了，不收钱了，
5: 老板啊，你们是他是我的朋友，
4: 친구라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보내주신대요.
5: 是的，是的。
4: 他们怎么生活呢？

0: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귤이 회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된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가까이 회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회수의 남쪽은 중국의 남부, 그리고 북쪽은 중국의 북부입니다. 이 밀은 여기서부터 많이 경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쌀, 여기 있는 밀, 더 올라가면 옥수수.
1: 여의도 면적은 4배가 넘는 장화의 곡창지대. 옥수수, 콩, 밀을 재배하는데 지금은 밀이 한창 크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황금빛 밀밭이 장관을 이룬다는데요. 이 비옥한 평원을 품고 있는 도시 후양은 농산물의 집삼지입니다. 안후이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0: 우리 또 할아버님이 요리하시는데.
2: 니하오, 워먼 스촌 황고라이드. 我听说这那个 부양의 자오천 시장 非常
3: 유명.
2: 这一条街啊。
1: 밀가루 반죽에 달걀을 섞고 파와 배추를 넣은 찌담빙. 부침개 같죠?
3: 차나.
2: 아, 씨씨. 이거 뭐 얼마인지 여쭤보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씨씨.
4: 정말 맛있네요. 여기다가 배추 같은 것도 좀 썰어 넣으니까 사각사각사각 씹히기도 하고.
2: 这是什么面面
4: 아, 밀가루 가루가 들어갔고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후양이잖아요. 후양하면 밀.
1: 밀 주산지답게 시장 어딜 가나 밀가루 음식이 많았어요. 북방의 전통과 강남의 풍부한 물산이 더해져 다양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후양.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0: 이게 뭔가고 이제 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게 베개빵 전통무의 모양이에요. 와, 여기 부서 여기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4: 바로 베개빵입니다.
1: 전쟁에 지친 군인이 빵을 베고 누워 있어요. 880년 전 송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0: 북송이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개봉에서부터 피난을 항주, 지금의 항주, 당시엔 그걸 이제 이만이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피난을 가요. 양자강을 건너서. 근데 양자강을 건너려면 이 후양을 지나게 되죠. 이거를 먹고 힘을 내서 전투를 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중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순창 전투예요. 왜 순창이냐? 이 후양의 옛 이름이 순창이었어요.
1: 2만 명도 안 되는 병사들이 낮에는 베개빵을 먹고 밤에는 베고 자면서 금나라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요. 지금도 후양에서는 베개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안후이성에 사는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다는 후이족입니다. 빵을 즐겨 먹고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세요.
0: 이분이 빵 공장의 사장님 느낌은 전혀 아니고 어디 산속에 계시는 도사 같은데요?
2: 산边的那个 神仙一样吧
1: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생겼다는 베개빵. 만드는 과정도 전쟁입니다. 보통 빵 굽는 것과 좀 달랐어요. 반죽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효모로 되직하게 반죽해서 수분이 적고 밀도가 높아 웬만한 힘으론 잘 눌러지지도 않습니다.
0: 정말 베개네.
2: 그러면 이 페이드 또 샤워나?
5: 쭉 영원히

0: 이것도 다 있어. 왜
1: 남자들만 반죽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 겹의 반죽으로 만들어야 속이 푹신푹신해진다는 백액빵. 모중지 왕, 빵의 왕으로 불릴만 합니다. 반죽을 마친 백액빵은 커다란 솥에 넣고 뜨거운 수증기로 익히는데요. 일종의 찐빵입니다.
2: 내가 솥단지 큰 거 많이 봤어도 절에 가면 많잖아요. 이건 그거 한 3배, 4배는 되네요.
1: 그 옛날 이곳 주민들이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에서 빵을 만들어 날랐다고 하는데 지금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 어디 파라솔 크기보다 더 커요.
1: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젖은 헝겊으로 감싸는데요. 빵 크기가 워낙 커서 속까지 잘 익히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백액빵을 만들어 왔다는 홍량준 씨.
3: 66년或者76年小学都不上学了，是是，当时生活困难，这个学费，当时呢经济确实都差。
2: 여기 보세요, 여기 홍량준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13살 때부터 빵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마 만들어 놓으면 며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뜨겁고 치열한 인생을 사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맛봅니다. 아름아름으로 전해지던 백액빵을 제대로 연구하고 만들어서 널리 알린 분이 이곳 사장님이래요.
2: 아까 처음 넣었을 때 한 1.5배는 불어난 것 같지 않아요?
1: 빵 하나의 무게가 2kg이 넘습니다.
0: 수제 향이. 오.
2: 야. 오. 야.
0: 이 시핑 100배 천천.
2: 거의 치마.
0: 거의 거의.
2: 아, 되게 뜨거워요. 오. 거의 땅 탕.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건빵. 밖에 있는 거 군대 건빵, 안에 있는 건 촉촉한 식빵.
0: 저희 설가, 우리 그 청소. 아,
2: 맞아요.
0: 우리 고후 면소리 회장 쓰리, 그리고 저기 이층이층의 지적구간, 지지도, 구간에서 지도 송란.
1: 와, 이것 좀 보세요. 아홉 겹의 반죽이 층층이 살아있습니다. 반죽을 접고 또 접고 애쓰고 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2: 자다가 배고프면 드시고.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를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1: 쇠락해가던 송나라의 기적같은 승리를 안겨준 백액빵. 역사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의 소도시를 찾아 떠난 여행. 닌양이라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다리 아래서 빨래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제가 우산을 좀 받쳐드렸어요.
2: 양말 빨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엄청 차갑진 않아요.
4: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랬어요. 이런 개울도 하고 그다음에 샘물에서도 하고 공동 마을 샘물은 온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특히 동네 아낙들이 하루 종일 떠들고 우는.

0: 그런 장소였어요.
1: 빗물에 빨래하면 때가 잘 빠진다고 할머니들이 빗물 받아놓고 그랬거든요. 옛날 생각납니다.
2: 이제 아, 저쪽엔 요 매요 내가 주어 또 부담的地方. 아, 저 지금.
0: 저边.
3: 아, 지금 또 가지고
0: 싶어. 아, 씨. 아, 씨마. 이분이 그 투구 인양 유명한 투구 만드는데 자기 집 앞에 있다고 데려다 주시면 돼요.
1: 인양은 한무제 때 건설된 도시예요. 중국의 오래된 마을에는 독특한 두부가 하나씩 있거든요. 현지인이 강력 추천하는 두부 맛집. 두부를 작게 자르고 계셨어요. 방금 삶아서 따끈따끈합니다.
4: 아, 이게 또프간도 또프간이지만 지금 김나는 이 두부 제가 한번. 진짜?
5: 好好吃.
1: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두부를 틀에 넣고 수분을 뺀 후 양념해서 말린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오랜 역사만큼 종류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6: 저렇게
0: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말려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간장으로 졸여요. 다음에 또 말려요 하면 이렇게 링양 또북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 수분을 뺀 두부를 간장과 설탕, 향신료를 넣은 양념장에 조린 후 말린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한다는데 진짜 정성이 대단합니다.
0: 깜짝 놀랐어요. 안의 색깔. 안은 두부의 본연의 색깔 그대로 있고 우리 비스킷 과자 먹잖아요. 그런 것 좀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간식으로.
1: 하루 종일 굳은 비가 내립니다. 잠시 쉬어가야겠어요. 간단하게 욕이라도 할까 싶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요리를 시작하셨는데 두부가 마치 표고버섯 잘라놓은 것 같아요. 말린 죽순과 껍질, 콩, 채소와 함께 볶은 후 자작한 돼지고기찜 위에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근사한 비주얼에 놀라고 맛있는 냄새에 또 한 번 놀랐어요.
0: 이게 두부네요. 이게 두부간인가요? 여기 두부인지 모르겠어요. 비도 오는데 고기 한번 먹어봐야죠. 와.
1: 짭조름한 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비가 와서 따뜻한 국물이 반가웠습니다.
0: 기름이 있으면서도 간장 맛이 있는 국물을 먹으니까 속이 쫙 내려가는데요. 입속에서 느끼는 따뜻함 그리고 국물, 따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저는 이 입긴 꼬어를 꼭 떠올릴 것 같아요.
1: 한 그릇에 담긴 오랜 시간과 정성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까지 채워봅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차 한잔하러 왔습니다.

0: 500m 남짓한 거리에 20여 곳의 찻집이 모여있는 린완 찻집 거리예요. 찻집이 많은 중국에서도 손꼽히게 유명한 곳입니다.
1: 여기는 완전히 동네 사랑방인데 그 사랑방이 시끌벅적한 사랑방이에요.
0: 차 한잔하면서 전통극 공연이나 노래, 악기 연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말린 차도 팔고 있었는데요.
2: 민도 짜오셨나?
3: 야, 아니야.
0: 린완 찻집의 역사는 당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운하의 물길을 따라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였어요.
3: 这个是云南点红棒棒茶。啊，这从云南来的。 네.
2: 云南。
0: 차가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막대에 봉자를 써서 봉봉차, 중국어로 빵빵차예요. 옛날엔 찻잎이 너무 귀해 서민들은 값싼 차나무 줄기를 우려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차 맛이 묵직하고 구수해요.
2: 우리 차는 멋스럽잖아요, 맛이. 이건 멋스러운 게 아니에요. 구수해요.
0: 찻값이 싸서 누구나 마실 수 있었답니다.
2: 린완의 빵빵차, 왜什么这样有名啊?
0: 차 한 주전자에 단돈 1,000원.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뭐라는 사람 없는 마을이 사랑방입니다. 린완 찻집이 유명세를 타게 된 건 바로 이 샘물 때문입니다.
2: 이게 바로 린완 차가 맛있게 만드는 이 원수. 진짜 달라요. 일단 물이 세지가 않아요. 그런데 밍밍하지도 않아요.
0: 거칠고 투박한 차를 달고 그윽한 맛으로 바꿔주는 샘물과 오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온 전통의 힘. 그 덕분에 지금도 린완 찻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안위성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어찌된 일인지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4: 이게 차가 꽉 막혔어요.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요.
0: 안위성의 명산인 고아산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지금은 셔틀버스만 들어갈 수 있고 5시부터 개인 차량 진입이 가능해서 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5: 我们是从韩国来的，请问一下，你们已经一家人吗？我们是朋友，朋友嘛，几个小时以前来这了，一个半小时前，
6: 最前面的车子大概什么时候来这了吧？
2: 我差不多得有三个小时了啊，差八人，慢一点，好吃，送给你，这是中国的慢一点，这给我嘛，送给你的。我刚才说这没见过外国人呢，这你长得跟中国一样，我瞅不着你是外韩国人。好，谢谢，谢谢。哎呀， 추석이나 설날 때 이 시골 이제 가려면 귀성할 때 막 10시간씩 서울에서 가잖아요. 부산까지 가려면 막 12시간도 걸리고 그때 고속도로 길 막힌 거 있죠? 그거 생각이 나는데요.
0: 드디어 오후 5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좁고 가파른 데다 주차장도 좁아서 낮에는 셔틀버스를 타야 하고 밤에는 개인 차량으로 들어와 숙박을 한 후 다음 날 산에 오릅니다.

0: 이분 센스 있으신데요? 밤마다 이름을 여기는 지승주라고 했네요.
1: 네.
0: 복이 넘치고 만사가 순조롭게 하는 거처입니다.
2: 여기 한번 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0: 예, 침대도 널찍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예, 거기가 바로 산입니다. 불은.
3: 시인 이백이 구화산에 올라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은하수가 푸른 물에 드리운 듯하고 빼어난 아홉 봉우리가 연꽃처럼 솟아있구나. 그 후 구화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의 명산. 중국의 불교 4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사찰이 99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성사를 찾았습니다.
0: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김치장 생애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머릿말입니다. 지장 스님인 김교각은 중국 불교 역사상 커다란 영향을 미친 실제 살아있는 분이고 실제 인물이었다. 김교각은 지장보살의 화신이다. 와, 가슴이 벅찬데요?
3: 신라 성덕왕의 아들이었던 김교각은 권력싸움의 환멸을 느끼고 24살에 출가해 당나라로 건너와 구화산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장보살이라고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 마음을 품고 산에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녀석입니다.
4: 你是韩国人，你怎么知道啊？因为这是你们是从哪来呢？河南。河南。对，郑州。郑州。对。为什么特别来呢？心中的信仰。信仰，你信佛教吗？对对对。
3: 구화산 최고봉 높이가 해발 1342m. 중간에 케이블카가 있어 한결 수월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0: 大姐了，你听过没？那个有名的和尚金巧觉。
3: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바다 건너 이 먼 곳까지 와서 고행을 자처했던 스님. 그 옛날 김교각 스님이 경전을 읽고 기도하던 고베 경대를 찾았습니다. 법당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김교각 스님의 발자국이 있어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 이게 김교각 스님의 발자국입니다. 거의 한 30cm가 넘죠? 이분이 키가 2m가 다 되시는 그런 장신이셨대.
3: 한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서 수행을 하셨길래 바위에 발자국이 남았을까요?
0: 이 여덟 글자가 김교각 스님의 서원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옥미공이면 서불성불이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구제받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3: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전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김교각 스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6: 金地藏从那个韩国过来是不是啊也是历经千山万险的我对他是非常崇拜的因为我修的主要是修地藏法门和净土法门的因为我们每天都在寺院里面

0: 감사합니다.
1: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데?
2: 기계를 바로 고쳐라. 맛은 나게 취하는데.
0: 오, 수고하다.
3: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줄룩, 줄룩.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여섯 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문헌에는 192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가지도 넘고요.
1: 그렇죠. 자매간에도 김치 맛은 다르니까요. 재료와 시기,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2: 아,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3: 귀여워요?
2: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1: 김치 열정 일당 100.
2: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3: 20억.
1: 20억을 날려먹은 후에도 기죽지 않고 200여 년 전 기록 속에나 존재하던 사치스러운 김치 해물 석박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는 그 길로 식품 명인이 됐답니다.
2: 김치도 로봇이 담그고 갔거든요. 그 인간의 손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밥 해먹이고 김치 상가 먹이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거죠.
1: 아직도 가슴 뛰게 한다는 그녀의 김치 이야기 궁금해지네요.

0: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재료가 알파이자 오메가. 폭우의 아침이 분주한 이유죠.
1: 어디지? 너 길 잊어버리라. 저쪽으로.
0: 재료 감지 레이더라도 장착하셨나 봐요.
1: 이거 금방 와요.
2: 이거 봐요.
1: 헐팔팔 이런 새우 만나기 힘들거든.
0: 새우젓에 쓰는 작은 새우 젖새우입니다.
1: 와, 막 아 미치겠어. 너무 좋아.
2: 이 새우가 뭐가 다른데요?
1: 살아 있잖아요. 뛰잖아요 지금. 이거 젓갈 담가는 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2: 귀여워요?
1: 예,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2: 아, 이건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1: 이게 이제 담아갈 박스, 앞치마, 이거 묶을 거, 젓갈 버무릴. 소래포구에 새로운 상이 나타난 줄 알겠네.
0: 방금 만난 그 새우, 혹시 누가 채각이라도 할까 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이분에겐 사실 계획이 있습니다.
1: 이게 소금이 일반 소금하고 틀려요. 소금이 한 5배 비싸요. 일반 소금보다. 그게 뭐냐면 갯벌에서 체렴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맛은 소금 맛이 좌우해요.
0: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부들이 직접 시장에서 새우젓 만드는 게 흔한 일이었죠. 젖새우는 수분이 많아서 빨리 소금에 절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아련한 풍속도가 돼버렸습니다.
1: 얼마야?
3: 19만 원.
1: 19만 원? 서울에서 김장철에 이 양 사면 얼마나? 100만 원 정도. 이 농수산물은 그때그때 수요량 이런 거 경매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발품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시장을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야. 여기.
0: 소래까지 장을 보러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95 여기 있네. 언니. 순덕이 언니.
0: 고향에서 아랫집 살던 동네 언니.
1: 난 누군가에서. 나는 언니 여름에 언니 엄마가 아욱죽 끓인 거 그렇게 좋아했어. 지금도 아욱죽 끓이면 엄마 생각나.
3: 그냥 한 가족이나 같이 대문도 없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고 살았으니까.
1: 여기 전복 소라.
3: 전복 소라.
1: 낙지.
0: 오랜만에 고향 언니도 만나고 언니가 파는 해산물도 삽니다. 아는 사이라 괜히 사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김치 재료로 쓰인다죠.
1: 신선한 걸로 해야.
3: 여기,
1: 와.
3: 여기, 여기 있어.
1: 차, 여기.
3: 그렇게 있었다, 가져간다는.
1: 다 해놨어.
3: 그랬어.
0: 좋은 재료 많이 산 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4: 아, 담았다고?
1: 이게 여기
4: 너무 안, 빡빡하겠는데?
1: 얘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
0: 과연 이 많은 짐이 다 실릴까요?
4: 됐다.
1: 와우.
4: 딱 됐어. 이거 도망가니까 됐어. 저거 좀 됐어.
1: 제 차는 짐 차예요. 차도 임자를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0: 고급차 활용 백서를 다시 쓰고 계시죠? 포구를 떠나 향한 곳은 남양주의 김치 문화원. 명인의 작업실이기도 하죠. 사실 이분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8호 김치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데 일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5: 김치 중에 이 소라가 들어가는 김치가 이 해물섞밭이에요.
0: 명인은 김치 공부를 하다가 고 문헌 규합 총서에서 해물 석박지를 발견했습니다.
5: 김치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원래 북한에서는 가지 김치를 따로 담가요.

0: 어린 시절 어머니가 즐겨 담가주셨던 김치와 똑 닮아 있어서 해물 석박지 재현에 공을 들였습니다. 명인 지정의 주요 기준인 보존 가치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셨답니다. 석박지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어 담근 김치를 뜻하죠.
1: 이게 물김치예요. 이거 국물 만들어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조선의 3대 명품 김치가 전부 전라반지, 개성불산 김치, 해물석박지 이 세 가지가 조선의 3대 명품 김치라고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재료가 다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양반가 김치예요.
2: 김치도 한 번은 또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1: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그 공장형 김치가 또 내가 이렇게 담아서 하는 김치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싫은데 그 누구한테 먹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팔아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해버렸어요. 많이 손해봤죠. 20억?
2: 20억?
1: 식당에서 번 돈 다. 그래도 내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까먹었기 때문에 당당해요. 네, 우리 가족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요.
0: 쏙쏙 박혀있는 낙지, 소라, 전복 보이시나요? 소를 다 채우고 나면 겉잎으로 싸서 항아리에 넣었는데요. 이때 여러 채소도 함께 둘러줍니다.
1: 그리고 나서 국물을 만들어 보여. 이게 문헌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젓갈을 조기젓, 황석어젓 이런 거를 하룻밤 재워요. 어제 재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젓갈에 있는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맹물에 타요. 탄 다음에 배즙, 그 다음에 이건 다시마 끓인 물이에요. 그리고 생강, 생강을 좀 이렇게 넣고요. 마늘도 좀 이렇게 넣어요.
0: 거기에 고춧가루 풀고 간은 소금이나 젓갈로 하는데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운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 맑은 국물을 만드는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이렇게 국물이 자박해야 끝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다음 냉장고에서 열흘간 숙성시킨 후 먹는 게 정석입니다.
3: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은데.
4: 어머! 이거 화면에서 봤던 그거?
5: 네, 그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희가.
4: 이거 제가 먹어볼 수 있어요?
5: 그럼요.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4: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걸 김치 종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 전복도 들어가고 진짜 푸짐하고 다양합니다. 일단 국물이 궁금해서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짜지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시원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0: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저를 놓기 어려운 품격 있는 맛이었어요.
4: 살짝 매운맛이 느껴지나 하면 고소한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살짝 단맛까지 느껴져서 와, 이거 좀 더 먹어도 되나요?
3: 네.
4: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계속.
0: 해물 석박지를 포함해 열심히 김치를 담갔던 그날 오후.
2: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1: 이제 배달. 식당에서 쓰는 김치 여기서 담가서 제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택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16박스 이래요. 그러면 박스비가 하고 택배비 포함하면 한 개당 만 원씩. 16만 원인가? 내 기름값은 거기서 세이브 돼요. 오케이.
0: 아침에는 재료를 잔뜩 싣더니 이번엔 완성품인 김치를 한가득 싣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서울 모처 명인의 김치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2: 여기는 어디예요?

0: 여기가 우리 제가 내년에 가면 만 30년간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한정식집.
1: 결혼 후 길거리 만두 장사로 시작해 분식과 백반, 마침내 고급 한정식까지 음식 장사로는 연전 연승 승승장구였답니다.
0: 밑에도 뿌리대. 우리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돼. 오늘 김치 그렇게 열심히 담아다 줬는데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2: 오늘 사장님 없어도 잘 되네요.
0: 내가 없어야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김치 담는 거야.
1: 정갈한 음식도 알아주지만 이 집은 김치 맛으로 먼저 인정받으며 성장했다는군요.
0: 여기하고 을지로하고 한정식이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에서 한 50억?
2: 여기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쉽지 않았겠어요.
0: 그러니까 8월 달에 열었는데 11월 달에 IMF가 온 거예요. 쪽박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앉혀놓고 우리 1년만 버텨보자. 집이라도 팔아서 다 퇴직금이랑 다 정리해줄 테니까 우리 한번 1년은 버텨보자 그랬더니 10개월 정도이니까 방이 다 차기 시작하더라고. 죽기 살기를 했어요. 새벽 시장 가서 저거 생물로 말.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자리 잡았어요.
1: 그렇게 어렵게 키운 한정식집인데 김치 공장하면서 20억 원이나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니 세상사 참 공짜는 없나 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한복까지 곱게 갖춰 입고 이리도 분주하신가요? 준비된 것들을 보니 딱 김치 재료인데요.
0: 오늘 뉴욕에서 셰프들이 오세요. 손님이 오세요. 김치 배우러. 김치 배우러.
1: 저기 오시네요.
3: 김 선생님이시고. 예, 예.
4: 이분은 프린스턴, 뉴저지에 사시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제니 리님은 기자를 하다가 요리학교를 가가지고 요리사가 되셨고
3: 와
4: 프라이빗 셰프로 일을 하시고
1: 일종의 김치 수업인데 명인이기에 신이 마스터 클래스라고나 할까요?
5: Is that shrimp paste? That looks like pureed. It's the shrimp.
1: 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시죠?
0: 김치의 종류가 굳이 많아요. 문헌에만 192가지인데 거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김치 맛이 있었어요.
1: 케이푸드의 뿌리, 김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명인의 강의는 깊었습니다.
0: 냄새 한 번만 타보실까요? 배추향. 응? 제가 배추를 설탕을 안 넣는 이유예요. 배추가 당도가 6.5브릭스예요.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1: 마치 일타 강사 수업 듣는 학생 같죠?
5: And what's the ratio of water in the kelp? Do you know? So I made a lot of kimchi and I made a lot of bad kimchi. So I think now I'm ready to get into the proportions where she's very exact on proportions. And I think post this trip, my kimchi is going to be way better. Way, way better.
1: 맞아요. 이론에 실기까지 더해졌으니까요.
0: 삼각. Okay. 삼각으로 해야 양념소를 넣었을 때 밑에 빠져나오질 않지.
5: Okay. And then just cut it out.
1: 뉴욕에서도 담가먹기 쉬운 오이 소박이까지 이날 명인이 선보인 김치는 무려 11종류.
5: This is kimchi master. Look at her speed. No, I like doing slowly.
0: 갈치 김치는 갈치의 속젓이 들어갔어요.
1: 오감을 총동원한 수업은 시식이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5: Oh. Hello.
6: You need just rice.
5: That's it. That experience that the master has and how she's put things together, you know, the serendipity of it all is just, it's magic. It's magic. It's art.
7: This class has been amazing. Like, I feel so grateful to be here, to be able to make kimchi.

0: to you with a Korean master is, I will remember this for the rest of my life.
1: 스펀지에 물이 흡수하듯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흡수를 해요. 맞아, 김치가 그런 음식이었어. 막 이래요. 맞아, 맞아. 어, 그랬구나. 막 이러고 막 반응이 오니까 내가 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힘든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김치 계속 담가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3: 간잼이
4: 제일 맛있을 때.
5: 연매추장 얼마 나와요?
6: 이거
5: 그 정도 빡 나와.
6: 간잼이 무슨 맛이야?
7: 간잼이 넣지 마세요. 간잼이.
8: 너무 맛있어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지지, 밴드 더 미싱 링크, 본방사수, 장면돌파.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0: 안녕하세요, 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배지 슬퍼라. 이 돈은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주는 코미디입니다.

0: 충청북도 청주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앞에가 이제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1: 꽤 큰 공장인 것 같아요.
0: 누가
1: 오시는데요?
0: 카트를 타고 오시네?
1: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3: 백만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신자입니다.
0: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공장 입구를 딱 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바로 딱 써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사실은
1: 너무 잘 알죠.
0: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속걸 보자 신신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장족발 대표이사 신신자라고 합니다. 족발, 편유, 또 순대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3: 족발 하나로 지금까지 40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0: 오늘의 주인공, 족발 백만장자.
1: 와. 근데 골프카트를 타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3: 이제 여기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0: 골프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 아니 골프장

0: 공장이 아니고.
1: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공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0: 뭐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1: 2만 평. 예. 굉장히 큽니다.
0: 뭐 기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뭐 김치 공장도 있고 음료 공장도 있고.
2: 아, 음료도
0: 네,
2: 있어요?
0: 네. 우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1: 족발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인데.
0: 네.
1: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네, 한번 사사지 한번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1: 네, 네, 네, 네. 가시죠.
0: 네, 가시죠.
1: 저희 얼루 가는 거예요? 미로처럼 계속
0: 네,
1: 가는데?
0: 네. 한참 가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좀 어두컴컴해서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네.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족발 공장인 것 같아요.
0: 네, 이제 시작하는 곳입니다.
2: 네.
0: 생족발이 들어와서 아하. 여기서 이제 세척하고 마사지하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6시간을 핏빼기를 해줍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요.

0: 이렇게
1: 아
0: 자쿠지 하는 것처럼
1: 탕처럼
0: 어
2: 공기방울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핏물, 잔재물을 다 빼주고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육질을.
1: 그냥 담가두지 않고 마찰해주는 거네요.
2: 네.
0: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2: 그 다음에는 이제 삶는 곳으로 갑니다.

0: 앞발이 막 떨어집니다. 아.
1: 앞발, 뒷발을 이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2: 네.
0: 아니, 이 기계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기계는 구분을 못하고 사람이 구분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이제 손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1: 네. 어떻게 앞다리고 어떻게 뒷다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0: 조금 짧은 게 앞다리 아닌가요?
1: 이거는 뒷다리고 앞다리는 힘이 있어서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0: 아. 아, 앞다리가 더 긴 건가요?
1: 팔이 통통하죠.
0: 아, 살이 예. 통통한 거.
1: 예. 이제 삶으러 가시죠.
2: 네네. 예. 가시죠.
1: 밀고. 예. 같이 가시죠.
0: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2: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세요. 하실 수 있어요.
0: 드세요. 제가. 네.
2: 이게 진짜 무게가 있어가지고 네. 혼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2: 삶의 현장이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솥은 몇 개 정도 돼요?
1: 한 60개 이상 됩니다. 예.
0: 아~ 자, 여기서 삶는 건가요?
1: 네.
0: 예.
1: 삶아서 기계로 올립니다.
2: 아~ 예. 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넣는 거구나.
0: 이게 사람이 손으로 못 하니까. 아, 이렇게 삶아지네요.
1: 네,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삶습니다.
2: 2시간.
0: 2시간.
1: 네.

0: 밑에 가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불이.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팀으로 간접열에 가해가지고 네. 삶고 있고 김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1: 이 육수에 어떤 비법이 좀 있나요?
0: 41년 동안 육수를 계속 이제 시간장처럼 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비법은 저희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지키듯이
1: 걱정 저희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비법을 이게 이제 두 시간이 지난 족발.
0: 네. 예.
1: 저 안에 한약재 그 포대랑 같이. 예. 잘 삶아진 겁니까?
0: 예,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2: 와, 색깔 있다. 윤기나게 바뀌었어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0: 네.
2: 워낙 또 덥고 하니까. 네.

0: 아니 우리 여기 외국인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일이 좀 제일 힘들 것 같아. 저도 벌써 이 땀이
1: 나거든요.
0: 땀이 나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는 좀 빨리 여기서 좀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2: 이건 약간이에요.
1: 진짜요? 너무 더운데?
2: 엄청이 더웠었는데 이제.
0: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삶은 것들을 일로 옮겨서 건조실에다 넣는 건가요?
2: 네. 아하. 그러기 전에 네.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네. 삶고 나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네. 잔털이 삐죽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잔털 제거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1: 아. 네. 이거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네. 하는 거예요?
2: 일일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0: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네.
2: 나지 않습니까? 되게 잔털이 없어지는.
1: 아, 소체로 하니까 네. 타는 소리가 나네요.
2: 네, 잔털이 남아있어요. 네네.
1: 아, 나중에.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1: 여기를 잡고요.
0: 예.
1: 살살 이렇게.
0: 네, 네. 알겠습니다.
2: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제가 하시면 됩니다. 오, 잘하시네요.

0: 이걸 들고 계셔야 돼요.
1: 겉에만 살짝 해야 되는 거죠. 네.
0: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네.
2: 됐어. 그만해.
1: 됐다. 됐다. 어. 조심해, 조심해.
2: 이게 요즘 뭐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1: 맞아요.
2: 사람 손을 또 이렇게 다 거쳐야 되네.
0: 네. 네.

0: 자, 연 매출 400억에 족발 회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신신자 대표님. 이 족발 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1: 우리는 창업은 1986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한 거는 2001년도.
0: 2001년에. 네.
2: 그러면 처음에는 회장님이 아니셨던 건데.
1: 그렇죠. 저는 창업하진 않았습니다.
2: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7남매 장녀예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7남매 맏며느리로 또 시집을 왔어요. 그것도 종갓집으로.
0: 네. 그때는 주부로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이제 남편이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서 레스토랑을 열었죠. 83년도 무렵일 거예요. 제 나이 29살에.
0: 뭐 가게를 차리려면 굉장히 비쌌을 텐데 뭐 도움이 좀 있었나요?
1: 지금처럼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부족한 거는 사촌 시동생들 그리고 네. 은행에서 좀 차용도 하고 또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이런 거 다 모아서 일단 오픈을 하게 됐죠. 예.
0: 경양식 레스토랑이면 그 돈가스나 함박스텍.
1: 네네. 처음 돈가스를 언제 드셔보셨어요?
0: 아,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네.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고 아하. 나중에 이제 먹게 됐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0: 옛날에 경양식 집에 가본 적 있어요?
2: 저는 경양식 가던 세대가 아니죠. 약간 우리가 지금 아는 옛날 돈가스 느낌 아니에요?
0: 옛날 돈가스하고도 조금 다르고 뭔가 그때만의 어떤 그 딱고 그 감성과 그 맛이 있었는데
1: 데이터도 경양식집에서
0: 맞아요. 있었죠. 네.
1: 제가 처음에 그 임대를 들어갈 때 2층, 3층을 임대를 했었어요.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가 은행도 지라고 대전에서 최고 비싼 땅이에요. 현재는
2: 은행동 알죠.
1: 건물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1층까지 제가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0: 외벽을
1: 네. 유리를 싹 다 돌려주고 네. 건물주 이제 할머니 서울에 계셨는데 내려오셔서 보시더니만은 자기 집이 완전히 딴 집이 돼버렸잖아요.
2: 건물주 입장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1: 놀라셔가지고 저보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임대료가 전체 합쳐서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가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동하신 할머니가 제 임대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공짜로 해주셨어요.
0: 아니 회장님도 대단하신데 고맙다고 아예 또 월세를 안 받으신 그 건물주 어르신도 대단하시네요.
1: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살면서 저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늘 음식을 해다 드리고 제가 잘 해드렸죠. 서울까지 막 이게 뭐 보뜬이 해가지고 제가 싸들고 진짜 딸 제가 이제 나중에 수양딸이 됐는데 진짜 딸처럼 친정엄마 때 가듯이 제가 거의 뭐 제가 반찬을 해드렸죠. 네.
2: 장사가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을까요?
1: 제가 1억짜리 1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800 몇십만 원씩이 제가 은행에 매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금 탄 돈을 그대로 또 예측식에 놓으면
0: 아니 근데 저기 한 달에 그 당시에 예. 80년대인데 한 달에 그러면
1: 1000만 원 이상
0: 벌죠. 순이익으로 1000만 원 이상 번 거예요?
1: 당연하죠.
0: 주부로 계시다가 느닷없이 경양식 집 차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80몇 년이에요?
1: 85년 이쯤이에요.
0: 85년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만 원을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의 어디 회사에 최하 임원 정도.
1: 와. 근데 그게 가능해요.
0: 아니 그럼 뭐 아니, 대표님만 가능한 거지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죠.
2: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0: 그 당시에는 사실 1억이라는 말이
1: 쉽지 않은 얘기죠.
0: 요즘은 네. 뭐 억이라는 말이 뭐 익숙하게 뭐 여기저기 네. 쓰이지만 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어디서 뭐 나.

0: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닌데 1억짜리 적금을 드셨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진짜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은행에도 그냥 무조건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찾아 쓰는 법이 거기 없었어요.
2: 그렇게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처음으로 사신 건 뭐였어요?
1: 제가 새 들어 살았던 건물이요.
0: 아니 근데 그 건물을 네, 그러면 그 할머님이 파신 거예요? 어떻게?
1: 건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 저보고 돈 얼마 모아놨니? 그래서 4, 5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빼봐봐라. 그래서 은행에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11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억 5천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0: 17억 5천이요? 그 당시에?
1: 당시에.
0: 야, 근데 원적으로 제복이
2: 네, 있으시네요.
1: 아, 운이 있었던 거죠.
0: 운이. 운도 그렇고 뭐 아니 저
1: 이 시세 그때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2: 그 당시에요?
1: 네.
0: 그 사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죠?
1: 5년 만이니까 29에서 네. 34.
2: 34. 그
1: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어머니가 그때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재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당신 살아 생전에 빨리 파셔야 되니까 저한테 넘겨주고 한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죠.
0: 자,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 백지 수표가 얼마나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1: 여기 있습니다.
0: 네. 아, 10억입니다. 10억.
2: 10억.
0: 네, 10억. 이게 10억은 무슨 의미인가요?
1: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금액이 10억입니다.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보증도 썼고 네. 네, 어쨌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정이
2: 있어서 사고가 많았네요.
1: 네, 이제 일단 압류를 당하니까 네. 속수무책인 거죠 뭐.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3: 처음에 몇 개월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일단 압류를 당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입자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1: 제가 이런 사정이 됐다. 그렇지만 나 아직 젊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믿고 기다려달라.
0: 그런 상황이면 잘 안 믿죠. 보통은 안 믿고. 네.
1: 그분들은 믿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정말 당당한데 그분들은 제 말씀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0: 부산으로?
1: 네.
0: 왜 갑자기 대전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3: 아, 제가 대전에 최고 요지에 건물주로 끙끙거리고 행세하다가 그러면 알량한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었죠. 창피스러워서. 지금 같으면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2: 그럼 부산으로 내려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1: 우리 족발 체인점을 한 거예요.
0: 장사가 잘 됐나요?
1: 아니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네. 이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네. 너무 힘들었죠.
0: 아니 경양식집은 하자마자 잘 됐는데 왜 족발집은 안 됐나요?
1: IMF가 우리가
0: 그쵸.
1: IMF 그때. 관리 받는 네.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태풍이 불어도 배달합니다 하고 제가 광고까지 했었어요.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네.
2: 광고하고 나서 좀 네. 나아졌어요?
1: 그 광고를 했는데도 신통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늘 동백섬을 네. 갔었는데
3: 제가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고 있는

0: 근데 혜니 할머니가 한 분이 활다나무 소주 조금 3분의 1 정도 남은 거 하고 이제 몽개 해삼 이렇게 조금 몇 첨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면서 새댁 나는 저 바다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래도 산다 사라지더라. 난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 한 지금까지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했다 이가 힘내서 살아라 하면 이렇게 등을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다.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장사를 해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체가 1위 매장이 됐었죠.
1: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0: 예, 1위 매장이 됐는데.
1: 근데 음식은 바뀐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식은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이 나왔을
0: 네네,
1: 거고.
0: 네, 매뉴얼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사 잘 되는 집이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1: 맞아요.
0: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그래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죠.
2: 서비스 면에서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0: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수건이에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대접받은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가게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들처럼 모시겠다. 해가지고 물수건을 제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2: 서비스를 예. 완벽히 하신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 주로 이제 족발을 드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신발이 먼지가 막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구두 주고 가고 이제 그 사다가 구두 약하고 사다가 그 신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어요. 감동한 고객들은 아 싫다는 사람도 고개를 끌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모시고 오시고 아 여기 와보라니까 막 이렇게.
2: 맞아요.
0: 네.
1: 아니 진짜
0: 그렇게 웨이팅이 되기 시작했죠.
1: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가만히 그냥 제가 그 집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저쪽 끝에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이 내 신발을 들고 구두솔로 솔질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0: 되게 감동하시죠. 고맙다고 하시고. 그때 이제 IMF 때라서 상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높아가지고 상추 한 박스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걸 한 장씩 더 넣어드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상추 한 장 때문에. 소주는 한 병 더 먹고 싶은데 족발은 하나 더 시키기는 너무 많고 요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얼른 몇 첨을 더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객을 왜 못 맞춰준단 말입니까? 맞춰줘야지. 그런 서비스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네.
1: 한번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같은 치킨집이 굉장히 큰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왜 여기만 1등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이 집만 계속 1등? 그래서 그 집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 집에서 그 시키고 알았어요.
2: 뭐가 달라요?
1: 달라요. 포장, 글, 문구.
2: 맞아.
1: 비닐을 뜯고 봤을 때, 아, 이래서 1등이구나를 확 느꼈어요.
2: 그리고 이런 집은 어플에도 막 리뷰 달리면은 사장님들이 막 글만 있으면은 다 답글 달아주시고.
0: 고객이 진심인 거죠.
3: 공장에서 그럼 족발만 만드시는 걸까요?
0: 아니요. 저희가 김치 동치미도 만들고 있거든요.
1: 아, 예. 왜냐하면 족발에 김치가 나가야 되니까.
0: 네. 아, 여기 이제 김치 공장에 왔습니다.
2: 예. 네. 일단 무로 시작을 하네요.
0: 네. 1차 세척이에요. 네. 이제 흙을 털어주는 거거든요.
1: 예, 예.
2: 이 무도 양이 상당한데요?
0: 네, 하루에 뭐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아, 이렇게
0: 네.
2: 세척해서 나오는 거구나.
0: 네. 1차 흙을 털어주는 거예요. 네.

0: 아, 겉에 좀 이렇게
1: 지저분한 거.
0: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칼로 정리하는 과정이네요.
1: 네. 네. 여기서 이제 다듬어져서.
0: 예, 예.
1: 다시 세척을 두 단계를 거쳐서.
0: 아, 다시 세척을 하고.
1: 그리고 절임실로. 아.

0: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1: 네, 좋아요. 가보시죠. 여기는 배추 네. 전처리 하는 곳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런데 다른 김치 공장하고 네. 좀 다른 점 있지 않으세요? 이 해돌이라고
2: 아, 가운데
1: 심을 네. 다 빼는 거예요. 아. 이 기계를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겁니다. 오.

0: 하나씩 개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세척이 깨끗이 되니까
1: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워터파크 같다, 워터파크.
2: 와. 배추가 한 장 한 장.
1: 그러니까 낱개로.
2: 아무래도 겉절이다 보니까.
1: 네. 아, 깨끗하다.
2: 이거 저기, 사장님.
1: 네.
2: 이거 저 우리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된 거는 누가 씹은 게 아닙니다. 먹다 보면 이거 누가 씹었나 생각한다. 아까 보셨죠? 그 안에 심을 빼가지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거 씹은 게 아닙니다.

0: 아우, 좀 떨려요. 두 분 입맛에 맞으실려나?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하고 고유의 이제 쫄깃쫄깃한 맛만을 살리는 거라서.
1: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부드럽죠, 이거는?
2: 아니.
0: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1: 많이 먹으면 질린다는 분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
3: 조금 전에 저희가 삶는 걸 봤잖아요. 네. 그 바로 삶은 걸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좀. 신선한...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그냥 담백하기만 해.
1: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3: 저 진짜 솔직하게 족발을 좋아하는데 예. 껍데기랑 이 살이 막 너무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떨어지면 저는 그 집은
1: 안 시켜요?
3: 자신 안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부들부들했으면 내가 오늘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0: 자극적인 맛은 없을 거예요.
1: 자극적이지 담백하고. 않은 거 좋아요.
3: 우리
0: 신신자.
3: 신신자가 아니라
0: 신신자 사장님.
3: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도 방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0: 전혀, 근데.
1: 까다로워요.
0: 예, 그런 분한테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어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에이, 너무 좋아서, 예.
2: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1: 바로 인정, 바로 인정.
2: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누가 나눴는지.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0: 입맛이.
2: 얘가 왜 이럴까. 매번 그.
1: 너무 웃긴데요?
2: 아니, 네. 그, 제가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김치도 그렇고, 생 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맨날 담가야 돼.
1: 얼마나 피곤해요. 아, 얼마나 피곤해. 먹어요.
2: 아유,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너무 아주 좋은.
1: 최고다.
2: 차림입니다.
1: 그쵸? 아이고. 아,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2: 너무 좋아요.

0: 가게도 잘 되고 작품 왕족발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예. 갑자기 어떻게 본사 회장님이 되신 건가요?
1: 네, 본사가 어렵게 됐었어요. 그때는 IMF 이후에 한동안 많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2001년 1월 달에 이거를
2: 인수해야겠다.
1: 예.
0: 아니 인수하려면 돈이
1: 그 사이에 제가 은행동 그 빌딩을 찾아봤어요.
0: 아, 그 압류가 풀렸나요? 드디어?
1: 그때 남편 이름으로 있을 때 부채는 공제가 된다는데 그 공제가 안 되고 부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0: 아, 다시.
1: 그게 이제 2000년도 11월 달이고.
0: 네, 네. 아, 그럼 지금 아직도 갖고 계세요?
1: 건물을? 네, 갖고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빌딩 세입자들한테 네. 그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2: 네. 기다려달라.
1: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건물 산 지 제가 37년 됐거든요. 네.
0: 아니, 지금 37년째 월세 동결이면은 네. 그 건물 세입자들도 지금 싸게 그런 월세를 내고 있는 거네?
1: 뭐, 제가 시세를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 은행동이 거기가 최고 요지거든요. 네. 아주 그 유명한 빵집 바로 옆집이니까.
0: 찜닭이요?
1: 네.
2: 다 은행동 가서 놀잖아요.
0: 아, 그 바로 옆집이에요?
1: 찜닭? 예, 옆건물이에요. 옆건물이기 때문에.
0: 그럼 비싸겠네.
1: 근데 시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네. 저는 뭐,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2: 진짜?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세요.
2: 그럴 것 같아요.
1: 그 동네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보고 아 그만 좀 작작하라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함에 대한 대가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건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빌딩은 저한테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미. 딱 그 지금 뭐 37년 전에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도 저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0: 작은 족발 가게에서 이제 빚도 갚고 회사까지 인수를 하셨는데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1: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상무인데 그때 당시 과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보고 이 회사 좀 이상합니다. 그래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전 직원들을 제가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2: 전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1: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 다음날 떡하고 음료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정식 직원 된 거를 자축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2: 떡 돌리는구나.
1: 네네. 그때부터 직원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두 배로 더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잖아요. 아, 직원들은 내가 진심으로 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0: 어. 회사를 인수하시자마자 직원들의 이제 고용 안정부터 챙기셨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뭐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회장님이 인수하시고 나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지금?
1: 당시 인수했을 때는 38억인가 매출이 그랬었어요.
0: 매출이.
1: 네. 네.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네요.
0: 10배 정도. 네.
2: 직원들을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우리 직원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종합주택을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늘 제일 미안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퇴직자들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회사만 키웠지 아무리 시댁도 못 받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선물을 보내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한 박스 이거야 너무 감동하셔서 막 울면서 고맙겠다고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 노후를 지금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회사만 키워놓고 그분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좀 혜택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회사가 어려웠으니까. 초창기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1: 근데 회장님 집은 어디세요?
0: 저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26년째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네.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가구도 그냥 고장나면 고쳐 쓰고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거처하는 집입니다. 근데 보여드릴 게 없는데. 두 아이를 여기서 키웠고 결혼해서 다 이제 다 분가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시집 올 때 이제 그 혼수로 해가지고 온 건데 오래됐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독학해서 식품 기능사를 땄고 식품 산업기사도 땄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았어요.
1: 아니 이제는 뭐 그야말로 뭐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 좀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시는 이유가?
0: 아니 필요를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네. 그냥 저는 직원이 최우선이에요. 직원 행복이 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입구에도 딱 어린이집이 있고.
1: 재밌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0: 네, 근데
1: 세 분인데 애들이 둘이래요.
2: 아, 그래요?

0: 근데 두 명 다니기엔 저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아니, 되게 넓던데. 아니,
0: 근데, 어린이집이?
2: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라 이거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애를 앞으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은 애기를 낳아라.
1: 편하게 다니게 해주겠다.
2: 네, 나오면 키워주겠다. 미래를 위해서.
0: 회장님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본인이 노조위원장이라고.
1: 다닐만 할 것 같은데.
0: 아니,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저 반값 아파트도 지금 지어주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지금 자리에 있을 때 빨리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너 살 빠졌어.
3: 하다가 안 한다.
2: 살 빠졌어.
3: 고민이
2: 왜 해? 하면 좋지. 밥은 꼭 해먹고 다니는 거야? 아침밥은 꼭 먹어야 돼. 민재도 아침밥 먹고 오는 거야?

0: 아니면 대표님인지 모르시겠어요?
1: 몰라요. 저보고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줌마 여기 야근해 오늘 막 이렇게 보시고. 직원들 휴식 시간에 쭉 뒤따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 왕복하면은 1km 걷는 거예요. 예. 군데군데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CEO일걸요? 저는 직원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1도 없어요. 진짜.
2: 회장님께서도 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었더라고요.
1: 네. 10%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내놔야 해요. 벌었으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10%예요,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 우리 신신자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2: 감사한 마음으로.
1: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깨달음의 인생은. 예. 저는 백만장자가 돈이 아니고 깨달음이 마일리지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백만장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진짜 백만장자예요.
2: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4: 우와. 백마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3: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0: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0: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0: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5: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7: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8: 지기를 봐도 고자라다. 아스나르게 취하대.
9: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줄룩 줄룩.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음악은 휴식 같은 그런 음악이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노랫말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듣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최대한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단어를 나열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문장이 되고.

0: 너의 한마디는 이제 졸업작품이었어요. 또 그때 가사들 보면은 되게 조금 나의 것 같은 가사들도 조금 있어요. 20대 어떤 이별을 겪은 느낌? 막 무너진다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런 단어
1: 미치겠어
0: 막 이런

0: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시인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이 공감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뜻깊은데요.
1: 맞아요.
0: 저희가 정말 사실 이 무대가 정말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스테이스 공감이 이제 3년 쉬는 동안 신인은 또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저희 3년 동안 저희는 사실 재결합을 했고 한 번에 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 대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비슷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그때 밴드를 시작했거든요. 밴드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될까 공동체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악을 좀 멀리하게 됐었어요.

0: 이제 저희가 해체를 하고 저는 완전 음악을 접었었어요. 음향 엔지니어로 전향을 해서 녹음실에 취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을 작업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1년 반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꺼내서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 다시 이런 밴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다가
1: 약간 러브콜.
2: 아 아키드도
1: 그냥 마지막 말고 그 왜냐 계속 밴드 곡이었잖아. 중간에 이걸로 조금 하고
3: 좀 신기했던 게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4: 푸니까 그냥 좀 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3: 그 상황이 있었던 건 있었던 거고 우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서로 잘 풀어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희가 그게 좀 강했어요.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자.
0: 서로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는지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5: 그러면서 저는 밴드를 다시 하면 너무너무 미래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6: 축하드립니다. 신인 뮤의 빛나는 스트라이크.
4: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멤버들이 사실 다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5: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엄청 치열하게 하고 뭐 의견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했는데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스쳐가면서 그때 너무 생각만 하면 너무 울컥해요.

0: 네, 오늘 신곡을 들고 와야겠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면 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네, 그래서 신곡을 하나 들고 왔고요. 바로 그 곡의 제목은 슈슈입니다. 이 슈슈는요, 이 글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웃음과 슬픔이에요. 네, 이렇게 웃음. 슈슈. 네, 그래서 이 곡은요, 즐거움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일어나서 즐겨보실까요?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1: 준비됐나요?

0: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악기를 잡고 뚱땅뚱땅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그 위에 뭔가 하나씩 또 얹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였고 배달 문화가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배달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고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이렇게 배달하면 좋겠다.

0: 저희가 실제로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죠, 결국에는. 그날 그 음식을 먹고 어떤 데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건 일단은 뭐 노가리로 짓자, 이건 피쉬앤칩스로 짓자 이렇게 지어놓은 게 결국 이거는 뭐 피쉬앤칩스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 이것만큼은 우리 팀이 최고
2: 뭐 연주랑만큼은 우리가 더 낫지 않나?
3: 밴드죠.
2: 밴드죠. 밴드.
4: 국내?
3: 국내 한정으로. 에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라마 신드라마에 혼자 솔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공연은 여러분이 호응을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를 하고 있죠?

0: 여러분이 신나시면은 박수도 치셔도 되고 춤도 치셔도 되고 소리를 지르셔도 되고 오늘은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1: 눈치 보지 말고
0: 퍼커션의 박진석.

0: 신나죠? 일어나고 싶죠? 근데 아직 안 돼요. 저희가 이따 일어나는 타이밍 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치킨 디스코였고, 음악에 취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번 곡의 제목은, 원래는 위스키인데, 네, 위스키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위스키에 취하지 않고 음악에 취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악에 취한 채로 잘 즐겨주세요.
1: 음악에 취하기 전에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취한 베이스 정용은

0: 연주자의 입장으로서 연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1: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집이 있게 우리는 보컬이 없다. 왜냐면 사람들은 저희한테도 노래를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는 우리의 씬이 저는 그게 너무 즐겁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공연 만들고
2: 연주 음악을 좀잼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0: 되게 자유롭게 뭔가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약간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즉흥 연주가 좀 거의 위주가 되고
1: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0: 오케이.
1: 잘 노시네, 다들.
0: 아, 진짜 잘 노신다. 저희가 이제 즉흥 연주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공연 여러분들이 주신 호응과 이 분위기를 담아서 즉흥 연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가 방송됩니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0: 끝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4: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5: 다들 한잔하나?
4: 네!
3: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6: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하는 거야?
3: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6: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6: 4개?
3: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6: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당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3: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너 어디 잘 들어왔어?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종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롭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다.

0: 다만 그는 윈스로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 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 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외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모노 대통령이 발표한 모노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걸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외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배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 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 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 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성감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빌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0: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 예,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블 박물관이 900만 되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거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그 즐길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들어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 가지고 지금 전체를 붙여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그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 하나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 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스듬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에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대구에서 밀양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십리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고울에서 저 고울 가는데 몇십 리 떨어졌는가가 그 지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호 선생이 위대한 건 틀림없죠.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성격을 타협한 건 지지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정호 선생이 자신이 다 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한눈 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정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호 선생님이 고산재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래서 사진을 찍고 난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 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그 지금 현재 압록강 넘어 지반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6.4m 되는 자연석에다가 그 약 1700자의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광개토 대왕이 얼만큼 위대했는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은 전부 세 파트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 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 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 사터의 탑이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탑이 10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이 국중박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0: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2: 밤 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3: 서울대학교

0: 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1: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2: 저기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인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3: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2: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2: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2: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4: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
5: 오차가 좀 큰데요?
4: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2: 오차가 너무 크잖아. 누가 오차로 불러?
4: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되는 우주에서.
2: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0: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뿅뿅! 어디까지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0: 사랑의 참견 파트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0: 근데
1: 예.
0: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수 있어요. 그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1: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0: 그렇죠.
1: 느낌.
0: 그런 사랑의 참견. 요걸
1: 아하.
0: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1: 꼭
0: 알겠죠?
1: 지나치게 가요, 엄마들은.
0: 그러니까,
1: 네.
0: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게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때
0: 너를,
1: 있잖아요.
0: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3: My, company friend.
2: Company
3: Company friend.
2: friend.
3: Yeah, so, no worries.
2: No worries.
3: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Smile?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3: Like seaweed?
2: Seaweed?
3: So,
2: Lot?
3: yeah, handsome guy.
2: No.
3: 아니야. Just, 내가 재밌어서.
2: 어?
3: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꿈을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뭐
1: 예.
0: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1: 뭔가
0: 대화였다면
1: 친하지도
0: 이제는
1: 않고.
0: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0: 솔직히 말해서
1: 그쵸. 네.
0: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쓸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1: 네.
0: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렇죠.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1: 네, 우리 어머님께서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 봐서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0: 아, 괜찮았던
1: 약간
0: 거죠?
1: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아하.
1: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지.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셀프니까
0: 아하. 아하.
1: 셀카.
0: 셀카. 요즘에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1: 네.
0: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0: 아,
1: 셀캠?
0: 이렇게.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그럼.
0: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im. Right. 정답은 셀피.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1: 맞아요.
0: 줄여서 그냥 셀카 했어요.

0: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1: Take a
0: 모르면 의미 없죠.
1: 셀피겠네요.
0: Take,
1: 예.
0: 오케이, okay. Take a selfie. 맞습니다.
1: 오.
0: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1: Take a photo, take a picture.
0: 그렇죠. There
1: 네.
0: you go. 사진 찍다라고 할때 take를 쓰게 되기 때문에 셀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셀피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1: Handsome.
0: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이라는 뜻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1: 아,
0: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예.
0: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 그런 게 생겼네요.
0: 그렇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1: 좋아
0: 좋은이
1: 보이는
0: 뭐예요? 좋은,
1: good.
0: 굿,
1: 예.
0: 보이는.
1: 아, look good. 예,
0: 루그.
1: look good. Yes. look good.
0: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1: 왜?
0: 형용사로 good
1: 아.
0: looking입니다. 끝에 보이는
1: good looking.
0: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1: 어.
0: You look good.
1: 좋아
0: Or he
1: 보인다.
0: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1: 네.
0: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ood looking king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1: 네.
0: who라는 게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1: 네.
0: 가능해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1: 그쵸.
0: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right?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질투하는 느낌.
1: 네.
0: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1: Who is the girl?
0: Who is this girl?
1: 예.
0: 그 사진에.
1: Who is this
0: 그
1: girl
0: 사진 안에.
1: in the
0: In
1: picture?
0: the picture.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Who are they?
0: 그렇죠. Who are they?
1: 네.
0: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1: 바뀌어요.
0: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제.
1: 그쵸.
0: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아, 잘 됐을 때
1: 예.
0: 오히려 와!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제 생각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0: 아,
1: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번
1: 예.
0: 틀렸군요.
1: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Alrigh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가잖아요.
0: 오버했다.
1: 예.
0: 아, 예.
1: Overthink it.
0: 오.
1: Overthink.
0: 아하.
1: 근데 이게 동사겠죠?
0: One word로
1: 예,
0: overthink
1: one word로
0: it?
1: 해야 될것
0: Okay,
1: 같아요.
0: so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1: 우와!
0: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1: 아닌
0: 같은데.
1: 것 같은
0: 근데
1: 거예요.
0: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1: 그러면은
0: 네.
1: 얘도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0: 근데 보통 과거로는
1: 안
0: 쓰지는 않은 편이에요.
1: 쓰는구나.
0: Okay?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So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네. 걸 봤는데 혹시 걔네들이 사귀나 뭐부터 뭐 기타 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0: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하지 말라고.
0: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1: Don't.
0: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1: Yeah.
0: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삼키다가 뭔지 아세요? 그 삼키다?
1: 삼키다. 삼키다가 eat 말고 있죠.
0: 네?
1: eat이요.
0: 그건 먹다죠. 삼키다. S로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1: swallow.
0: Swallow. 그러면 뭐 강아지든
1: 네.
0: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1: 응?
0: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1: Don't swallow it.
0: 그렇죠?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1: 오버하는 거?
0: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자.
1: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0: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1: 예.
0: go over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1: Go overboard?
0: overboard.
1: Board?
0: yes.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on't go overboard.
0: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1: 과하게 하지
0: 아니면은
1: 마.
0: 에, 그렇습니다.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지나치게
1: Yes.
0: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이번 기회에
1: Overboard.
0: swallow, go overboard,
1: Go
0: 둘다
1: overboard.
0: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그 행동 하지
1: 마.
0: 마라. 자,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swallow it.
1: Don't swallow it.
0: Don't go overboard.
1: Don't go overboard.
0: 자, 이거 어떨까요?
1: 네.
0: 긴장하지 마. 아유, 왜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0: Yes, don't be
1: Wow.
0: nervous.
1: Yeah.
0: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느리기 시 걸리지도
1: 나는
0: 않아요.
1: 자신 있어요.
0: 네. 그래서 일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 그쵸, 형용사랑 같이.
0: 형용사랑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1: Don't
0: nervous
1: be
0: 이렇게 쓸수
1: nervous.
0: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1: 예.
0: That's just a coworker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수 있어요. Colleague 이런 단어
1: Colleague?
0: 들어보셨나요?
1: 대학 친구예요?
0: 아, 그거는
1: 아,
0: college
1: college.
0: friend가 아니고요.
1: 예.
0: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1: 예.
0: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1: 아,
0: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 그래요?
0: 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의 느낌도 있기는
1: 네.
0: 있지만, 이 coworker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colleagu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colleagu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1: 네네.
0: 보면 더 포괄적이긴
1: 더
0: 하지만,
1: 범위가 넘네요.
0: 하지만
1: 네.
0: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서 많이 쓰죠.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 있죠.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이
0: 아니,
1: 느낌.
0: 와, 비브라토까지
1: 예.
0: 완전 들어갔네요.
1: 그렇죠.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0: 노래와.
1: 네,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0: 이제
1: 되더라고요.
0: 음이 막 나오네요.
1: 맞아요. Why is he, 왜 그가 미소 짓고 있을까? 너한테.
0: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에 미소니까 박장대소 느낌은 아니잖아요.
0: 아,
1: So
0: 그렇죠.
1: 스마일 갈게요. Smile at you.
0: 진짜 막 웃는 거 그건 더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1: 그쵸,
0: 근데
1: 그쵸.
0: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1: 그렇죠.
0: 네.
1: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0: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1: 엄마 눈이
0: 그렇죠?
1: 100%예요.
0: Okay. So
1: 네.
0: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1: 어?
0: ing 써야죠. 왜요?
1: 왜요?

0: 앞에
1: 이즈.
0: 그쵸. 진행형으로
1: 아,
0: 쓴 거예요. 사진
1: 그렇군요.
0: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이렇게 썼기
1: 있을까?
0: 때문에 이 동사
1: 네.
0: ing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1: 네.
0: smiling.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죠?
1: 네.
0: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 내는 거예요.
1: laugh.
0: laugh,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1: 어.
0: Okay?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1: at.
0: at.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Okay?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1: Don't smile
0: 나한테.
1: at me.
0: At me.
1: Yeah.
0: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1: 그쵸.
0: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안 좋아졌어요. So,
1: 그렇죠.
0: hey, don't smile at me. 이런 식으로 이제
1: 비웃는 것도
0: 쓴다든가.
1: 아니고.
0: Yeah.
1: 네.
0: How about this? 진행형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1: 네.
0: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딴 남자 이렇게 쑥 본,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냥
1: 네.
0: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1: Are you smiling at him?
0: 스파게티라고 들었어요.
1: Smiling at him?
0: 그렇죠. Are you
1: Yes.
0: smiling at
1: At
0: him?
1: him?
0: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1: 그쵸.
0: 가능하겠죠.
1: 왜냐면 꼭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0: 아,
1: 좋겠다.
0: 그렇습니까?
1: Are you
0: 오케이, 오케이.
1: smiling at him?
0: Ahem,
1: At her?
0: I heard,
1: Yes.
0: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1: Don't smile at me.
0: Are you smiling at him?
1: Are you smiling at him?
0: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1: 네.
0: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쵸.
0: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1: 네.
0: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수 있을까요?
1: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0: 맞아요.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웃어줬어.
1: 웃었어.
0: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쵸.
0: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되는
1: 에,
0: 겁니다. 그 사람에
1: 그렇겠네요.
0: 대고 하하하 웃는 거기 때문에. So,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1: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0: 그런가요?
1: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0: 네.
1: 이겠네요.
0: Alright.
1: 그죠?
0: 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maybe
0: 오케이, 오케이.
1: 앞에.
0: 여기서
1: 네.
0: maybe.
1: 그리고 something.
0: 오케이.
1: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0: 오케이.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1: 네.
0: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오케이.
1: 맞아요.
0: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1: On
0: On
1: my
0: my
1: face.
0: face. 정답 되겠고요.
1: 네.
0: 얼굴에 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나
1: 예.
0: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 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그냥
1: 맞아요.
0: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1: 아하.
0: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1: 오.
0: 썼잖아요. 그렇죠? Right?
1: 네네네.
0: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1: One's
0: face.
1: face.
0: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 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수도
1: 네.
0: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1: 그쵸.
0: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1: You had.
0: 너의 얼굴에. You have
1: You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on your face.
0: 그렇죠.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것도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자, 내
1: Do I have
0: 얼굴에?
1: something on my
0: On
1: face?
0: my face. Exactly.
1: 와.
0: 이거 진짜 많이 쓸것 같지 않아요?
1: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자기
1: 네.
0: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1: 그쵸.
0: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0: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1: 그럴 때는 인을 보통 이제 쓰게 되나? 그렇죠. 좀 더,
0: 인이 좋겠네요.
1: 고춧가루 right there. 뭐 이런
0: Yeah.
1: 식으로 이제 쓸수
0: This
1: 있겠죠.
0: is on fire.
1: Right.
0: Yes.
1: Okay. So, 이렇게 해서 얘도 요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0: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0: 네.
1: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 있다.
0: 아.
1: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0: 이마 알죠, 저.
1: 뭘까요?
0: Forehead.
1: 앞쪽의 머리입니다.
0: 네.
1: 앞머리예요, 앞머리.
0: 예.
1: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0: She has something.
1: Something. 그녀의
0: 이마에.
1: 이마에.
0: On her forehead.
1: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something
0: Forehead.
1: on her forehead.
0: Forehead.
1: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0: 네.
1: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마무리로요. 요거 나왔어요.
0: Maybe.
1: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0: 없어요.
1: 아,
0: 거의.
1: 뭐 없다기보다는 뭐한 중간 정도라고 볼수
0: 아,
1: 있을 것 같기는
0: 중간이에요?
1: 해요. 그래서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0: 네.
1: 그리고 걔보다 강한 게 바로 probably.
0: Probably.
1: 이거는 우리말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란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0: 아.
1: 확신이 probably가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0: 예.
1: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0: 네.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1: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0: 네.
1: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0: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0: Why is he smiling at
1: There
0: you?
1: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2: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왜
2: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네,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0: 네.
1: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0: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안 붙어요.
1: 그럼요. 소리
0: 네.
1: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0: 맞습니다.
1: 얘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이거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0: 예.
1: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I
0: 촬영
1: don't know,
0: 같아.
1: like 촬영 같은 거예요. 저
0: 오오오.
1: 사람들 누구야? 할 때,
0: Who are
1: Who
0: they?
1: are they?
0: 오, who are they?
1: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0: 네.
1: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0: Who is she?
1: 이
0: Who
1: 여자애.
0: is this girl?
1: Alright,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0: In the
1: picture?
0: picture.
1: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0: Who is this handsome
1: Handsome
0: guy?
1: guy. 오케이, 너의 셀피에.
0: In your selfie.
1: 그렇죠, in your selfie. 같이 읽어볼게요. Who are they? Who is this

0: girl in the pictur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Very nice.
1: Yeah.
0: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애써 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1: Don't smile at me.
0: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1: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0: Him? 그죠? Him?
1: Yes.
0: 뭐 그녀면 he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1: 네.
0: 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3: 해결!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3: What?
1: Mm.
3: No.
1: Oh, 크게 하지 마요.
3: Nothing on your face.
0: 아,
1: 와,
0: 그쵸,
1: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0: How much is it to fix it?
1: 제가 Alright. 잘못 말했네요.
0: How much is it?
1: How much is it to fix it? 마음이
0: to
1: 급해요.
0: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곳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 딱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 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천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 정신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려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이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맹노리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 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 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 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 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 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 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 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 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

직을 할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0: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러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우리 애들 주는 건데도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얘들아 밥 먹자.
2: 금이야 오기야 이보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없답니다.
0: 아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키우는 애 애한테지 애한테지. 엄마는 얘가 점 있어서 마둔나예요 이름이.
1: 그 얼마 똑똑한데 말도 잘 듣고 일어서.
0: 아유 잘했어.
1: 얼마 예뻐.
0: 어, 뽀뽀 얘네는 뽀뽀 되졌는데 뽀뽀 되졌는데 뽀뽀 되졌는데.
2: 그는 어쩌다 돼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충남 서산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딴짓에 빠진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은 본업 중. 수타면을 뽑아서 중식을 만들어냅니다.
3: 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돼가죠.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2: 어깨가 망가져도 묵묵하게 버티고 견뎌낸 세월이었다죠.
3: 근데 이게 손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또 찾는 분들이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0: 그 덕에 한때 제주도에서 음식 장사로 크게 성공도 거두었답니다. 이제는 고향에 가서 살자 싶어 아내와 함께 육지로 돌아온 지 7년.
1: 식사 나왔습니다. 네, 이건 언니 짬뽕.
0: 푸짐한 양과 쫄깃한 면발로 입맛을 사로잡았다죠.
2: 여기 자주 오세요?
1: 네. 면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3: 면도 좋다니까.
2: 오랫동안 못하고 오후 3시까지만. 또 이제 이거 빨리 끝내고 또 애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나. 예.
0: 영업이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곳.
2: 자, 밥 먹자. 밥 먹자. 한번 먹습니다. 자, 일로 와. 자. 천천히.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늘어나갖고, 얘가 엄마예요, 꽃순이. 얘가 점 있어서 마돈나예요, 이름이. 마돈나. 아, 여기 있고, 여기 점 있잖아, 여기.
4: 다른 애들도 이름이 있어요?
2: 예, 그렇죠. 예, 아, 콩콩이. 얘 예, 하늘이. 별.
4: 여기 달.
2: 꽃순아. 꽃순아, 일로 와. 자, 꽃순이. 자, 돌아. 돌아, 빨리. 돌아. 일어서. 일어서. 아유, 잘했어. 오. 얘만 교육시켰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돌아, 빨리. 그렇지, 일어서. 일어서. 아우, 잘했어. 자, 넘어. 넘어. 넘어. 아우. 나 30대. 아, 얘 왜 이렇게 알아? 돕는 거 아니라니까. 그치, 우리 맞았나.
0: 마돈나 꿀순이와 가족이 된 지 올해로 5년째.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후에 사람을 기피하던 시절 지인의 권유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품에 끼고 애지중지하며 엄마가 되는 과정까지 지켜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백반증까지 얻은 그는 꿀순이 가족을 돌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죠.
2: 내가 얼마만큼 얘네들한테 사랑을 주고 베풀고 얘네들이 가려운 곳을 얼마큼 내가 긁어주고 알아주냐 따라 얘네들도 알더라니까요.
0: 그 정직한 보답이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내 또한 동물 사랑이 지극하답니다.
1: 애기, 젖 먹일 시간이에요, 지금. 빨리 안 먹이면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서. 봄이 맘마 먹자. 어구구구구구구구. 아구 잘 먹네. 아이, 엄마가 새끼를 낳았는데 세 마리나 났어요. 그래서 두 마리는 젖을 먹이는데 안 돼. 방울이 안 돼. 근데 얘를 젖을 안 먹여, 한 마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이제 먹여야지 어떡해요.
0: 유기견 두 마리도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1: 그만 천천히. 얘는 찐빵이고요. 얘 별명이 마동석이었어요. 마동석. 뭔가 겹치지 않아요? 아우, 죄송하네, 마동석. 님한테.
2: 돼지보다 얘네가 좋던가 봐요.
1: 그쵸. 돼지, 저는 돼지보다 강아지들을 더 좋아해요.
0: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들도 이곳에서 생활했다네요.
1: 원래 돼지들은 원래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난장판을 치고 안 돼요. 옛날에는 조그맣을 때는 다 데리고 다니고 한두 마리였을 때는 커도 데리고 잤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0: 꿀순이의 육아를 도우면서 다 같이 집과 가게를 오가며 지냈다죠. 집을 따로 장만해서 독립시켜 내보냈지만 흥선 씨에게는 여전히 품 안의 자식.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2: 빵은 메뉴 없고 제가 저 제빵 쪽을 했었는데 저 우리 애들 간식도 한번 줄 겸 해서 이렇게 간고도 빵을 해요.
0: 허투루 만들지도 않는답니다.
2: 아, 돼지가 25년을 살아요. 내가 이 수명이. 그럼 25년 동안에 좀 골고루 영양소출을 해야 진짜 편안하게 25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되면 한 80? 80 넘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갈 애들이니까. 그게 신경 쓰는 거죠.
0: 애정과 정성을 듬뿍 담은 특식. 그런데 꿀순이네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죠?
2: 꿀순아!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0: 아빠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는 꿀순이. 통로가 마당까지 연결돼 있답니다.
2: 제가 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놀고 올라가고 놀이터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3: 야, 밥 먹자. 야.
2: 아, 아이고 우리 저기 밥 먹자. 어이구 어이구.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일로 와 일로 와. 자. 아이고 아이고. 빨리. 아이고 코순이. 아이고 우리 코순이 맛있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이거 먹자.
0: 이 시간이 행복 그 자체랍니다.
2: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사람한테 또 케어를 하지만 이게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얘네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즐겁고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맛있어. 아빠도 먹자. 아빠도 먹고 너도 먹고.
0: 이건 또 무슨 진 풍경인가요?
2: 이제 먹었잖아. 이제 햇빛 쬐면서 쉬는 거. 지금부터 이제 다 얘네 분홍 먹고 잔다 그랬잖아. 뭐 먹었지, 놀았지, 배불르지. 그게 이제 쉬는 거야. 그치? 아이고, 눈도 감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도 감았어. 아이고, 그래, 그래. 눈도 감았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5: 아이고. 가야지. 빨리 와,
2: 봄이. 봄, 빨리
5: 와. 옳지.
2: 자, 자, 가자.
0: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차가 왜 이 모양이에요?
5: 우리 강아지가 다 뜯어놨어요.
2: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가만 안 놔두잖아요. 개를. 저렇게.
5: 괜찮아요.
2: 왜요?
5: 이건 개 차예요. 제 차가 아니고. 우리 강아지들 차예요.
2: 자.
5: 자.
0: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태안에 집이 있습니다.

0: 내리자. 방울이 벌써 내렸네. 집 나갔어.
1: 집 나갔어.
0: 봄이 화장실 참고 있었어. 아우 기특해라.
2: 집에도 돌봐야 할 동물들이 있다는데요.
3: 아빠다.
2: 2년 전부터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3: 염소를 맨 처음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염소 필요한 사람 분양도 해주고.
2: 세 마리가 그 사이 50마리가 됐답니다.
0: 헌 새끼 났어.
3: 아우 머리.
0: 한 마리 났어.
3: 예쁘니까?
0: 어.
3: 아우. 새끼 났어. 아우 지금 났네.
0: 어떡해.
3: 어머. 새끼 났어.
0: 새끼 났어. 어머 어떡해.
3: 아우 보자.
0: 새끼도 크게 났어.
3: 아유 새끼도 크게 났네. 어우 잘했어 잘했어. 힘들었지?
0: 어 순산인 거야. 초산인데. 이거 내가 제가 전목에서 키우네.
3: 전목에서요?
0: 아 우유 맥에서 크네.

0: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진짜 아 우리 자식 낳았을 때 그 생각도 나고 그치?
1: 엄마라는 게 참
0: 엄마라는 게 응.
1: 자기도 애기인데 경이롭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0: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사람한테 이렇게 막 상처받았던 거 배신받았던 거 그걸 밤새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그 옛날 생각하면은 근데 이렇게 동물 하나 키우면서 새끼 낳고 얘네들 내가 비록 얘네들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많아졌지만 내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동물들한테.
2: 영업 시간까지 줄이고 딴짓하는 이유죠.
3: 빨리 들어와. 응, 아빠 왔어. 빨리 들어왔어.
2: 마돈나 꿀순이의 남편.
0: 심심해갖고 너무 커갖고 수술을 못 시켰어요. 그래갖고 같이 놓으면 또 새끼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오면 얘하고 놀아준 게 제 일이에요. 아이고 기운이 세갖고 아이고 기운이 세서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예뻐 등치는 커갖고 애교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알았어 자 됐어.
2: 저녁밥도 챙겨주고 꿀돌이의 집도 손봅니다.
0: 편안하게 올랐다 나왔다 그냥 여유있게 놀으라고 그러려고 했죠.
3: 원래 이게 밭 아니에요?
0: 예?
3: 밭이잖아요.
0: 아, 밭이에요. 그 올해 이제 농사 안 지키렸어요. 얘한테 제일 미안하죠. 그쪽에서는 자기 마누라서부터 자기 자식부터 다 있는데 얘는 혼자서 하니 아빠 응? 너한테 미안하다.
2: 미안한 마음을 산책으로 대신합니다.
0: 가서 빨리 와. 아빠 간다.
4: 나오니까 좋아서 그래.
0: 그렇지, 인조.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하자.
4: 곰이라 또 뜯어먹을 것도 많고.
2: 돼지는 알고 보면 지능이 꽤 높은 동물. 알아서 잘 뒤따라 온답니다.
5: 이렇게 데리고 나와도 돼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댕기니까 차도 안 댕기고 그러니까 얘 이제 얘하고 놀아주는 거죠. 알았어. 또. 아우.
4: 안 돼, 엄마는.
0: 안 된다네, 자꾸가.
4: 와. 나? 악마를 빨리 다 벗겨줬어.
0: 와, 빨리. 아빠 잡아.
4: 아니야. 엄마, 넌 오는 양. 양말도 다 벗기지
0: 마! 안 돼! 기다려. 안 된다 그랬어.
4: 좋은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 그래, 이제 산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는.
0: 아유, 맛있어. 행복은요 이유가 없어요. 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서로 고민 없이 내가 얘한테 주는 거 없이 얘도 서로 이게 교감하면서 이렇게 참 이게 즐거움이지 뭐가 있어요. 동물 키우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2: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그래서 오래오래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6: 이게 또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나 쉬어가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요 지리산 저렇게 멋진 거 바라보면서 사는데 뭐 잡념이 있어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

0: 생명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치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3: 일본 중심에 자리 잡은 기후. 600년 전통이 녹아있는 그 역사의 고장에서 오래된 맛의 신세계가 열리고.
4: 신세계에 왔습니다. 짜잔. 코인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3: 제 식욕도 터졌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기후의 진미, 별미를 먹다 보니 끝끝내 삼시세끼가 아니라 일일 다섯끼 도전.
4: 맛있어요.
3: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는데 제 심장 어쩌면 좋을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후를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땅, 기후. 그 첫 여정은 작은 교토라는 별칭의 도시, 다카야마입니다. 예로부터 기후연을 말할 때 희산 노스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이 말은 히다의 산?

0: 민호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기후의 옛 지명인 히다는 북부 산악지대를 일컫는 말. 그곳은 일본 북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이 사방을 가로막은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높고 험한 설산들에 둘러싸인 마을. 그 삶이 궁금한데요.
1: 뻘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렇게 설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시라카와코라는 산속 마을인데요. 지금 앞으로 쭉 이렇게 마을이 보이는데 이 마을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마을이라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유산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0: 일본에서 손꼽히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이 대단한 인파와 함께 향한 곳은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행 책자에 소개된 풍경을 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전망대로 가려고요. 와, 드디어 만났네요. 동화 속 마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참 평화롭게 보이죠. 저 아래는 완전 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모 모양 집엔 꼭 요정이 살 것 같지 않으세요?
2: 아니, 사실은 살짝 아쉬웠거든요. 아, 눈 덮여있는 그런 예쁜 산속마을, 유네스코가 지정한 예쁜 전통마을을 원했는데 충분히 예쁩니다. 충분히 예쁘고 랜드 있죠? 놀이동산. 거기에 이렇게 꾸며놓은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사실 북알프스가 펼쳐진 이곳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유명합니다. 눈이 많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산촌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곳 산촌 문화의 정수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목조 가옥입니다. 와, 이거죠. 하얀 눈이 지붕마다 소복하게 내려앉은 풍경.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동화책 다음 장은 봄을 맞은 시라카와고의 모습. 또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들의 사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경관은 없죠. 삼각형 모양집은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2: 이 집을 가시오즈쿠리라고 합니다. 가시오가 합장이거든요. 그래서 합장한 모양이다. 그런 지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경사를 굉장히 가파르게 만든 지붕으로 눈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0: 보통 지붕의 두께는 50cm에서 1m가 된답니다. 이래야 눈의 하중을 견디고 방수의 단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전통 가옥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과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삶을 일궈가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이거든요. 110여 채의 가옥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며 논농사를 짓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경하다가 한글을 발견했지 뭐예요?
1: 반갑네요. 히읗. 한국 사람 눈에서 보면 히읗. 작은 탑? 이런 거겠죠?
0: 전통 가옥에서 삶은 실제로 어떨까요? 와다케는 과거 마을의 이장이었던 와다 가문의 가옥입니다. 일부가 공개돼 내부 관람이 가능한데요.
2: 아니, 이걸 이 사람이 맸대는 거예요?
0: 지게가 사람 몸집보다 엄청 큰데요. 내려올 땐 썰매로 변신합니다.
3: 아니, 아, 나 알았다. 도깨비 집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거의 아니, 이게 말이, 아, 이렇게 꺾였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잡는 건데. 우와.
0: 와, 여긴 지게도 톱도 다 대형.

0: 사이즈입니다.
1: でっかいですね、これ。はい、でっかいです。昔のね、大きい手でやったから、みんなかでできて。これを使えたかな？昔は使ったんです。機械がないから、手でこうやって仕組む。で、これって鬼が使うサイズじゃない？で、鬼の鬼の家かなと、ちょっと想像しました。そうですか。はい。
0: 이 집은 시라카와고에서 가장 큰 전통 가옥으로 에도 시대부터 약 300년의 시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1층 안쪽의 깊은 생활 공간에는 현재도 와다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죠. 동화처럼 보였던 풍경 너머로 세월의 흔적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기후연 북부 산악지대의 중심 도시인 다카야마. 에도 시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과거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천 위로 다리가 오밀조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일본에는 요괴가 참 많다는 거. 우리네 귀신처럼요. 팔이 긴 요괴의 이름은 테나가.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이 요괴는 맞은편에 장식된 다리가 긴 요괴 아시나가의 등에 업혀 다니며 산속을 누볐다는데요. 안녕 하고 저희를 반기는 것 같죠? 다카야마의 랜드마크 나카바시 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에도 시대에 어디선가 뿅 하고 튀어나온 듯한 전통 차림의 관광객과 인력 거꾼을 만나니 왜 여기를 작은 교토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산마치 거리는 다카야마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에도 시대의 상인들이 살던 상업 중심지로 그 당시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2: 별명이 리틀 교토라고 해서 아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존거리로 지정이 돼서 옛 모습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거리에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들이 진짜 꽉 차 있거든요. 저쪽도 보면.
0: 사실 제가 또 날씨 요정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날이 좋다 보니 어딜 가나 사람이 북적북적. 이 골목엔 뭐가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가 했더니 저기 보이시죠? 요 둥근 게 스기다마라는 상징물. 삼나무 잎으로 만든 술시계인데요.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죠.
2: 제가 들어가려는 지금 이 집은 예쁘게 달려 있잖아요. 저게 바로 술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려고요.
0: 산마치 거리에는 전통 사케 양조장이 많은데요.
2: 신세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0: 여기선 이렇게 술 자판기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맛볼 수 있어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2: 코인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술들을 다 한 입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잔이 있어야 되는데 잔을 한번 찾아볼까? 아! 저기 지금 보니까 잔을 뽑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0: 얼른 맛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지만 우선 여기서 쓸 수 있는 코인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2: 저는 일단 요 토큰 두 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오, 뭐가 나왔다! 잠깐만요. 잔도 나고, 오! 여기 있어요.
0: 뭔가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뽑기놀이 하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드디어 나만의 술잔을 뽑아봅니다.
2: 오! 넣었다! 뭐지? 무도지로.
0: 포도지로. 요걸로 한 잔을 제가 맛볼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뭘로 하지? 잠깐만. 이거는 유자맛. 이거는 같은 종류인데, 그 여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금 술이 있어서 저는 동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르지? 근데 행복한데 너무 속상한데요? 잠깐만. 이럴 땐 눈치 작전이 최고. 남들은 뭘 주로 마시나 매 눈으로 분위기부터 살폈습니다. 아, 이거 다이긴조다. 다이긴조면은 쌀을 많이 깎아서 꽤 비싼 술이거든요. 요걸로 가볼까요? 아, 덜덜덜. 잠깐만. 토큰을 오른쪽에 넣어주세요. 토큰을 짠. 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걸 누르면 되나 봐요. 이렇게 되고 나만의 잔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안 나와. 아니, 공간이 남았는데. 오, 사케의 향이. 아, 마셔볼까요? 고급진 향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다음 토큰을 사러 가겠습니다. 도저히 한 잔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맛. 그 비결은 다카야마의 맑은 물과 긴 겨울에 있는데요. 장인의 손맛을 더해 저온 숙성한 이곳 사케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이번엔 어떤 걸 맛볼지 고민인데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 이거 오이시카. 이럴 땐 물어보는 게 최고.
3: 논데미마스 이마카라. 하이. 이카이노 기카이 데스. 하이. 이키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심사숙고 끝에 고른 건 바로 이겁니다.
3: 생주. 우와, 이거는 스태프 추천 1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넣습니다. 더 나와, 더 나와. 오.
0: 아, 양이 좀 감질 나죠?
3: 진짜 아까 거하고 좀 달라요. 아, 확실히 앞에 거보다 이게 향이 세요. 아, 저분 술 잘 드시나 보다. 센 거 좋아하시네.
0: 알고 보니 숨겨진 사케의 고수였단 모양. 이렇게 한 수 배워갑니다. 아. 다카야마에서 이렇게 술을 맛볼 수 있는 양조장은 모두 7곳. 가게마다 다른 맛의 사케를 선보이니 양조장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네요.
3: 이거를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마침 저하고 마음이 같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가져갈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뽑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추억으로.
0: 발걸음 떼기가 아쉬운 이때 제 레이더에 뭔가 잡혔지 뭡니까?
4: 다시 뚜껑 열어야 될 것 같은데.
3: 아, 제가 이걸 있는 줄 모르고 넣어버렸는데 데워먹는 일본은 겨울 되면은 또 술을 따뜻하게 데워먹기도 하잖아요. 이미 제 손은 제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손아 가만히 있어.
0: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리요. 얼른 술잔부터 다시 채웁니다.
3: 아, 더 안 나오네. 이야. 여기서, 오, 시간도 재면 되는구나.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가 딱 맞게 데우는 거예요. 놓고, 맛있어져라. 닫아놨지.
0: 아직 좀 쌀쌀해서 따끈한 사케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3: 오, 바밤. 아, 오, 익은 술에 그 데워진 술의 맛이 향이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잔도 따뜻해졌어. 오.

0: 따뜻하게 한 잔 마셔볼까요?
1: 더 진하게 밀려드는 사케의 풍미가 입안 가득.
0: 뜨뜻한데요. 안주가 없네요. 와, 맛있게 마셨습니다.
1: 술도 한 잔 했겠다. 좀 여유롭게 걸음을 옮겨보는데 어느덧 점심시간. 유난히 사람들이 몰려든 이 골목엔 꼭 들려야 하는 맛집이 있답니다.
2: 와, 사람이 많은데요?
3: 여기가 히다 지역에 히다규라고 해서 고베규처럼 우리도 뭐 횡성한우, 안성한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 와규, 일본 소, 흑우가 유명한데요. 소고기 스시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 발 늦었네요. 그래도 줄을 한번 서볼까요?
1: 이곳에서 파는 스시는 사실 길거리 음식에 가까운데요. 신선한 히다 다카야마 지역의 소고기를 살짝 굽거나 생으로 올려 먹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자, 드디어 제 차례. 그런데 스시를 올릴 접시부터 남다르죠. 바로 일본 과자 센베로 만든 접시. 여기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소고기 중 하나인 히다규를 얹어서 스시를 만드는데요. 풍부한 마블링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다카야마의 맛.
4: 프리미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히다.
1: 명성자자한 만큼 과연 맛있을지. 질 좋은 소고기의 품격. 부드럽게 씹히는 맛까지 일품이었는데요.
3: 살짝 구워져서 그 약간 그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먹을 때 약간 실 수 있는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어쨌거나 이 타레라고 하는 살짝 소스가 발라져 있고 이 고추냉이까지 얹으니까 최고인데요.
1: 그야말로 줄 서서 먹을 가치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아, 생각난다.
3: 스시 두 개 먹었는데 벌써 디저트 타임입니다. 좋은 경험인데요. 매우 맛있었습니다.
1: 그런데 사실 전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아까 그 술 시음하는 집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내가 코인을 한 20개를 샀을 거야. 근데 굉장히 맛있고요. 그렇죠? 뭐 버리는 거 버릴 데 없나 할 거 없이 접시까지 싹 다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맛있게 새우 과자를 먹으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 맛잘하는 사람 이지연의 사소한 참견이었습니다. 다카야마 산마치 거리에선 골목 구석구석 숨겨진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카야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미야강. 매일 아침이면 강변을 따라 전통시장이 열립니다. 일본 3대 아침시장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이죠. 히다 다카야마 미야가와 아침시장. 여길 꼭 들르고 싶어서 아침부터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제철 농산물이 총출동한 현장. 에도 시대부터 상업으로 번성했던 곳이니만큼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0: 저 할머니 만들고 계시다, 지금.
1: 특히 장인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수공예품도 많았습니다.
0: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고그로사마 데스. 아노 혼토니 고레 전부 테데 쓰크리마시타카? 오카사. 예, 마지 데스카?
5: 마자. 와타시노 슈토사 나이 아이디아 데 전부.
0: 아!
5: 상가이 1대目, 와타시 2대目.
0: そう ですか? で、 사르보보 때 고코노 마스코트 っていう 다카야마노.
1: 방금 만든 걸 선물로 주셨어요.
3: 아니, 이건 거의 콩알 크기인데.
0: 세상에 귀여워라. 사루보보라는 이 다카야마

0: 시대는 일본 역사상 전쟁이 가장 빈번했던 시기로 당시 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기후성 인근의 새끼는 칼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1: 여깄다. 와, 딱 봐도 알겠다.
0: 지금도 전통 대장간에선 일본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아주 좋은 칼을 만들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뵈러 왔습니다. 와,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0: 이곳이 바로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가문의 칼을 만들었던 도공 가문의 대장간인데요. 26대째 600년 넘게 대를 잇고 있는 곳, 대단하죠? 화덕에선 쇠를 달구고 있는데 그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간다네요. 장인은 쇠의 색, 불꽃의 상태와 소리를 통해 쇠를 두드려야 할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2: 지금부터는 쇠가 거의 꽃처럼 막 튀거든요, 불꽃이. 그래서 요 뒤에 숨어서 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드를 주셨어요. 우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나? 와, すごい.
0: 가림판 뒤에 피신한 채 숨죽이며 바라보는데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망치 소리와 사방으로 튀는 불꽃 세례에 혼이 나갈 지경.
2: 입이 안 다물어져요.
0: 일정한 리듬에 맞춰 두드리는데 보는 사람이 다 숨막힙니다.
2: 아이, 스고. 스고이 ですね.
0: 일단 망치는 들었는데 첫 타격은 아 삐끗하지요. 다시 온 힘을 팔에 집중시켜서 내리칩니다. 뭔가 조금씩 아 어긋나는 타격.
3: 아, 죄송합니다.
0: 이게 장인이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히 쳐야 되는 거거든요.
3: 아, 땀나. 아세 대테루요. 고시 있다. 허리 아파. 스고 이거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야, 고래. 도와야테 고구마네 멋진 데스까?
0: 요령 없이 하려니 망치질도 쉽지가 않습니다.
2: 해드미데이 데스까? 저 가서 풀무질도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너, 왓다시 난땐?
4: 10점 만점인데, 마, 이만은 5점 ぐらいで. 뭐, 조금 음악 받아야지.
2: 이야, ですよね. 아나토까, すごい.
4: 火花とかが 飛ぶんで.
2: 네.
4: 맞습니다. 燃えにくいんですけど.
2: 하, 그래서 일부러 면을 입으신데요. 막 불꽃이 화르륵 나지 않게. 고, 쟁고.
0: 이번엔 제가 좀 불을 잘 다스려 볼게요.
2: 아, 여기 바람이 손에 느껴지네요.
0: 처음엔 바람을 강하게 넣어서

0: 온도를 빠르게 올리라고 했거든요.
1: 아, 이마 하이테르자. 도시오, 도시오. 깜바라나키야.
2: 나도 이깔 도메테.
1: 하이.
0: 우와. 아니, 풀무질만 하라 그랬잖아요.
1: 아, 무서워. 고이.
2: 기다리데데 한마 못데.
1: 고래? 와, 고이.
2: 이깔 따닥도
0: 이깔. 일단 망치를 들긴 들었는데 벌건 쇠덩이가 눈앞에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 고유까지? 곤나까지? 아, 고메나사이. 아, 고메나사이. 아, 무서워.
2: 네, 이깔 따닥하나이도 이깔이. 아, 소소소.
1: 아, 소리가 아이즈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너무 무서운데 너 해봤어요. 이걸 해보다니. 우와, 고해데.
0: 대장간 장인의 배려로 담금질을 직접 해봤는데, 아, 너무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좋은 칼은 재료 준비부터 남다릅니다. 성질이 다른 쇠를 결합해 만드는데요. 그래야 잘 베면서 부러지지 않는 칼이 됩니다. 그 핵심은 중심부에 부드러운 쇠를 넣고 겉을 단단한 쇠로 감싸서 두드리는 것.
1: 스름 윙. 기요츠케마스. 한번 들어보라고. 아, 그냥 무서워요. 너무 날이 서 있어서. 우와, 안 무거워요.
3: 1kg 나인데 800g부터 900g.
1: 1kg가 안 된대요. 왜? 그러니까 안 무거워요.
0: 칼은 가볍지만 장인의 땀과 정성, 긴 시간의 무게가 담긴 작품입니다. 대장간 뒤편에는 선조들의 혼이 깃든 용 형상의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바위를 보며 칼의 정신을 잊고 있죠.
4: 그래서 誇りを 持って やらなきゃっていう仕事だよね。 だから 同じ くらいの だから 正式な 衣装 後で 着て あったけど こういうふうに 武士と一緒の ような 衣装で だからそんだけ
1: 今も 丁寧に 集中して
4: 今も みんな
1: 集中して 全部入れて
0: はい。오래전 칼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불과 물, 망치질로만 칼을 단련합니다. 600년을 칼과 함께 단련해온 장인 정신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장간을 나오는 길, 꽃향기에 이끌려 골목으로 향하는데요. 제가 한창 꽃 좋아할 나이잖아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는데,
1: 어? 한글이에요? 코리안 키친. 한국 음식점인데 여기 한국 식당이 영어로는 하늘 카페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반가운 마음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1: 아니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한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서? 노노그라이.
5: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일본에서 네. 태어나셨어요? 이마.
5: 이마.
1: 오이코츠니나테.
5: 하치주상.
1: 하치주상.
5: 나가 있지 마세요. 소미에마세.
1: 충청도. 충청도.
5: 요. 예.
1: 어, 충청도 출신이시구나. 어머니. 예. 어머니의 어머니가 예. 충청도 분이시구나. 예.
5: 今日初めてニラの。ニラ、ニラキムチ?
1: 부추김치 하신다는데?
5: 今初めて作った。もう作ったんですか?
1: 今作ってますか? 야, 새끼시에서 만나는 한국의 맛입니다. 충청도 할머니의 맛.
0: 참기름 냄새 진동하는 주방. 와, 정말 너무 반가운 냄새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요즘엔 손녀가 할머니 음식을 배우고 있답니다.
1: 큰딸하고 지금 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일본 며느님이 같이 한국 음식점을 이 동네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맛은 시어머니가

0: 무슨 맛일까? 하이!
1: 할머니의 첫 부추김치. 다들 제 평가가 궁금한 표정이었는데요.
2: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곡곤이 젓갈 때시대마스. 젓갈, 멸치 젓갈이라고 아세요? 멸치 액젓.
3: 김치니와 이래대로.
2: 됐어요, 네. 여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습니까?
2: 네. 조금 더 한국 맛일 것 같아요. 할머니, 그렇습니까? 아, 지금 넣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고래 됐어요. 어, 조금, 조금. 이랬더라. 아직 가와리 맛이요.
3: 그렇습니까?
2: 응. 예, 다이소브, 다이소브, 다이소브.
3: 그럼 あれはね、お客さんがエビのアレルギーがあるから。
2: 아, 하이.
3: 김치는 못 갖다 놔요.
2: 아, そうですか. 뭐예요? 이거예요.
3: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아.
1: 제 칭찬 한마디에 할머니 표 깍두기도 나왔습니다.
2: 맛있어요.
3: 고맙습니다.
1: 김치를 먹으니 힘이 납니다. 아, 그동안 너무 그리웠거든요. 운 좋게 발견한 한국 식당. 가게 앞만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것 같죠? 경계가 없는 하늘처럼 음식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할머니. 그래서 집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을 가게 식탁에 하나씩 내놓으셨답니다. 현지 식재료로 최대한 한국의 맛을 냈다는데요.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이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2: 하늘, 소라 です, 소라. 소라. 하늘.
4: 네, この子の名前が 星って書いて 아카리なんです.
2: なるほど. 아카리짱.
4: 아카리짱. 아. 또 아까から 入ってきたから 모모짱에 관계ないんですけど.
2: 모모짱?
4: 모모짱.
2: いやすごいお肌が桃ですね。ピンクの桃。本部長、社長、本部長、部長、理事。あぼじ頑張ってますね。うん。할머니、息子。
1: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만남이었는데요. 길 위의 만남이 어느새 소중한 인연으로 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일본 여행. 그 길 끝에서 봄이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벚꽃이 만개하면 이때가 벚꽃놀이의 절정. 가족 혹은 직장 동료와 함께 벚꽃 아래 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2: 楽しいですよね. 예.
1: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오늘을 즐기세요. 눈부시게. 일본 여행의 갈무리 하이쿠로 남겨봅니다.
2: 눈에서 시작한 이번 봄 여행, 다음은 단풍일까?

0: 꿀리. 오. 살라말라이쿰. 40kg.
1: 와.
2: 와, 진짜 장인들이다.
1: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3: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2: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4: 자, 이 동네 이제 집의 겉의 모습만 봤는데요. 안을 볼 수 있는 곳이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회를 많이 쳤다 그러거든요. 여기 바로 우회고치가 있네요. 우와! 지붕으로 왔어, 지붕으로. 여기서 쫙 보이는.
5: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기다릴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예.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맙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기다릴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0: 하!
6: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맙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고마워, 포근아.
1: 자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밀이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 받을 시간이다.
1: 제발.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0: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0: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2: 응?
3: 됐다.
0: 자.
2: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0: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하자자자,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
2: 파이팅!
3: 어, 그만해.
4: 세나야!
3: 어? 안녕.
2: 안녕?
4: 학교 안 가?
2: 아, 가는 중이야. 가자.
1: 이 집이라고?
4: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1: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4: 있을까?
1: 난 모르지.
4: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에이, 밖에서만 봐선 알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장.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보구나,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누나 차차차.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어?

0: 이건 뭐냐? 내일 일이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호네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됐다.
5: 좀 불쌍한 막내야.
4: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0: 밀리비야? 문양 어때? 뜨겁지? 어쭈? 호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비! 문양? 어, 이게 무슨 대포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으라차!
0: 나, 이,
1: 하,

0: 같이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야! 어? 잠깐, 잠깐.
1: 무슨 소리 있지?
3: 없어.
1: 어?
3: 어? 릴리야?
2: 살았다.
0: 같이 가요.
1: 패치, 괜찮아?
3: 어,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아자자. 모냥? 설마?
0: 안녕, 모냥?
4: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릴리요!
4: 얼레리요!
0: 꼴레리요!
5: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2: 네? 그래. 찍니다. 릴리요.
0: 도망해.
1: 영화 아니에요?
5: 그럼 TV 드라마인가?
6: 와우.
7: 어? 고마워, 포그날.
8: 어, 윤호 왔니?
7: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8: 어, 세나도 있었구나.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7: 한번 해봤어요.
8: 어, 웬일로 청소를 다? 어? 호구나? 어,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4: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

0: 과연 기가 빌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지킬리,
2: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아주 아주 큰 공원에서 일할 거야. 동물이랑 나무도 보살피고 캠핑 온 친구들도 만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돼지 같지 않아?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걸 알려야 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공원 지킴이거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공원 지킴이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원에 있는 동물이랑 식물들을 같이 돌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만나면 배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 난 공원 지킴이야. 공원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거야. 같이 말해볼래? 난 공원 지킴이야. 공원을 위험해서 안전하게 지킬 거야.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공원 지킴이 놀이! 그럼 공원을 지키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1: 안녕, 딜런!
0: 공원 지킴이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난 모닥불이야! 타닥, 타닥치! 넌 캠핑 손님? 좋아! 나한테 마시멜로 구워 먹어! 자, 가자!
2: 나도 공원 지킴이 할래! 어? 근데 배지가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배지, 배지, 배지! 찾았다! 우와, 됐어!
0: 이러니까 기운이 쑥쑥 나는걸? 좋아! 이제 순찰할 시간이야! 쓰레기가 있는지 잘 한번 찾아보자!
2: 야호! 일한다!
0: 오! 저기 봐! 쓰레기가 있어!
2: 그리고 여기도 있고 치우고
0: 또 치우고 여기도 있네.
2: 치우고
0: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근데 주스팩이 왜 이렇게 많지?
2: 또 과자 봉지도 떨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지. 딜런님은 저기 봐!
0: 연 모양의 새야! 안녕, 반가워! 안녕, 잘 가! 어? 또 주스팩이잖아? 공원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캠핑하러 온 것 같은데?
2: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는 규칙 맞지?
0: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1: 타다닥!

0: 타다담 파! 실례합니다. 캠핑 손님,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괜찮아요. 우린 지킴이에요. 공원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죠. 아이고! 타닥, 타닥. 모닥불은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터지, 타다닥, 치, 타닥.
0: 숲은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1: 치, 작은 타다닥, 작은 치.
0: 아직 안 꺼졌나?
2: 맞아, 아직 이러잖아. 작은 치.
3: 얘들아, 내 꼬리에 모래를 뿌려. 그럼 꺼질 거야.
0: 알았어.
1: 작은 타다닥, 작은 치.
2: 담고, 담고, 담고.
1: 치.
0: 우와, 우와, 우와.
1: 치, 야우.
0: 야호! 이제 숲은 안전해.
2: 타닥 소리도 안 나.
0: 불이 꺼졌어.
1: 고마워요.
3: 아,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0: 위험에 빠진 동물인가 봐. 공원 지킴이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니? 저기야, 새가 도움이 필요한가 봐.
1: 우리도 도와줄까?
0: 그럼 좋지. 지킴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1: 공원 지킴이 출동! 자, 바다비씨.
0: 우리 팀에 잘 왔어. 자, 그럼 출동!
1: 저기 새가 있어.
2: 놀라게 하면 안 돼. 살금살금 다가가야 해.

0: 우리가 도우려는 걸 어떻게 알리지?
1: 간식을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런 새는 뭘 먹지? 벌레? 아, 그렇구나.
0: 방금 벌레라고 했어. 네가 나설 차례야.
2: 비씨, 새한테 말해줄래? 우린 공원 지킴인데 돌아온 거라고.

0: 무화 먹는다. 먹고 있어. 자, 바다 데이지. 너도 바다 비쉬. 우리 다 같이 먹이 주자.
1: 온몸이 끈적한 진흙투성이구나.
2: 게다가 딸기도 부러졌고. 그래서 날지 못했던 거야.
0: 그럼 어떻게 고치지?
1: 바로 이걸로!
0: 이 배지! 진짜 괜찮겠어?
1: 공원 지킴이잖아. 어떻게든 도와야지. 이 배지를 써서라도. 배지가 너무 작잖아.
2: 잠깐만, 내 것도 싸. 지, 샥.
1: 거의 다 됐어.
0: 우리도 하자.
1: 익. 날아봐, 새야. 활활.
2: 어떻게 나는지 잊어버렸나 봐. 괜찮아. 나도 가끔 물구나무 서는 법을 깜빡하거든.
1: 나는 법을 다시 알려주게.

0: 씨처럼 날아가. 가, 가, 가!
1: 날아. 하늘을 훨훨. 바람을 느껴봐.
0: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고.
2: 잘 난다. 봐봐. 새야도 날고 있어. 우리가 도와줬어.
1: 우리가 해냈어. 공원 동물을 도와줬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딜락
1: 세야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벌럭벌럭벌럭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지구 영웅 헌개맨.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미있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고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들다.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싹둑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다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0: 나와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러기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0: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어? 저기 좀 봐.
5: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5: 나도.
3: 어?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신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5: 그래!
0: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밀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밀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밀더 출동. 호키봇 변신 완료!
5: 나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5: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5: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야.

0: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어떡해.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이, 회피해야 해, 빨리.
2: 안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별이!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

0: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1: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2: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3: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2: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수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3: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2: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4: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정말은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2: 다키!
4: 분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2: 미스터 제이지, 지브라드! 까공할 속도를 지내자고! 눈으로 따라가기도 뽑자.
4: 누가 공개해달린다. 멀리 여기라 여기.
2: 다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5: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말아.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2: 움직임이 강하다면 나?
5: 역시
6: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2: 비스트 체인지 지라포드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0: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1: 하지만
2: 다음으로 풀이로 끝내버리자.
1: 안 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0: 어서 가자.
1: 플레이온.
0: 어,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1: 너 어디서?
3: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1: 네 내한테 뭔지 했는데.
4: 아무리 빨라도 맷집은 별론가 보고.
5: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1: 카센터? 뭐하러 가는데? 누가 구해달라 그러나?
0: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1: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나드가 때를 눕히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6: 바퀴 빼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1: 바퀴를?
6: 얼마나 달린 거냐 너.
1: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빨리빨리 안 하나. 와 이리도 해.
6: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거 똑바로 들어와.
3: 타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1: 너하고는 상관없다 카니까.
7: 그게 그렇지가 않으셔.
4: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2: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바꿔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 것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8: 마카키, 우리랑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1: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 카드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줬지.
9: 엄마! 내 잡아봐!
10: 이놈! 나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이대지의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9: 그럼 아무 때나 나가서 놀아도 되는디가?
10: 물론이지.
1: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0: 바퀴! 가게 없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1: 금방 갈게!
0: 잘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1: 우리 엄마 건들지 마라! 내가 갈게, 엄마!
0: 도망쳐!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2: 그런 비극이...
3: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4: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호타운에?
1: 그런 건 아니고 모아의 돼지가 뽕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도 끝난 줄 알았지. 내가 뭐 이 종구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 놀랐고. 그정마야! 종이 살아있네!
3: 가만히 있으라니까!
5: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 보시고 와일드 카드 보시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단 거고.
6: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우니.
5: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0: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1: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3: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1: 이게 뭔데?
3: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1: 돈 없다.
3: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7: 이걸 왜 저한테 줘요?
3: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1: 잘 들어라, 에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2: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1: 뭐?
2: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1: 야, 네가 뭘 한다고 감히.
8: 네, 여기는 블루카.
9: 여기는 골든. 너희들이 말했던 카케리어를 발견했어.
10: 30톤 매립지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아. 먹을 걸 찾고 있는 모양인데.
9: 알겠습니다.
11: 올카리 스스로 전장으로 들어가셨구만.
12: 먼저 풀어보실까?
5: 거긴 마음껏 날뛸 수 있단 건가?
11: 널찍하게 싸움엔 적격인 장소지.
13: 힘과 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녀석이 아니야. 이번엔 신중해야 해.
7: 카케!

0: 우리랑 같이 가자.
1: 너의 힘을 빌려줬으면 해.
2: 사바나드의 공격 패턴은 파악됐어. 공략법은 많을수록 좋아.
3: 부탁하나. 와일드카드 곳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녀석을 날뛰게 둘 순 없어.
2: 날이 밝기 전엔 해결해야 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4: 아이다! 좀 서! 따로 갈게!
0: 고마워!
5: 내리치로 들어갔어! 서둘러!
4: 거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봐!
2: 그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에.
4: 아껴봐!
6: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 보라고!
0: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7: 아주 잘 보이시는군.
0: 지금이야!
7: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코하셔야지. 뭐야?
0: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파이본이랑 펜타몬이 시킬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1: 비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봇에게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미묘한 속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0: 하지만 블루컵이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8: 난 한 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인블루가 그랬어.
1: 전 딸 내보내주게. 내 처자를 지인단에 봅시다.
7: 이거 이거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시오.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9: 좀 따끔할 걸쓴 거.
7: 창이란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회전 목 맛이라니.
4: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2: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5: 미처리가 된 것 같군. 다키!
4: 말 안 해도 간략했거든요. 저번에 눈에 뵌 게 없어서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행운은 없을 게다. 이 원해줘!
0: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1: 블러드윙, 분석 결과는?
10: 아직 살펴보는 중일세.
11: 뭐라?
4: 어지럽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6: 야, 저거 못 당해내지.
0: 잘했어, 타케.
1: 뒤는 우리에게 맡겨.
4: 됐고, 내가 이 작품을 마무리할 기다.

0: 세다. 아울레이지 혼!
1: 좋아!
2: 어서 가자, 블루카!
1: 다키, 괜찮아?
3: 어떻게 댕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3: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3: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2: 다키!
3: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제겨둘 수 없다! 이거 봐! 비켜!
1: 분노를 가라앉혀, 다키!
3: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1: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3: 그래도!
1: 부탁이야, 다키!
4: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자.
0: 뭔가 알아냈어?
4: 그렇다네. 처자는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1: 뭐라고?
4: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2: 이질적?
5: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4: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니었어. 더 근본적인 원한 사명.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0: 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가요 살려!
2: 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입고 치마 입고.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오늘도 이 악당 크크를 귀찮게 하는구나. 딩동댕 삼총사!
5: 우주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4: 그렇다면 이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6: 저런 저런 어쩌나.
7: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기엔
5: 우리 딩동댕빔이 쎄도 너무 센걸. 지금이야 딩댕
7: 동동
6: 딩댕
7: 딩동
4: 받아라 크크 봉봉 봉봉 짱!

0: 내 딩딩봉이 부러졌다!
1: 니들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 장난감 짤랑이, 장난감 깽깽이도 똑같이 분질러주나? 받아라! 크크! 봉보로 봉봉! 봉봉! 야!
2: 안 돼! 동봉!
3: 등등!
2: 발전!
1: 이럴 수가! 두고 보자! 둘, 셋, 뿅!
2: 예!
3: 우리가 했는데!
0: 또, 아니, 창피하게! 그 앞에서 부러지면 어떡해? 어이, 진짜. 박사님! 박사님!
4: 아니, 전쟁도 아니고 외계인도 없는데 요정들 왜 왔어?
0: 박사님, 제 딩딩봉이 부러졌어요!
4: 메이야? 아니, 그 귀한 딩딩봉이 어쩌다가?
0: 그니까요. 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 그걸 왜 모를까?
3: 우린 다 아는데.
2: 딩딩이 너, 그동안 그 딩딩봉으로
0: 딩딩 선수! 홈런!
2: 야구도 하고
5: 벌레도 잡고
0: 있죠!
5: 휴! 옷도 박았잖아! 그러니 그 딩딩봉이 안 부르지고 배겨?
2: 맞아!
0: 그런가? 박사님, 이 딩딩봉 고쳐주실 수...
4: 아니! 한 번 부러진 딩딩봉은 다시 고칠 수 없다! 더구나, 그걸 새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려! 그러니 그걸로 대강 우주평화 지켜!
0: 네, 박사님.
4: 그런데! 딩딩이처럼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가 있어.
6: 네? 네?
0: 저런!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4: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6: 출동이다!

0: 등등에서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트럭을 갖고 노는 박성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오, 깜짝이야. 성우야, 트럭 고장 나겠다. 살살 좀 갖고 놀아.
3: 이제 그만 놀 거예요.
2: 어머머머머머머. 성우야, 트럭 바퀴 빠졌잖아. 네 장난감인데 소중히 다뤄야지. 그렇게 막 던지면 어떡하니?
3: 바퀴 빠질 줄 몰랐죠. 엄마가 좀 고쳐줘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2: 어머머, 어머, 어머머머. 세상에. 아우, 트럭아. 미안하다. 잠깐만. 근데 이거 다시 끼울 수 있는 건가?
1: 그런데 성우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코끼리 인형은 코가 덜렁덜렁 솜이 다 빠져나갔고,
3: 엄마!
1: 신발은 성우가 하도 구겨 신어서 모양이 다 망가졌으며, 책은 성우가 하도 뭘 많이 흘려서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4: 난 저렇게 자기 물건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 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박성우 어린이집으로 이 악당 크크 출동해볼까? 둘, 셋, 뿅!

0: 얘들아, 성우의 물건들아. 너희들 여기서 계속 성우랑 같이 살 거야? 니들 성우랑 있으면 다 죽어. 이봐, 코끼리 친구. 너 그 코가 언제까지 붙어 있을 것 같아? 이봐, 트러. 너 지금 바퀴 하나만 빠졌지? 나머지 바퀴 빠지는 건 시간 문제다.
1: 성우 너무해.
0: 맞아, 너무해. 그러니 다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어때?
2: 좋아.
0: 그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야! 그럼 이만 둘, 셋, 뿅!
3: 사주세요. 봐요, 갖고 놀 장난감 하나도 없는데 뭐 갖고 놀아요?
1: 아유, 이거 참.
4: 결국 성우는 엄마를 졸라 장난감을 사러 왔는데.
3: 뭐 사지?
5: 번개민 인형 사야지. 띠또라.
3: 띠또라.
5: 여깄다.
6: 하, 저 친구는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는 박성우 친구? 나가 거야. 저거, 이거 놔.
3: 왜 번개맨이 꿈쩍을 안 해?
6: 나가. 나

0: 너네 집 절대 안 간다고! 아! 깜짝이야!
1: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번개맨 인형들이 왜 꼼짝을 안 할까? 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박성우 손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 절대 따라가지 마. 카카카카카카카.
0: 말도 안 돼. 무슨 내 손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1: 다 죽지. 너 네 물건들 함부로 다루잖아. 아무렇게나 던지고 아이스크림 막 흘리고. 그러니 얘네들이 다 너한테 도망친 거 아니야. 에이.
0: 그게 뭔데요?
1: 네 장난감, 네 책들! 얘네들 다시는 너한테 안 간대! 그치?
0: 그럼 내 방에 없어진 물건들이 거기? 미안해, 얘들아. 다시 돌아와.
1: 오, 박성우 온다! 도망가자! 나 잡아봐라.
0: 아, 거기 서요. 잠깐만요.
1: 내 안에 딩동댕 삼총사.
2: 아따 캐캐.
0: 딩동댕 삼총사 고하러 와줬구나.
2: 성우의 물건들 다시 돌려줘.
1: 아니, 성우 손에 들어가면 애들 다 죽어. 근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0: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내 물건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물건들아. 제발 돌아와줘.
3: 성우 말 들었지? 얼른 돌려줘.
1: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나 얘네들 팔아서 짜장면 사 먹을 거거든. 카카카카카카카카.
2: 하, 좋은 말로는 안 되겠네. 딩딩.
1: 어이구, 우리 딩딩이 엄마 아빠가 새 장난감 안 사주셨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야! 오늘은 이 악당 크크에게 제대로 혼나는 수밖에.
2: 아, 어떡하지? 이때 딩딩복만 멀쩡했었다면.
4: 딩딩아.
2: 어? 박사님?
4: 내가 밤새 딩딩복을 새로 만들었어. 앞으로 너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거라. 얍!
2: 감사합니다, 박사님!
1: 아이, 이럴 수가!
2: 악당 캐캐! 새 딩딩복 맛을 보여주마! 딩딩!
3: 동동!
5: 딩딩!
1: 저 딩딩봉 신상이라 너무 세다.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예!
0: 와, 내 물건들.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소중히 다뤄줄게. 약속!
4: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성우뿐이 아니었지.
5: 아우, 등 가려. 아, 저기 딩딩아, 아, 등 좀 굵게 딩딩봉 좀 빌려줘.
2: 가라.

0: 기사.
1: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3: 응? 응? 응? 응?
4: 뒷목에서 조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뭐?
1: 그래, 작품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여행을 떠나볼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응.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절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순간소음의 비밀.
5: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 노토, 파남보, 난쟁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4: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6: 층간소음!
4: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5: 오! 얇게!
4: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5: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4: 어딨긴! 여기 있지?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5: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7: 아, 피곤해.
8: 피곤해.
4: 오,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9: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5: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0: 공주가 잡아드리죠.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 공주한테 연락 주세요. 땅! 위치로!
2: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오~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0: 아! 괴물이야!
4: 아, 무서워! 아,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 어?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오.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2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6: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5: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6: 네.
0: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6: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6: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0: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1: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0: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3: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3: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얍얍! 얍얍! 아야,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4: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4: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4: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4: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웃어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4: 엄마야!
6: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7: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8: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7: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9: 괴물이다.
6: 괴물이라니.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6: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10: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8: 손?
0: 이야!
5: 우와!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0: 위를 보세요.
5: 쿵짝짝 쿵짝.
7: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5: 자, 쿵짝짝 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
6: 어? 쿵짝짝.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7: 쿵짝짝.
8: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11: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보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0: 자, 스팟이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2: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3: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2: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4: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3: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5: 오, 좋아, 좋아, 좋아.
6: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7: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8: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9: 우린 안 그럴 거야.
3: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5: 약속!
3: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5: 우와!
2: 백설공주님이
4: 환경 영웅이 되셨다!
10: 역시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린 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어디지?
1: 어? 백설공주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0: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2: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3: 우리는 빨강 주황
4: 노랑
5: 초록
6: 파랑
7: 남색 보라
2: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0: 또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2: 우리는
3: 빨강 주황
4: 노랑
5: 초록
6: 파랑
7: 남색 보라
2: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2: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8: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2: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9: 아이고.
0: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9: 네.
10: 네가 먼저 말해봐.
9: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11: 조심조심조심조심.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4: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제 가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0: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 얌얌얌얌.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비명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3: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0: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1: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니까.
1: 괴물이라니까.
0: 조용 조용
1: 조용.
3: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4: 네.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5: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 밑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4: 왜?
3: 그게 잠을 잘 자야
6: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6: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피곤하지. 피곤하지.
6: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4: 스트레스!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5: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3: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9: 필요식품이다! 기다려!
10: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11: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9: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11: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9: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2: 아, 피곤해.
11: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9: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5: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3: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13: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0: 까맣게 보일 거야.
1: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2: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3: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2: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4: 백설공주님,
1: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3: 잡아주세요.
5: 괴물도 잡아주세요.
2: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0: 요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4: 꼭 갖고 말 거야.
5: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6: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6: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응급환자 발생! 성질이 구급차 출동!
2: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3: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 흥치된다 주세요. 알약이 짠!
4: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
3: 성질이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5: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놀이
6: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